0: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제재로 유정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 유정의 영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신속히 재개하는 비결을 익혔다고 이란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주장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전쟁으로 내려졌던 영국 내 항공편 운항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민항기 운항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은 현지 시간 2일 항공기 안전평가와 관련 당국 간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고 수준의 실시간 항공 위험 감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항공도 전쟁으로 중단한 이라크 바그다드, 바스라, 에르빌 여객 노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파장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간 미 EU 관세 합의 후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5에서 30mm, 강원 충북과 남해안에 10에서 40mm, 제주 산지에 많게는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부산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남매 그룹 악뮤엣의 노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수현 씨, 동생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 씨, 두 사람의 여정이 노래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엔 저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사연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남매는 담담히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이때쯤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드실걸요? 어린이날 선물 말입니다. 자녀든 조카든 손주든 어린이날 선물을 하셔야 한다면 오늘 정도까지는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1: 네, 그런데 예전부터 늘 들리는 소리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선물과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죠. 이를테면 학용품 선물.
0: 예.
1: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고.
0: 네.
1: 책이나 문제집 선물.
0: 아이고.
1: 당연히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또 그런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시니 참. 네. 아,
0: 그래서 솔로인 삼촌과 이모, 고모들이 인기라네요. 그분들은 조카를 사랑하되 뭔가를 강요하는 것 같은 선물은 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무슨? 너 저 아프리카 어린이들 생각해 봤어?
1: 아유.
0: 이러셔도 곤란합니다.
1: 네. 어버이날도 곧 다가와서 선물도 고민하실 텐데 내일 월요일 순서에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오늘 여성시대 순서에서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라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 잠시 후에 개봉하겠습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2026
1: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장여상 수상작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또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수상작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1: 올해 여성시대 신춘편지쇼는요, 청춘이라는 글자로 열렸습니다. 장여상 10편과 입선 5편, 가작 3편, 우수상 2편, 최우수상 1편, 모두 21편의 수상작을 가렸습니다.
0: 상금도 부상도 풍성했습니다. 상금 500만 원을 받은 최우수상은 어떤 작품인가? 그리고 상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은 우수상과 가작은 누가 받았을까? 다들 궁금해하시죠? 생방송을 못 들으셨다면 여성시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로 지난 월요일 4월 27일 순서부터 차례차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장려상 수상작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수상자로 호명돼서 축하받으신 경남 창원시의 강구일님 작품이에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0: 35살에 인생 처음으로 직장을 갖기 위해 찾아간 취업센터에서 들은 말이다. 악의는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다는 그 말에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취직은커녕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는 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였다. 요즘에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예쁜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과 조금 다른 모두가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하게 여기는 잉여인간이자 도태된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뭘 했느냐 하면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0: 나는 없는 집에서 귀하게 컸다. 부모님께서 지금 내 나이보다도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자식. 하필이면 그게 나였다. 너무나 늦게 어렵게 낳은 자식이라 어린이집 보내기도 불안하다며 5살 때까지 엄마 품에 있었다.
1: 아유 구일이 엄마, 애 그렇게 혼자 냅두면 바보돼. 유치원에 꼭 보내야 돼, 알았지?
0: 흥, 무슨 소리. 카세트 테이프를 늘어지게 틀어주고 24시간 딱 옆에 붙어있는 엄마 덕에 나는 일찍이 5살 채 안 됐을 때부터 한글을 깨쳤다 했다. 부모님은 당시 유행하던 태권도나 검도 학원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도 롤러스케이트도 모두 금지. 그럼에도 귀하게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피아노 학원에는 보내셨다. 그리고 단지 엄마가 기뻐한다는 이유로 지역 명문고에 진학했는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나보다 잘 사는 집 자식인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 성적도 집안도 변변찮은 나를 보며 친구들은 수군거렸고 뭐 딱히 틀린 말이 아닌지라 마음은 아팠지만 받아칠 수도 없어 소가리를 했다. 유일하게 말벗이 되어주던 친구는 아버지 직장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고 그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나는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
1: 쟤 임대 아파트 산대. 외동이라는데 부잣집도 아니래. 아빠는 환경미화원. 하, 웃기지 않냐?
0: 그러고 보니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구일이한테서 나는 냄새 아니니? 쟤네 아빠 환경미화원이라잖아.
1: 어, 완전 공주병이던데 사실 거지였네.
0: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선생님들은 차가웠다.
2: 구일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말? 확실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공부하다가 수능 보고 남들처럼 대학 가. 대학 가서 새 친구 사귀면 되잖아.
0: 꾹꾹 눌러 참는 바람에 사춘기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쓰러졌다. 그제야 부모님은 나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만난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2: 친구들이 짓궂었던 건 맞지만 눈에 띄는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어른들이 이 정도 애들 일에 낀다는 게 난감하기도 하고 상대 아이 아버님이 변호사신데 이런 걸로는 학폭이 인정되기 힘들다네요.
0: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버지의 손주인 그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며 담배를 끊었던 아버지는 모자란 자식 탓은 하지 않고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0: 내 성적은 쭉쭉 떨어졌고 귀한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거라 믿으며 미리 부어둔 부모님의 적금은 고스란히 내 병원비로 쓰였다. 스트레스성으로 시작된 병이 장기 입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입원한 나는 창밖을 보며 청춘이라는 것은 좋은 대학에 진학한 예쁘고 똑똑한 부잣집 20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내가 4년제 지방대학을 힘들게 졸업하자 내 졸업장을 보며 엄마는 울었다.
1: 다른 고등학교에 보냈으면 어땠을까? 유학을 보냈다면, 전학이라도 보냈으면 나았을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로 절대로 나쁜 생각해선 안 돼.
0: 부모님은 다시 신생아를 키우는 부부가 된 것 같았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말만 들어도 기겁하셨고 몰래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 어떻게든 찾아내 손목을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1: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넌 집에 있어. 제발 집에 있어.
0: 친척들은 걱정을 담아 말했다.
1: 아이고, 구일이도 이제 사람 구실해야지. 언제까지 먹고 놀 거야.
0: 그 말에 부모님은 화를 냈다.
1: 내 자식 내가 먹여 살려요. 형님은 신경 끄세요.
0: 그렇게 나는 30대가 되었다. 집에서 초등학생들 독후감을 대신 써주고 아이돌이 등장하는 팬픽 스타의 팬이 쓰는 소설 이런 걸 쓰면서 나보다 10살은 어린 친구들과 소통했다.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은 벌지 못했다. 환경미화원에서 은퇴한 아버지는 아직 당신이 쓸모 있을 거라고 방바닥에 엎드려 이력서를 썼다.
1: 이건 나중에 영정사진으로 쓰면 되겠네.
0: 이력서에 넣을 증명사진을 보던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렸다. 가슴이 뜨끔했다. 집안에 백수가 둘이나 되는 데다 갱년기를 맞이한 엄마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결국 없는 솜씨로 빚을 잔뜩 진 채 칼국수 가게를 차렸다. 아침 일찍 앓는 소리를 내며 식당으로 향하는 엄마에게 나도 같이 가 하면 엄마는 버럭 화를 냈다.
1: 내가 너 이런 일 하라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0: 아, 그럼 지금 나는 뭔데? 라고 묻고 싶었지만 대꾸도 못하고 파스를 잔뜩 붙인 채 출근하는 엄마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엄마의 식당에 대한 이용자 후기는 별점이 평균 2개. 그저 그래요 라는 짤막한 후기에 딸린 좋아요는 4개. 그저 그렇다던 엄마의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1: 코로나도 버텼는데, 코로나도 버텼는데.
0: 엄마는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집에 백수가 셋이 된 것이다.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0: 엄마, 나 이제 세상에 나가보려고 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 뒤로 엄마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내 대답이 늦어지자 상담사가 재촉했다.
1: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그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0: 도망치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1: 네? 뭐라고 하셨어요?
0: 세상이 무서워서 부모님 품 뒤로 방 안으로 제가 만든 굴 속으로 도망쳤다고요. 근데 이제는 저 때문에 나이 든 부모님이 숨으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몫의 삶을 시작해 보려고요. 한참을 뭔가 종이에 적던 상담사가 말했다.

0: 그래요 구일씨, 우리 한번 해봅시다.
1: 상담사가 건넨 볼펜이 더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몇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취업센터를 나오니 바깥에는 벌써 목련이 활짝 피어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를 잉여라 부르고 또 누군가의 땀 냄새를 비웃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나는 남들보다 긴 겨울잠을 잔 나의 청춘을 살뜰히 챙겨들었다. 더없이 짧을 2026년의 봄, 꽃잎이 지기 전에 나도 나의 계절을 살아갈 것이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장려상을 수상하신 강보일님의 네. 청춘이라는 작품 뒤에 네. 이어서 듣고 왔어요.
1: 학폭이 뭐 꼭 때려서만 폭력은 아니죠.
0: 언어폭력. 네.
1: 언어폭력도 뭐 못지않게 정말 정서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움츠려들게 하고
0: 네.
1: 이게 참 컸어요.
0: 감정적으로 너무나 심한 상처를 입었고 또 은둔형 외톨이가 되셨잖아요.
1: 그렇죠. 엄마가 또 놈 세상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너무 감싸두셨지.
0: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일을 그만두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야겠다.
1: 그러니까 부모님이 청춘이실 때는 뭐 내가 내 아이 하나 건사하면 되지 뭐 어? 이러셨을 텐데 연로 하시니까 일도 다 놓으시게 되고
0: 그렇죠.
1: 이제는 가장 젊은이인 이분이 세상을 향해 나서야 되는 거죠.
0: 이게 뭐 대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계속 집에서만 계셨던 분이
1: 그렇죠.
0: 예,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건 엄청난
1: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건.
0: 아, 진짜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을 예. 겁니다.
1: 정말 대단한 각오였고
0: 네.
1: 하여튼 취업센터에서 서류도 다 작성하셨으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0: 아, 그럼요.
1: 네. 이젠 내가 나서야 한다. 도망가지 않겠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일 잡으면 다시 또 편지 주세요.
0: 네. 이 작품이 방송을 듣고 계신 쉬없음 청년, 은둔 청년에게 용기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1: 네. 강구일님 2016 신춘편지쇼 장려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상패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바이네르 수제화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장려상 작품 감상은요. 다음 토요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9: 파발 찹쌀떡의 원조.
10: 100년 앞변
9: 첨가물 없이 건강한
10: 100년 앞변
9: 30년 전통
10: 100년 앞변
9: 떡 선물 세트는
10: 100년 앞변
9: 1588-5678.
1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1: 탄탄방수
1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8: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주 산지와 제주 서부, 동부 그리고 제주도 북부 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강원도와 충북,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오다가 중부와 전북은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고 어린이날인 화요일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0: 원주 방향 초월 터널 부근 2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요즘 밥상을 보면 봄나물 올리는 댁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져요. 조상님들은 먹을 수 있는 나물을 어떻게 알아내시고 구분하셨을까? 된장과 고추장은 어떻게 담그게 드셨을까? 봄나물을 짚는 젓가락의 역사도 궁금해지고 각 지역 봄나물 축제와 관광이 갖는 가치도 들여다보고 싶어지거든요.
1: 어디 봄나물뿐이겠습니까? 요리에는요, 역사와 문화와 경제가 두루 들어있는데 5월 여성살롱에서는 그런 요리 역사 특강 준비했습니다.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살롱 수업 곧 시작하죠.
0: 우리에게 요리 역사에 대해 가르쳐 주실 선생님은 요리 역사에 대한 책을 낸 분이자 주식 투자 전문가이자 가수이자 방송인 박민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트로트 가수인가 여행 유튜버인가 요리 연구가인가 최고민수입니다.
0: 재밌었어요.
1: 진짜 좋아요. 네. 예, 최고민수 우리 박민수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최고민수로도 불리시면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십니다. 보통 이렇게 본인에 대한 소개를 준비해 오신 거네요, 그죠?
2: 아 예, 뭐 가볍게 임팩트 있게. 예. 내용들을 다 다만
1: 정말 가볍게 본인이 가볍게. 하시는 일을 쫙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뭐 길게 드리면 10분까지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 정도를.
2: 네. 30분밖에 시간을 안 주셔서 굉장히 예. 아쉽습니다.
1: 맞습니다. 아니 요리 역사를 가르쳐 주실 텐데 실은 진짜 뭐 이렇게 방송인이자 여행 유튜버 요리 연구가 거기 주식 전문가까지 예, 정말 바쁘십니다. 저희가 여성 살롱 시간에는 보통 이제 전문가님들을 쌤으로 편하게 민수쌤 어떠십니까?
2: 네. 원래 쌤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힘이나 기운이 속게 하는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기운이나 힘을 속게 하고 싶고요. 네. 여타 방송에서 시샘을 낼 수 있는.
0: 우와!
2: 시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준비한 것들을 제가 다 풀어내지 못하면 평생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아서요.
1: 네.
2: 오늘 최고로 한번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희은 선생님의 가수 후배로 불리고 싶은 트로트 싱글을 낸 가수로서 남고 싶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트로트 싱글 그럼 그 수록된 곡이
0: 우리 씨랑 또 비슷하네.
2: 네 이미 네. 제가 불렀습니다. 상한가 가자라고. 상한가 가자.
1: 아 그 아자. 곡이 그 네. 곡이군요.
2: 네 도입부입니다.
0: 뭘
2: 네.
0: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해요.
1: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던
0: 아 그렇지. 네.
1: 그 멜로디군요.
0: 하여튼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예요. 어렸을 때 또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 제 와이프가 저보로 우리 집에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다. 두 명의 저의 쌍둥이와 그리고 한 명의 저.
0: 네.
2: 세 명의 아들을 키운다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에 용돈을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어린이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어린이날 용돈을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0: 네.
2: 저의 마음은 아직도 어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니 부모님께 아직도 어린이날 용돈을 받으신다고요?
2: 네. 어린이날 용돈을 5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이걸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또 하고 5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을 5만 원을 주시면서 하시는데
1: 이거를 그분들의 손주들 그러니까 쌍둥이 아까 자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0: 네. 쌍둥이 아들. 네.
1: 그 우리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주신 돈인데 그거를 본인에게
2: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그 부탁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10분의 9는 아들 어린이 저 어린이를 위해서
0: 그러시구나.
2: 이렇게 아홉 가지 어떤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1: 우와.
2: 특히 방송에서 말을 좀 짧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됩니다. 말이 네. 짧은 게. 그래서 오늘 30분만 이렇게 방송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예.
0: 네. 아, 계속해서 주말마다 모시면 되죠. 일요일마다.
1: 네. 네, 네.
2: 다음에 라이브로 한 3, 4시간 해주시면
0: 네. 네, 네. 뭐
2: 침낭 펴놓고 한 3, 4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방송국을 따로 차리시는 거예요.
2: 양희은 TV 하나 만들어주시면.
1: 왜 이름은 양희은 TV라고 본인이 3, 4시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2: 네, 가수 후배로 불리고 싶으니까 여기서 좀 비벼보고 싶습니다.
1: 네.
0: 자,

0: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1: 그렇죠. 들어가야죠. 예. 아들들을 위해 책을 썼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번 책 말이죠. 읽기만 해도 배부른 최고 민수 요리 역사 특강.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걸까요?
2: 제가 이제 빠니보틀, 침착맨, 캡틴 따거 이런 분들이랑 여행을 가요. 그래서 네. 그 여행 유튜버 영상이 뭐 한 10시간짜리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역사 그리고 요리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을 가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갖고 어떤 것들을 먹었을까. 그런 것들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번 책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작년 내내 경제의 역사 그리고 요리의 역사를 썼고요. 이제는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다시 원 위치로 가서 주식 전문가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 요즘은 주식 관련해서 또 지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시다.
0: 예. 근데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요리집도 맛집 하면 한 가지 메뉴가 이렇게 딱. 근데 지금 이제 주식
1: 전문
0: 여행 트로트
1: 단일 메뉴
0: 요리
1: 아니야. 이렇게, 예.
2: 아직 못 떠서 그렇습니다. 뜰 때까지 이거 저거 ABCD 다 해보는 겁니다.
1: 아 좋아요.
0: 아 맞아요. 예, 존경합니다.
2: 양희은의 가수 후배.
0: 존경합니다. 자 우리 이런 정말 팔방미인 민수쌤과 여러 나라의 요리와 역사를 공부할 텐데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세 분 추첨해서 우리 민수쌤의 책도 보내드리고요.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는 #8001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해집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고요.
1: 자 민수쌤은 책에서 유럽 여러 나라의 요리와 또 그와 연결되는 역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어느 나라부터 공부해 볼까요?
0: 아 유럽 여러 나라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0: 또 월드컵 곧 열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부터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오, 좋죠.
0: 자, 유럽의 역사가 정말 얽히고 설키는 만큼 한 나라로 공부해도 여러 나라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에서 준우승 전문팀으로 불리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부터 가보고 싶습니다.
2: 네, Still I'm Hungry. 늘 배고프신 분이죠. 생각하는 분. 네, 그는 생각한다. He think의 나라입니다. 오, 네덜란드. 오,
1: 그렇죠.
2: 사실 네덜란드는 우리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의 하멜 선생님도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1: 그렇죠.
2: 그분 전에 먼저 표류하신 박연 선생님도 네덜란드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어렸을 때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튤립의 나라
0: 네.
2: 그리고 풍차의, 치즈가 많은 나라 그리고 네. 키가 큰 민족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네덜란드라는 원래 뜻은 저지대 낮은 땅이라는 네덜란드어가 나라 이름이 됐고요. 이 네덜란드가 과거에는 지금의 베네룩스 3국입니다. 벨기에, 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네덜란드라고 했는데요. 해수면보다 낮아서 소금기가 너무 많은 땅입니다. 사람이 곡식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에 두 종족이 들어옵니다. 바로 네. 신교도와 유대인. 종교적인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땅에서 그래 좀 살아라. 이렇게 이제 밀려난 거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의 주식시장이 발달되고 최고의 금융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네덜란드는 장사의 달인이다. 저는 오.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네덜란드인 3명이 모이면 화해조합을 만들 정도로 장사의 일가견이 있는 그런 민족이자 사람들입니다.
0: 오, 네. 그렇군요.
1: 우리가 아는 더치페이가 이쪽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2: 네, 맞습니다. 더치. 그러니까 더치라는 말은 영국인들이 네덜란드인, 바다 건너 네덜란드인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 있습니다.
0: 네, 네. 파트라슈.
2: 네, 파트라슈. 먼동이 떠오르는 아재
0: 트로트가 아니라서 조금 네, 네. 음잡기가 쉽지 않으신가 보네요.
2: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네, 그래서 이 플란다스 과거의 이름은 플랑드르입니다. 이 플랑드르가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플란다스의 개인데요.
1: 네.
2: 플란다스인데요. 이 플란다스의 개의 작가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이 이 플랑드르 지역을 보면서 이 만화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슬픈 내용입니다.
0: 네.
2: 꼬마애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1: 네.
2: 이 네덜란드인 피도 눈물도 없는 네덜란드인들이 이 어린 꼬마애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참 못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일본에서 만화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0: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타는 예. 정작 그 벨기에에서는 이런 소설이 있는지도 모른 뭐 그런 아,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플랑드르 이 지역은 영국에서 양털을 가져와서 양모를 가져와서 이거를 모직물로 만드는 공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런 공업의 중심지가 되는 데 결정적인 배경은 자유로운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신교도 종교적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기존의 어떤 사상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부분들이 공업을 발달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1: 아, 네. 경제학
0: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네. 분이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너무 부러워. 걔네들은 연간 2%로 정부가 대출을 받는데 라고 할 정도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동안은 네덜란드는 영국보다 아주 잘 사는 장사의 신인, 장사의 달인인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1: 뿐만 아니라 정말 민수쌤의 전문 분야인 주식이 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0: 네, 네덜란드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청어가 있습니다.
1: 청어.
0: 네, 등푸른 생선이죠.
2: 네, 네.
0: 청어잡이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 배를 만들게 되잖아요. 청어가 흥하니까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조선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1: 조선업 발달.
0: 아, 이 조선업이 발달되면서 청어를 잡아와서 암스테르담 항구에 풀어놓습니다.
1: 네.
0: 그러면 청어를 이 국제적으로 사갈 거 아니에요.
2: 네. 네.
0: 그런데 불량주화가 넘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사고 벨기에에서도 사고 독일에도 사고. 그런데 이 화폐가 100% 은화해야 되는데 한 70%만 은이고 30%는 구리. 이런 오. 이렇게 불량주화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암스테르담에서 결정을 합니다. 암스테르담 시우의 주관으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100%짜리 은화를 만들 그러면서 신용이라는 게 쌓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2: 네.
0: 그래서 암스테르담 주화가 이제 통용이 되고요. 이렇게 통용이 되면서 그리고 조선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근거리 말고 먼 거리에 항해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대항해 시대에 뒤늦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끼어들고 이 대항해 시대를 하게 되는데 배를 만들어서 몇 개월씩 하다 보니까 배가 중간에 난파도 되고요.
1: 네.
0: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험이 많잖아요.
2: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낸 돈만 위험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천만 원이 필요한데 김일중 100만 원, 양이은 900만 원 이렇게 너무 많나요?
1: 비율 좀 바꿔주시면
0: 아, 그럴까요? 아니,
1: 적당한 500, 비율인 것 같습니다.
2: 500으로 했죠?
0: 네. 네. 김일중 50만 원, 양인 800만 원, 최고민수 150만 원.
1: 예, 예.
0: 네. 네. 괜찮습니까?
1: 네네네.
0: 김일중 선생님.
1: 네네.
2: 뭘 괜찮아. 더 줄어들었는데.
1: 아, 좋아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돈 낸 돈만큼 이렇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내니까 그거에 대한 증표를 줍니다.
2: 네.
0: 주식이 되는 겁니다.
2: 세상에. 그러니까, 세계 최초군요.
0: 네. 그래서 김일중은 50만 원, 예. 양희은 선생님은 800만 원, 저는 150만 원. 이렇게
1: 예.
0: 증표를 가지고 그 증표를 주면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배가 이제 만선을 해서 돌아오면 50만 원인 김일중 선생님한테 투자 수익 50만 원을 더해서 100만 원을 주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매번 투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투자할 때 10년 동안 못 찾아. 돈을 묶어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10년 동안 묶어두는 건 좋은데
1: 네.
0: 갑자기 내가 환갑잔치를 해야 돼요. 이 김일중 50만 원이 돈이 필요해요.
2: 네.
0: 그래서 한 2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30만 원은 묻어둘게. 안 된답니다. 10년 동안 묶어둬야
1: 무조건 되니까. 10년이야.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알아서 바꾸던가. 그렇게 해서 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바꾸게 됩니다. 서로. 어디에서. 배 소식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바닷가 부두에서 모여서 주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사기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최고민수라는 사기꾼이 나 주식 30만 원 팔 테니까 돈을 주세요 했는데 그 주식이 가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차라리 우리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를 만들 테니 거기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공공의 장소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1600년대 후반에
1: 1600년대
0: 네덜란드의 중심지에서 증권거래소 동인도 회사 주식을 서로 바꾸기 위해서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증권거래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2: 야,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와 증권거래는 아주 밀접한데 이 동인도 회사 그러면 그 지배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동인도 회사 우리가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동인도 회사

0: 서쪽은 서인도 회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들은 주로 인도의 향신료를 목적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영국도 있고요. 네. 프랑스도 있고요. 네덜란드도 있는데 주 영국과 네덜란드가 주로 이제 성공한 그 동인도 회사가 됩니다. 회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식회사 같은 개념인데 실제로는 전쟁 발동권도 있고 화폐 발행권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식민지 지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나라였다. 그래서 네. 동인도 회사의 어떤 사장은 총독이 돼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1: 와.
2: 저 동인도 회사의 역사까지.
1: 그러네요.
2: 야, 의미까지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실은 오늘 요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청어 얘기 잠깐 나온 거 빼고는 지금 주식과 관련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서 어떻게 주식이 또 발달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곳에 이제 요리 가운데 절임 청어.
1: 예.
2: 예, 또 주목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또 네덜란드의 유럽의 역사.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청어라는 게 등푸른 생선이 쉽게 썩습니다. 지방질이 많다 보니까 대구와 달리 잘 썩다 보니까 염장을 해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유럽의 각지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요. 왜 유럽인들은 청어를 먹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이었기 때문인데요.
2: 네.
0: 육류가 이 성욕을 유발한다고. 그 붉은색이 성욕을 유발한다고 해서
2: 예.
0: 이 주요 성인들 세인트라고 하시잖아요.
2: 네.
0: 그런 분들의 어떤 기일에는 이 육류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인트가 늘어납니다. 교황분이 돌아가시면 세인트 그럼 그분의 돌아가신 날은 또 육식금지. 이러다 보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이 육식금지가 되다 보니까
2: 아하.
0: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2: 예.
0: 이 유럽의 남부 지역은 올리브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짜서 먹고 살면 되는데 유럽의 북부는 올리브가 없는 거죠. 지방질을 섭취를 하려면 버터를 먹어야 되는데
2: 예.
0: 버터도 육류의 종류이기 때문에 버터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선밖에
1: 생선.
0: 없었고요. 그 생선의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나는 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어를 염장을 해가지고 글로벌리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유럽 영국도 가고요. 독일도 가고 이렇게 뿌려대게 되는 거죠. 원래 청어는 독일 북부 해안에서 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독일 북부 해안에서 잡히다가 이게 바닷물의 어떤 수온이 바뀌면서 네덜란드 앞바다로 오게 되는 거고요. 독일 앞바다에서 잡힐 때는 우리가 한자동맹이라고요.
1: 한자동맹.
2: 네.
0: 그게 한자동맹이 흥하게 된 것도 청어 때문입니다. 청어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청어를 독점해서 이 염장해서 유럽으로 했었는데 그게 네덜란드로 갑자기 청어가 내려가면서 이 염장 청어가 네덜란드의 국부를 일으켰고요.
1: 그러네요.
0: 네덜란드 인구의 한 30% 정도는 청어잡이에 나설 정도로. 인구의 한 30%가 다 어부였던 거죠. 네, 그 정도로 청어가 흥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네덜란드가 최고의 그런 부자의 나라. 그러니까 청어를 어떻게 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장사의 수완이 발달이 됐던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브랜디라는 와인을 중요한 브랜디도 네덜란드인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들이 영국. 포도주가 나지 않는 서늘한 날씨거든요.
2: 예.
0: 영국인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중개무역을 했는데
2: 네.
0: 이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와인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상하지 않게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이걸 중류를 하면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되면서 상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브랜디를 네덜란드인들이 개발해서 이 영국으로. 그래서 영국에 굉장히 이 브랜디나 위스키가 발달하게 된 계기도 이 네덜란드인들의 증류 그런 기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도 가끔 샌드위치에 청어를 넣어서 먹어요.
2: 그래요?
1: 네.
2: 말만 들어도 비릴 것 같은데.
1: 것 같지 않죠?
2: 예, 예.
1: 그러니까 거기다 식초절임을 해요. 염장 플러스 초절임. 그래서 큼하게 해서 빵 사이에 끼워서 먹더라고요.
2: 그래요.
0: 제가 오늘 그 수르스트레밍이라고요.
2: 예.
0: 이게 이제 지금 그 유럽 북부 지역의 그 염장 청어인데요. 그 통조림을 여기서 한번 까볼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스튜디오는 이제 당분간 못 씁니다.
1: 못 쓰죠. 네. 냄새가
0: 지독을 해서.
2: 예전에 저 스펀지에서 본 것 같아요.
0: 네. 네. 네.
2: 취두부와 더불어서 그죠?
0: 네, 네.
2: 냄새가 너무 센 요리 중에 하나.
0: 그 중에 하나 청어. 우리나라 음식도 있습니다. 오대
1: 홍어.
0: 안에 홍어.
2: 홍어까지. 네.
0: 홍어가 2등이고요.
2: 예.
0: 수르스트레밍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1: 청어가 홍어를 이겼군요.
0: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오픈을 했으면 저는 이제 당분간 MBC 출연 금지를 당하지 않았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 정도로 악취를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그 당시 네덜란드가 정말 황금

0: 예.
1: 네, 네덜란드가 이 황금기가 계속 됐고요. 그 어떤 영광을 계속 유지를 하면 좋았었는데 이 네덜란드의 이 흥행을 바다 건너 영국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제 이 위세를 그런데 영국인의 흥행에는 결국 네덜란드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요. 영국의 그 왕이 그 영국의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 그 하다 보니까 이 영국 내에서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 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장인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쫓습니다. 그게 명예혁명이고요. 예. 명예혁명을 하면서 오렌지공이 이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혼자만 왔을까요? 네덜란드인들을 잔뜩 데려옵니다. 네덜란드인의 어떤 금융 기술을 가진 그런 금융 기술자와 그다음에 모직물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국 영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과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모직물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영국이 더 커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더 커지면서 나중에 영란전쟁을 한 세 번 정도 하거든요. 네. 영란전쟁을 세 번 하면서 영국이 결국 이김으로써 세상에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2: 그렇죠.
1: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면서 한동안 번영을 끝까지 누렸다. 라고
0: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네. 불리는
1: 벌써
0: 영국.
1: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된다고요?
0: 예.
2: 뭐 어머 저기, 마무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1: 잠깐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2: 네. 네.
1: 그러네요. 아침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0: 하지만 저희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1: 네.
0: 예 민수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도 요리와 역사 공부하러 유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주주마.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 TV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인쇄 가능한
1: 사만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만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만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사만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 여성 살롱 역시 5월 한 달 우리 최고 민수. 네. 민수 쌤과 함께 요리 또 유럽의 역사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시간이 훅 가네요.
2: 네. 예. 뭐 두루두루 재밌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뉴스 후에 10시 5분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카티프로 시작!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저녁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도 지난 47년간 그들이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을진 상상하기 어렵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AP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으로 이루어진 종전안을 미국에 보냈다면서 이는 미국이 제시한 9개 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도지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도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울산에서는 당적을 바꾼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김두겸 후보가 격돌하고 경남에서는 전직 지사인 김경수 후보와 현직인 박완수 후보가 재선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쇄신은 없고 윤 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 공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공천에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그는 12.3 불법 계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헌정 파괴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오히려 대통령의 초법적 관저 농성을 옹호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5에서 30mm, 강원, 충북과 남해안에 10에서 40mm, 제주 산지에 많게는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부산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새로 발견된 동식물에는 학명이 붙습니다. 보통은 처음 목격한 사람이 이름 지을 권리를 갖는데요. 이를테면 영국의 생태학자가 자국 여왕을 기리며 빅토리아라는 학명을 붙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미 수천 년간 원주민들이 써온 이름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학자가 이름을 새로 짓는 건 서구 중심적인 행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의 일부 식물원이 과거를 반성하며 학명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이름을 바로잡는 모습,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라디오.
4: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 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5: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8: 김일중입니다.
7: 매화, 산수유, 목련, 벚꽃. 부지런한 봄꽃들이 피고 진 거리에 요즘은 또 이팝나무 하얀 꽃이 흐드러집니다.
8: 오, 예.
7: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고 지는 꽃처럼 일요일 이 시간에는 노래와 추억이 또 사연과 사연이 음악을 타고 이어집니다. 여성시대 명곡 극장.
8: 제목은 가물가물해도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가사 한 소절만 기억나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찾아

0: 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광고 듣고 올게요.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8: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7: 여성시대
8: 명곡
7: 극장.

0: 사연이 담겨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바로 명곡이겠죠. 5월 3일 첫 번째 상영작은 5383님. 강릉 모산초등학교 43회 졸업생입니다. 매년 참석하던 총동문 체육대회를 작년에는 무릎 수술 때문에 빠졌는데 올해는 아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매년 느끼는 건데 우리가 다닐 땐 그렇게 크게 보였던 학교가 지금 보면 조그만 시골 동네 학교예요. 분교가 되는 걸 막으려고 동문들이 강릉 시내에서 자녀들을 모교로 등하교시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모산초교. 지금 인천에서 강릉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벌써 옛 추억에 젖어드네요.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참 즐겨 들었던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듣고 싶습니다.
1: 와, 진짜 모교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시네요.
0: 예.
1: 매년 체육대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분교가 되지 않게 자녀들을 멀리서 통학시키는 와. 그 동창들의 열의도 대단하시고.
0: 정말 똘똘 뭉치셨네요. 네?
1: 아, 초등학교 동창. 저는 보통 여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여중고교 동창까지 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어져서 네, 만나고 있습니다.
0: 예,
1: 이건
0: 시간.
1: 총동문회, 체육대회 이런 건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0: 그게 말입니다.
1: 남자들은 쉬울지.
0: 아니 응?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왜 사람 모으는 일이잖아요. 스케줄 일일이 아, 조정하고 맞아. 막 이런 것들.
1: 쉽지 않아요 진짜. 예. 그렇죠.
0: 아, 근데 그 모교 사랑 하나로 정말 단단히 뭉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와 전통의 강릉 모산초등학교 제43회 졸업생 당당이님의 신청곡 들려드리죠.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0: 아, 좋다. 비상금처럼 가슴속에 숨겨둔 노래 떠올리면 괜히 기분 좋고 든든한 나만의 명곡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80년생 남자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신 6629님. 일요일 아침 문득 예전 그 친구가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 도원경 씨 노래가 부르기 꽤 힘든데도 그 친구는 참 담백하게 잘 불렀어요.
0: 네.
1: 제가 옆에서 듣는 걸 정말 좋아했었죠. 노래도 좋았지만 솔직히 그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그리워지네요.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0: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아우, 들려드려야죠. 근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 친구로만 지내시고 이게 마음 고백은 안 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죠.
0: 예.
1: 뭔가 조금 더 뭔가 불꽃이 인 것 같진 않아요.
0: 아오.
1: 뭔가 느낌이 그래요. 그냥 그렇군요.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노래 들어주고 또 도원경의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그녀 를 보면서 뭔가 또 그리워지는 마음은 있고. 네. 그러니까
0: 이런 좋은 관계를 굳이 깨기 싫어서 더 그렇죠. 조심스러운

0: 예, 기분도 있죠.
1: 아, 있죠, 있죠. 네. 네.
0: 그리고 또 이런 기억이 오래 갑니다. 끝을 안 봤기 때문에.
1: 맞아.
0: 열린 결말처럼 계속 또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
0: 지금 생각에 잠기신 것 같은데?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에요? 아, 예. 그럼 노래 듣고
1: 수공을
0: 될까요?
1: 하는 겁니다.
0: 아, 그러세요? 예. 자, 6629님의 옛사랑이 떠오르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0: 주말에만 열리는 아주 특별한 극장, 명곡 극장. 이번에는 5521님의 신청곡 소개할까요?
1: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거기다 저는 어머님 생신까지 있어서 5월이 늘 분주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손편지를 좋아하셔서 제가 늘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매년 쓰다 보니 이게 참 할 말이 또

0: 떨어져가네요.
1: 야.
0: 최대한 감정 끌어올려서 집중해서 쓸 수 있게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려주세요. 엄마 아빠 제가 편지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셨네.
1: 와, 그래도 매번 이렇게 손편지를 준비하세요. 부모님께 드릴.
0: 그러게.
1: 와, 대단하시다.
0: 그러게. 대단하시다 진짜.
1: 아 근데 진짜 5월 이제 가정의 달이자 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챙겨야 할 게 좀 많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어린이는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띄고 이제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이제 각자 예, 각각 이렇게 모시고 식사하고 할 생각하고 있죠.
0: 아휴 좋겠어. 우리는 고아라우.
1: 아후.
0: 이 나이에 다 고아야. 고아
1: 표현이
0: 한부모 참... 가정이라도 정말 네. 감지덕지지. 그래요 진짜.
1: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0: 늙은 고아 아, 다들
1: 그러시고요.
0: 그렇죠.
1: 스승의 날도 있고 참 5월에 그러네요.
0: 그렇죠.
1: 예. 아 근데 이 익스트림이 저는 이게 락 밴드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0: 이게 어쿠스틱으로 발표한 노래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좋아했지. 전자 악기 소리가 없잖아요.
1: 네.
0: 통기타 소리만 있지 않나? 아마 아.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1: 그러면 감성적으로 다가오겠네요. 우리 551님 손편지도 그렇다면 이 신청곡 들으시면서 한번 또 우리 부모님께 올해 5월에는 어떤 사랑을 담아 또
0: 그러게.
1: 써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려드리고요. 명곡 극장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거센 빗줄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 이상, 강원과 충북, 남해안에는 40mm, 서울과 수도권, 충남과 남부 내륙에는 3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화요일에는 맑고 따뜻한 휴일이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 많아지고 있는데 사고 구간도 있어 주의운전 필요합니다. 김유정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꺼내 들으면 괜히 배부르고 코끝이 찡해지는 노래들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주말에만 문을 여는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신청하실 분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여성시대 홈페이지 명곡극장 게시판으로 오시면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미니로 최유리 님이 주셨네요. 제가 사춘기 때

0: 귀에 이어폰을 매일 끼고 다녔어요.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게 노래였거든요. 에이브릴 라빈 언니 노래를 우연히 듣고 영어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지만 가사도 끄적여보고 뜻도 찾아보고 에이브릴 언니처럼 머리도 길렀었는데 엄마가 바닥 쓸고 다닐래? 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사춘기 추억이 담긴 곡 에이브릴 라빈의 Complicated 신청합니다.
1: 아니 머리를 어디까지 기르셨길래?
0: 바닥을 쓰고 다닐래? 하셨나? 아닌가? 힙합 바지는 진짜 바닥 온 동네 다 쓰고 다녔지.
1: 그럼요.
0: 힙합 바지는.
1: 그 바지 밑둥이 그게 밑단이 남아나겠어요?
0: 그러니까. 근데 머리로 바닥을 쓰고 다니셨을 정도면?
1: 뭐 이건 몇십 년을 길러야 되는데.
0: 근데 제가 또 여동생이랑 어렸을 때는 뭐 같이 지냈으니까 엄마들이 그 딸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칭찬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거 입지 마라. 머리는 왜 그러니? 잔소리 많이 했죠. 너 방 좀 치워라. 나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
1: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왜 그러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0: 오, 네. 그랬어요?
1: 네. 일체.
0: 그 정도 뭐, 딱 알아서 잘 하셨나요? 그러면?
1: 다들 각자 독립적으로 알아서 했어요. 딸 셋이. 아, 이제 막내는 조금 우리가 뭐 막내한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어리니까.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뭐 칭찬도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잔소리나 이런 것도 안 하셨어.
0: 어허.
1: 그냥 믿는 마음이 훨씬 크셨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구나.
1: 네네. 예.
0: 아니 왜냐면 당시엔 또 쇼컷이 그렇게 여성들에게 인기였나요?
1: 그 당시가 언젠데요?
0: 아니, 그죠.
1: 아니,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일체 다 머리를 깎아보죠. 쇼트카트를 해보죠.
0: 오히려 기르지 않고?
1: 아니, 단발이 지긋지긋하니까 거기서 변화를 줘봤자 기르려면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0: 예.
1: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도 변화를 주는 건 짧게 자르는 거거든요.
0: 오히려?
1: 네.
0: 오.
1: 그랬었죠.
0: 왜냐면 항상 저 생각하면 단발이나 쇼컷을
1: 저요?
0: 이은 누님은 하셨으니까.
1: 긴 머리였어요. 데뷔할 때는 하나도 맞추는 게 없냐 왜? 뭘 허투루 알고 있네.
0: 참 제 기억의 오류가. 예. 에이브릴 라빈도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으니까. 자, 17살에 데뷔한 에이브릴 라빈. 2002년도에 노래만큼이나 스타일도 진짜 인기 많았어요.
1: 네.
0: 그 뭐 긴 생머리에 스모키 화장 이렇게 우와. 하고 운동화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말이죠.
1: 네. Complicated.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그냥 너답게 솔직하게 살아. 이런 내용입니다.
0: 자,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최유리님도 힘을 내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노래 듣겠습니다.

0: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5917님. 출근길마다 마음은 늘 일탈을 꿈꾸지만 가족들 또 부모님 생각에 발길은 어느덧 휘사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힘내시라고 신청합니다. 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 이제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니까 월요병이 시작될 테고 조금 일어나고 이러는 리듬이 주말에 흐트러지면 월요일 아침이 더더 힘들어요.
0: 맞아요.
1: 네. 네.
0: 거기다가 또 나는 주말 근무하면 아우 나 빼고 다 놀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말이죠.
1: 네. 그래도 꿋꿋이 출근하는 나를 보면서 야, 나 진짜 어른이다. 이런 게 말이야 책임감이지 말이야. 뿌듯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너무 귀여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9909님 연수원에 왔어요. 강의가 너무 졸려서 한쪽 귀로는 라디오를 몰래 듣고 있어요. 뒤에서는 뭘 드시는지 새콤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네요. 배고파요. 고등학생 때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던 생각도 나네요. 이현석의 학창시절 신청합니다.
0: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몸만 컸지 어른 돼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1: 마음은 나이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0: 원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고 도시락 까먹고 이런 거 말이죠.
1: 네. 또 이런 숨구멍이 있어야 또 견딥니다.
0: 맞아요.
1: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또 매번 거꾸로 강만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이 너무 들어. 가끔은 놀아야지 또.
0: 그렇게 이어지네요.
1: 물장구 치고 놀고. 네. 아참 거꾸로 가야지 그리고 또 다시 거꾸로 거슬러 가고
0: 네. 자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이현석의 학창시절까지 들어보시죠.

0: 주말 아침의 완성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양춘미님의 명곡 소개해드리죠. 희은 언니 제가 아이들 3명을 낳았는데요. 오늘은 둘째 생일이고 25일은 셋째 28일은 첫째 모두 같은 달에 태어나서 28일에 모이기로 했어요. 오늘 생일인 둘째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미국인 쌤한테 배워와서 저에게도 가르쳐준 곡 레몬트리 신청합니다.
1: 네, 풀즈 가든이 이저 독일 출신이라 영어 가사 발음이 정확해서 영어 공부하기 좋은 노래죠.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상큼한 곡은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3: 골뱅이.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0: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애 강호
5: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5: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10: 네, 오늘도 여성시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은 양춘미님의 추억 속 명곡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11: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작별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10: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한낮 기온이 제법 올라가면서 일찍부터 올 여름이 걱정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달래주듯 도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많은 사람이 여름이 되면 더위와 싸워요. 그런데 여름이 덥지 않고 가을처럼 시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이 열매 맺고 맛있게 익을 수가 없어요. 여름은 더워야 해요. 따가운 햇볕, 뜨거운 고통과 시련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MBC

0: 한국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선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통신은 이란이 단순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에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종전의 방점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2개월간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 있는 구포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 후보 개소식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새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헌정파괴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자체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검찰청마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0: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12.3 계엄에 반대한 인물과 야당까지 내란 세력으로 싸잡아 몰아붙이는 내란몰이를 진행 중이라며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와 뒷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10대 여성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언급하면서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5에서 30mm, 강원, 충북과 남해안에 10에서 40mm, 제주 산지에 많게는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부산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먼바다에서 최고 3.5m,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내가 제천 중앙시장으로 가는 이유? 제천 종로약국이 있으니까.
4: 아하! 제천 종로약국! 이젠 제천 종로약국 아셨죠?
3: 제천 중앙시장 복개천. 제천 종로약국.
5: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6: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인사해 주세요.
7: 안녕하세요, 강성크림입니다.
8: 안녕하세요, 권수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0: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노렉스.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2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4: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미국 다녀와서는 공개 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어요. 어제는 부산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실, 그리고 오늘은 대구의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잇따라 방문을 하는데, 두 후보가 직접 장 대표를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울이랑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5: 다를 수 있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당대표인데 완전히 배제하고 선거운동할 수 없다고 볼 겁니다. 대구나 부산의 선거 분위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장 대표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당 대표가 한 번도 안 오는 게 더 오히려 후보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 선거 초반에 일단 한번
4: 숙제는 끝내고
5: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저희 당 상황에서 장 대표가 당 대표인데 후보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한 이 상황을 본인 스스로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묵직한 과제가 당 전반에 있다.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4: 그 낙동강 전선만큼은 사수해야 되는데 그 얼굴은 장 대표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6: 네,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대표인데 기분 나쁠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또 당직자들 후보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와서 그래도 할 건 해주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대구 가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제 저희 마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할 건 하러 가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역에 따라서 장 대표 관련해서 선거 전략이 완전히 나뉜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출마자들이 대표 패싱해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대표가 TK 후보들에게서는 얼굴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7: 네, 그 이제 유권자들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뭐 대구 부산은 아직까지도 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아주 강력하고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잡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누가 봐도 집토끼 상당히 많고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장동현 대표하고 완전히 쳐올려 버리면 이제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염증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규합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괜찮은 논리가 있어요. 예. 지금 뭐 집안에 차린 게 너무 없고 집안 살림이 어려운데 다 내칠 수 없다. 뭐라도 다 뭉쳐야 되고 비빔밥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구 부산에서만큼은 장동혁이 온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온다고 해서 뭐 손해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 저는 장동혁 대표의 대구 부산 방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 그래요? 예.
8: 뭐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현직 당 대표 아닙니까? 한 번쯤은 왔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서 이제 그 부산이나 대구에서 부른 게 아니고 초청한 게 아니고 이제 지도부 전체를 와달라고 해서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도 지도부기 때문에 온 거고, 그거 오히려 콕 집어서 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왕 한 번 부르는 거 전체를 다 부르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예. 심지어 우리 보수지역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다만 선대위 운영 과정

0: 그래서 서울은 조금 더 장롯 대표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부산 대구는 좀 덜할 뿐이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불러야 돼서 이번에 초장에 한번 불러본다. 이 정도로 저는 의미 부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게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고 가기 전에 누구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그 언론인들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아니 뭐 혹시라도 뭐 한동훈 그 후보하고 연대하냐? 뭐 단일화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또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의 우리가 선거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후보 등록까지 끝나버리면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전국을 웬만큼 인기가 좋지 않고서는 이렇게 거의 희미해지거든요. 아하. 격전지의 이슈로 이제 뭐 루포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제 곧 퇴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져요.
2: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기에는 그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으로 반드시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뭉쳐야 된다 막 이런 일성 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TK 지역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나서는 것이 전체 구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3: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중앙선대위에 뭐 장동혁 대표가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단적인 예로 뭐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면 TK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별 논으로 하고라도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관계를 볼 때 지금 어쨌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부울경 다른 지역의 선거 승리를 두 가지 다 달성할 수 있느냐. 자, 한동훈을 떨어뜨리고 부울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2: 예.
3: 그리고 후보들도 부울경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과연 그거를 원할까. 후보들이 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라고 당에서 중앙당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당대표로서 어떻게 그럼 풀어야 하느냐. 어쨌든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내가 나서는 게 나은 거냐, 나서더라도 어떻게 나서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국한에서 어느 지역만 나서는 게 맞는 거냐, 아예 안 나서는 게 나은 거냐, 그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장대표가.
2: 네, 장대표가 할까요?
3: 늘 고민하시잖아요.
4: 근데 그 기준이 뭐 지금 드러나잖아요. TK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 지역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2018년도에 홍준표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좀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었었던 시절이 있었죠.
2: 맞아요.
4: 근데 홍준표 그때 당시 대표는 그렇게 된 이유가 문재인 정권 때 뭐 남북 평화 지금 회담 정상회담 이런 게 막 추진되고 있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데 거기다 대고 위장 평화쇼다 이러고 너무 거칠게 이제 말을 하니까 지금 조금 그 중도 쪽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말을 자꾸 하면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세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중성화 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당을 너무 이념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었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런 어떤 뭐 정권과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뭐 관계에서 그런 설정하는 게 아니고 당내에 이제 당권 다툼의 일환으로 이제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다 보니까 오지 말라는 거니까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이건 더 뼈 아프다. 당내에서의 갈등 때문에 비토하는 정서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장동혁 대표가 있든 없든 뭐 전면에 나서든 안 나서든 이제는 너무 늦어버려서 변수도 안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안 될 것 같다?
4: 네. 그냥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될 대로 된 상태여가지고 큰 문제도 안 될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 PK는 몰라도 TK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2: 뭔가요?
1: 그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갈등이 후보 간에 컸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 거의 뭐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다 싶은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경 야부. 그러니까 낮에는 추경호 하지만 밤에는 김부겸 한다. 그러니까 뭐 유영아 의원.

0: 최은석 후보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 조금 설득을 해주고 조금 추경호 후보를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그나마 대구에서는 좀 할 수 있고 아직도 추경호 후보로서는 집토끼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투표장 안 가려한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민주당도 못 뽑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집토끼들한테는 또 장동혁 후보 대표가 조금 소구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강성 당원들에게는. 그래서 이 정도의 역할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 집토끼들에게 과연 소구력이 당대표가 있을 것인가. 그 설문조사를 저기 여론조사를 하나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28, 29일 무선전화 면접한 조사에 따르면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38%인데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19%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당 지지율이 23%인데 지도부는 긍정이 15%고요. 부산에서도 당 지지율은 32%인데 지도부에 대해서는 긍정이 2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보다 지도부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장동혁 지도부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지표인 거잖아요.
2: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예. 서울, 대구, 부산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장동혁 그 국민 지도부에 대한 평가 부정 평가가 76%, 79%, 75%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서울 다르고 대구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대표로서 집토끼한테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와서 좀 역할을 해라. 이거야말로 이제까지 해오셨던 장동혁 화이팅 뭐 이거 이 수준이에요.
1: 거기에 우리가
2: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그걸 간파다니.
2: 거기에 우리가 장동혁 대표 당신이 역할이 있어 이래서 대구 가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점점 추경호 후보 떨어지는 거예요. 추경호 후보가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고요. 예. 다만 초반에 어쨌든 결집하자. 우리가 분열하지 말자라는 시그널을 보낸 건 아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어쨌든 당대표가 물러날 리는 없고 이 상태에서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낸 메시지이고 장동혁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쨌든 당대표니까 선거 초반에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 그 이상의 어떤 정책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이상의 역할을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일일 뿐이지 국민의힘은 전혀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1: 그리고 현실도 아니다?
2: 예, 현실도 아닙니다. 방금 여론조사 결과 보셨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맞춰서 후보들이 전략을 짜는데 왜 장동혁 대표를 부릅니까?
1: 그럼 TK 후보들도 전면에 장동혁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움직임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2: TK 지금 TK 후보들이라고 해봤자 재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구의원 선거는 이 TK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결국 대구시장 선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대구시 전반에 펼쳐져 있는 장동혁 심판 선거처럼 흐르고 있는 그 정서를 추경호 후보가 간과할 수 있을까요?
4: 그 말씀이 않아요. 좀 일리가 있는 게 예. 추경호 후보가 그 동남풍을 긍정했잖아요.
1: 네.
4: 동남풍이라는 게 이제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얘기는 상충되는 거니까 시점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고 적어도 장 대표가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1: 추경호 후보의 속내는
4: 예
1: 그렇다.
4: 그건 뭐 지금 김부겸 후보가 워낙 세니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갈등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각자가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그 장면을 두고 막 얘기가 나온 건데 송원석 원내는 선거철에는 원래 부부도 따로따로 다닌다 이렇게 불화설을 일축했던데 갈등설의 실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3: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당연히 생각해보면 전국을 많이 누벼야 되니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투트랙으로 나눠줘서 가는 게 효율적이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건 대구나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말 그 격전지 있죠.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는 총력을 모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싹 다 뭉쳐가지고 한번 큰 이벤트를 벌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아예 안 보이니까
1: 예.
3: 그래서 이제 불화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맥락은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은 의원총회를 주도했던 송원석 원내대표와 다른 행보를 장동혁 대표가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은 좀 완전히 갈라선 거 아니냐. 결국 근데 대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

0: 되면 서로에게도 안 좋고 당에게도 안 좋고 선거에도 안 좋으니까 대충 그냥 이제 어설픈 동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노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이게 사실 저륜 얘기 나올 때부터 이런 갈등은 있었는데 지금 이상 기류는 맞는 거예요?
2: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이 다르고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달리 다른 곳에서 사람도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고 약간의 갈등설이 있는 거는요. 전략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에 좋습니다.
1: 그래요?
2: 예. 왜냐하면 지금 워낙 장동혁 대표 자체에 대한 비토론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내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와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이라도 절윤한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0: 약속대련?
2: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역할 분담을 해볼 수가 있다.
1: 예.
2: 다만 그 과정이 그럼 서로 말씀하신 대로 뭐 파열이 나서 아예 서로 따라가는 것 정도의 그런 갈등 수준에 이르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양쪽 다 그거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에 맞아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적절하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적절한 긴장 관계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근데 사실 예. 두 분 하셨던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 당연히 뭐 같이 다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따로 다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갈등설로 번지느냐? 이거는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가까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앙 선대위를 구성하는 걸 두고 조금 성원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성원석 원내대표로서는 본인이 조금 더 주가 되는 그런 중앙선대위를 좀 꾸리고 싶고 그러면서 좀 장동혁을 배제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는 또 그게 당대표로서 좀 못마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성원석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성원석 원내대표가 또 최근에 보면 또 조기 사퇴 안 할 것 같은 또 뉘앙스도 있어요.
1: 그 얘기는 좀 들어갔어요.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주도권 싸움이 아닌가라고도 좀 보여지는 거지 사실상 뭐 같이 다니냐 따로 다니냐 이거 정말 의미 없는 문제거든요.
1: 그러니까 그건 아까 되게 원론적인 말씀이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언급하신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성원석 원대가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 맡고 대표는 빠지시라 했다. 약간 이런 후문이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성호 수석 대변인이 새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한 게 당 지도부에서 합의된 게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대표가 추천을 요청한 건 맞고 송 원내대표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장대표 의견이 반영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거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아 두 뭐 갈등이 있고 어쨌든 송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선대위를 꾸림에 있어서 좀 뒷선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4: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가 좋아서 이런 얘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하나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표에 출마하라고 굉장히 지원해주고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송원석 원내대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여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론은 정치적으로 결별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고 이렇게까지 또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위태위태하던 장동혁 지도부가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그 방미, 성과 없는 방미와 이상한 해명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술 사진 그걸로 지금 타격을 받는 거라고 봐요. 이게 결정타예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본인을 추락시킨 게 그 방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표와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당대표가 좀 뒤에 계셔달라는 당의 어떤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송원석 대표가 총대를 맨 게 아니냐는 해석이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대위를 그때 구성하면서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렇게 또 보도는 나오고 있던데. 지금 실제로
2: 근데 이게 원래 당대표가 중앙선대위 구성하면 상임선대위원장 맡는 게 관례고 원래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 상황, 당 지도부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로서는 좀 장대표가 뒤로

0: 하는 건데 장로 대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진짜 분열로 가려면 장로 대표의 완전한 인선 후퇴와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차원에서의 전략적 어떤 행보이지 이걸 가지고서 너무 이게 불협이 심해서 서로 아예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까지 저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1: 제가 좀 답답한 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다 치면 예. 결국 선거 하면 잘해보자고 전략적으로 뭘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뭐 따로 분리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래도 이 상황에서라도 조금 참신하고 새로운 얼굴로 조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셔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차라리 훨씬 더 생산적인 고민이지 당대표 원내대표 따로 다닌다고 해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2: 지금 주름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안철수 의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를 뭐 비대위원장이건 혁신위원장이건 뭐 상임선대위원장이건 누구를 찾으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고작 고민해서 고민한 건 같지도 않지만 김문수 전 장관이 무슨 몇 개 구역에 이제 명예 그 뭐 상해 전 명예 상연선대위원장도 참 희한한 말이지만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2: 잠깐 광고 듣고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넘어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전국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많게는 60mm 이상, 강원과 충북 남해안에는 40mm, 서울과 수도권, 충남과 남부 내륙에도 3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제주도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거센 바람이 몰아쳐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 낮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총 47km 구간에서 극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5: 네, 광고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각 지역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매우 인기다.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말씀 하셨는데 네. 장동혁 대신 김문수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6: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의 전략인데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당시에 40% 넘는 득표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0: 생각을 해보면 그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권파하고 갈등을 했어요. 어쨌든 후보 교체를 시도했고 당권파는. 근데 거기에 저항했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 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처럼 대놓고 막 각을 세우는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딘 중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 회색 느낌 나는 거예요.
1: 확실한 차별화는 아니다. 네,
0: 뭔가 자기 소신이 있는데 그렇다고 예. 해서 막 싸움 거는 사람은 아니다. 약간 그런 회색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네. 뭔가 국민의힘 당권파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토도 아닌 소위 말해서 반당권파가 아니라 비당권파 느낌으로 괜찮은 사람이 김문수인 것 같아. 그리고 상당한 표를 얻었었으니까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여전히 국민의힘이 너무나 이제 아니라고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누가 선대위원장이 되고 위에 있는 그 직함 뭐랄까 얼굴마담 느낌에 그걸 누가 하는지만 뉴스에 나오고 사실 지금 개별 뭐 재보궐 공천이나 이런 공천 과정에서 지금 윤호계인 세력들이 다시 올라온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별로 당내에서 없어 보여요. 네. 민주당은 지금 뭐 경기도에 어디에 재보궐이 누가 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당내도 그렇고 평론계도 그렇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되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요.
1: 코멘트 할게요 지금.
0: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1: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리더십 논란에 더해서 공천 면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있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엄 당시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정진석 전 의원이 예상했던 대로 충남 공주부여 청량 재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했고요. 그런데 이제 공관위가 지역심사 보류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부위원장의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이 신청이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이제 보류를 했다는 설명인데 이게 뭐 시간 끌기 위한 보류인가 뭐 어떻게 보세요?
2: 시간 끌기는 아니에요. 그게 예. 이제 절차상 일단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소위 말하는 클리어를 해야 공천이 되는 거니까 그 클리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을 끌려는 건 아니고 지금 선거가 얼마나 하면 또 시간을 끌겠어요. 그건 아니고
1: 예.
2: 어쨌든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기타 다른 지역에도 윤 대통령과 관련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공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면면이 또 윤 대통령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아니냐 예.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엄 이전과 이후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진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한 거는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왜 계엄을 못 막았느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뭐 그 뒤에 어떤 그 용산에 있었던 여러 자료를 뭐 파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돼 있으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계엄 당일에 계엄을 몰랐고 계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것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엄을 하도록 부추겼다거나 계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서 계엄이 되도록 어떤 도움을 줬다거나 그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아마 본인도 그 차원에서 본인의 명예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비서실장 한 거는 맞지만 적어도 나는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계엄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을 했음에도 자꾸 나는 오해를 받는다. 아마 개인적인 그런 명예회복 동기가 큰 그런 출마 선언이라고 보는데 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죠.
1: 그런데 개업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 PC를 초기화하는 의혹 등 증거 인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개업에 반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잘라서 볼 수 있나 이런 비판이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당헌 당규에 국민의힘 당헌 당규 중에 의미심장한 게 뭐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아예 출마 자격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목에 하나 걸리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1: 예.
0: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임명을 지연한 것, 그다음에 졸속으로 인사 검증해 가지고 이완규 등을 올린 것, 그것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당헌 당규상으로는 원래 출마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당헌 당규의 예외 사항.

0: 사유가
1: 예.
0: 이런 기소가 정치 탄압 등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이제 출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걸 타고 만약에 장동윤 대표가 공천을 주려고 그러면 현재 이제 이런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정진석 전 의원이 그 정치적으로 탄압받기 위해서 기소된 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기소다. 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 예.
0: 그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수죠. 사실 전체 선거판에는.
1: 그러니까 절윤 논란 다시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주부여 청양이라는 지역구에서 정진석 전 의원이 가진 어떤 막강 영향력.
1: 예.
2: 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윤리위에서 저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1: 그럼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2: 예, 예. 이걸 정치 탄압으로 빼줄 수 있는 상황이 맞나. 그리고 설사 윤리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하지 않고 경선을 붙인다든가 사실상 공천 주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컷오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관위 내부에서도 저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태흠 후보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전 의원이 공천되면 나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네.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 전체 선거판을 망치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그걸 당에서 외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3: 그 오늘 말 길게 하시는데 최소한도로 친한계 분들은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 출마한다고 하면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 뭐 계엄에 뭐 반대했다? 아니 뭐 한덕수는 그럼 계엄에 찬성했습니까?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면 다 자유로운 겁니까? 이분은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뭐 2, 3년 동안에 국회 나와가지고 관저 이전이라든지 뭐 집무실에 또 사우나 시설, 골프 시설 이런 거 초라하다고 하고요. 그 가정 변명과 방어를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그 뻔뻔하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하고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뭐 명예회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면 저는 최소한도로 국민의힘에서 보수 재건을 주장하고 있는 친한계 정도는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성명 좀 내고 주장을 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1: 자 그러면 7일에 공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윤곽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대세라면 컷오프가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될까요?
2: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예. 컷오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공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어수룩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공천 이 공주청양 부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윤용근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입니다.
1: 예.
2: 지금 당 미디어 대변인을 맡고 계세요.
1: 예.
2: 근데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번에 정진석 컷오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맞물려서 갑자기 생뚱맞게 공천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1: 예.
2: 이분이 당권파에 굉장히 가깝고 이정현 야상 공관위 때 공관위원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권파랑 가까운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1: 예.
2: 이분이 부여 출신이거든요.
1: 아, 예.
2: 그래서 전 출마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생뚱맞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대안이 있는 거예요.
1: 대안이
2: 당권파의
1: 있다.
2: 대안이 있는 거예요. 이 윤용근 씨는 굉장히 강력한 탄핵 반대론자입니다.
1: 그럼 오히려
0: 산넘어 산이네요.
1: 근데 뭐 이런 네. 식의 보관이 있다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였지 않나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보란 듯이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했을 때 정진석 전 의원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천을 할 수 없다. 컷오프를 딱 하면.
2: 그게 아마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윤리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윤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소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어쨌든 당규상으로는 박탈되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킬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거친 다음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국민 공관위 차원의 정무적 판단 있죠. 그게 내려지는 거죠. 순서가 그런 것뿐이에요.
3: 근데 사실 그 정무적 판단을 조금 더 신뢰감을 주려고 했다고 하면 사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사실 이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이 심사 관련해가지고는 본인이 좀 회피를 하고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 지금 유명하잖아요.
4: 근데 어떻게 들어오질 않았다는 네, 거죠. 공정 관계가 안 됐으니까. 네,
3: 그러니까 공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박덕흠 이분도 빠져야 돼요.
2: 아마 그렇게
4: 그렇게 한다고는 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회피한다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정진석

0: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잘 보세요. 인천 연수 갑 같은 경우에도 당협위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천된 분은 인천의 다른 쪽에서 활동을 하던 박종진 전 위원장이에요. 예. 이렇게 모셔왔다면 예.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보수적일 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분을 굳이 옮겨서 거기다 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야 전 방통위원장이야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거기 가고 뭐 이런 분위기들. 그다음에 이제 하남은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이용 위원장이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얘기했었던 뭐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확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당 지도부 그리고 공관위에서는 그냥 그 큰 어떤 개혁의 흐름을 지금 이번 공천에 적어도 재보궐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이게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를 생각해가지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거 컷오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권파가 자기 사람들 심기 위해서 그냥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가가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재보궐 공천 관련해가지고 막 토론이 펼쳐지고 김영준 부원장이 가냐 안 가냐 뭐 김용남 후보를 갖다가 뭐 하남으로 보내냐 안 보내냐 막 그렇게 시끄러웠잖아요. 아까 하고 저 겹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구들이. 근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막 뭐 친윤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공천돼도 별 말이 없었던 걸 이해할 수는 있는 게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거 구조상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언급 안 하는 건 저는 이해가 된다. 근데 공주는 정진석 역할이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 다른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당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토론이 뜨겁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해요.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 당을 쇄신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지금 의원들이 있는가. 장동력을 떠나서 구성원들이 지금 다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저는 절망감을 느끼려고 봐요.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떠오르는 인물들로 공천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들보다 더한 이제 당권파 내 사람들을 앉히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지금 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07석인 의석을 110석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정진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그리고 울산 갑도 그렇고요. 어쨌든 윤석열의 얼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공천을 한다. 뭐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 자식끼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1: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당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석을 가져오는 것보다 자기 사람들 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 왜냐하면 우리 뭐 강성용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인천 같은 경우도 박종진 씨라든가 누구도 또 심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번 그 재보궐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지역 당협 위원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어쨌든 전당대회 때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줬을 때는 지금 보수 재개편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좀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동혁 대표와 그를 옹립했던 그 진짜 기득권 층들이 지금 좀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정진석 후보 안 나가도 조금만 괜찮은 사람 하면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이 사실 지금 후보가 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6월 4일 날 나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나름대로 좀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3: 아니 그러니까 먼저 그 선언을 먼저 해놓고 예. 나는 어쨌든 선거 끝나면 나는 물러날 사람이니까.
0: 가브리엘 천사 만나는.
3: 지금 이 말씀은 아예 현실 불가능한 예. 얘기다는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0: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후보가 낙선을 하더라도. 그럼 그다음에 벌어질 일이 비대위 출범 후 뭐 전당대회 아니면 뭐 할까? 뭐 신임 투표? 뭐 이런 과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표인데 그렇죠. 이 미리

0: 사전에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6월 4일에 뭐
1: 제가 되는. 좀 장동혁 대표 좀 감사하다 보니 의욕이 앞섰습니다. 너무 저도 머리가 혼란스러웠는데.
2: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재보궐선거 공천하는 형태를 보면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게 개혁적인 모습으로 보일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친윤 혹은 윤어게인의 상징격 되는 인물을 치고 거기에 상징성을 획득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당권파와 가까운 인물들을 공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당내 지위는 공고히 하는 그런 식의 전략적 공천을 해볼 수가 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판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전 의원의 그런 특수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진석 전 의원이 컷오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누가 공천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윤용근 위원장, 선 위원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3: 그러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조용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내부가 막 펄펄 끓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4: 그럼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2: 그럼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건 국민들이 기가 막힌 눈치를 채시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근데 제가 말하지만 장대혁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3: 그러니까요. 네,
1: 장대혁 대표가 문제가 아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그 기득권층이 있어요. 뭐 소위 뭐 국민의힘 사람분들은 뭐 TK의 현역 의원들이라고 뭐 언더 찐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얼굴만 따로 내세웠을 뿐이고 이제 장동혁 내려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 세울 거예요. 근데 그 세울 때 세우더라도 어쨌든 포인트마다 장동혁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언더 찐윤의 대리인들을 지금 세우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힘들어지는 거죠.
0: 그래서 추경호 후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동남풍이 수도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당이 이 상태로 있는 이유는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분들이 당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분들은 지금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이유가 전혀 없고 자기 선거가 아니니까 당권이 비슷한 사람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 본인 공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나의 정치적 이득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원외거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또는 낸다고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산 북구 갑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4: 자, 그 뭐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포스트 지선,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 총선까지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과연 포스트 지선에 어떤 식의 시선들이 모여지고 있는지 짧게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공천을 준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공천을 정청래 대표가 줬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읽히긴 하는데 이 인터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3: 뭐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코멘트가 제 생각에는 집권 1년도 안 돼가지고 명청 갈등이라면서 집권당 대표하고 청와대가 새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듣기에는 이때까지는 이랬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때까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다는 얘기고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당대회 얼마 안 납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선회하자면 본인이 정당대표 전당대회에 안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되더라도 잘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선회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송영길이라는 전 대표라는 이 무게감을 비춰봤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 그리고 또 원래는 거론되었던 뭐 김민석 총리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또 인천에 공천을 받은 송 전 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2: 이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받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계양을에 공천을 받았어야 됐고 그다음에 연수갑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하남에 간다 뭐 광주에 간다 전국을 막 돌렸잖아요. 그러다 결국 연수갑에 공천을 받게 됐는데 공천을 받자마자

0: 일성이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적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 얘기는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는 한 말씀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플랜 A로 다음 차기 전당대회 대표 플랜 A로 김민석 총리를 예. 어쨌든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랜 B도 있는 거 아닌가. 둘을 다 내세워보고 워낙 민주당 당내에 정청래 대표가 세기 때문에 여러 A, B 수단을 갖고 보고 이렇게 붙여본데 혹시 A가 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B로서 충분히 대응해볼 수 있는 주자로 송영길 전 대표를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강 대변인님.
2: 저는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뭐 사람들은 전국으로 돌렸다고 하거든요. 뭐 광주 보내고 뭐 하남 보내고 사실 그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땐 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니 어디 가도 다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천을 주냐 안 주냐가 사실 문제지.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 뭐가 있냐면 애초에 줄 거였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해줬다고 하면 이거 조금 더 분위기는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1: 아니 그래서 지금 송 대표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고요.
2: 저는 뭐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예. 다음 당권에 도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송 전 대표가 사실 이제 전당대회 나가기 위해서 배지를 달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고민을 하고 오해를 받았던 것도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당의 권력 구도 움직임 관전 포인트입니다. 광고 들으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7: 유유 제약.

0: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유재화, 강수영,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은희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30일 이내 종전을 골자로 하는 14개항의 협상안을 미국에 역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 규칙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또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등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란은 특히 휴전 연장보다는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30일 이내에 완전한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등 9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전 명분을 찾고 있는 가운데 패전국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전쟁 배상금 지급에 타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전달한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질러온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0: 며 이란의 계획이 수용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선 종전 후 핵 협상 방식을 이란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다만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권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새로운 공식과 규칙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밝혀 통행료 징수 등 해협 통제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일 미국과 외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통해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이란 정권의 안전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우리 선박의 원유 수송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지난달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수송에 이어서 추가 운송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의 뒤를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그레그 에이블 최고 경영자가 시장 혼란이 찾아오면 비축해둔 막대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에이블은 현지 시간 2일 첫 연례 주주총회에서 3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장에는 행동에 나설 기회를 열어줄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며 관심이 있는 기업 후보 목록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3,970억 달러, 우리 돈 약 59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핏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져 있는 때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16곳의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던 양 후보는 경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후보가 경쟁할 상대는 오선 의원의 당대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입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조직 장악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추 후보는 후보 확정 당시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정치검을 대 실용 전문가, 뚜렷한 대비 구도가 형성된 이번 대결은 정책 경쟁을 넘어 리더십의 성격까지 가르는 상징적 승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승리하든 사상 첫 여성 도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도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양자 후보 확정으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의 여야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시도지사가 모두 생존해 연임에 도전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역이 전원 고배를 마시면서 물갈이 됐습니다. 충청권 4곳 역시 모두 국민의힘 현역단체장에 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과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울산에선 당적을 바꾼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격돌하고 경남에선 전현직 지사인 김경수, 박완수 후보가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지지자들의 야유에 가로막힌 것에 대해 이성을 잃은 제1

0: 야당의 적나라한 단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더는 감출 수 없는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소한의 성찰마저 자당 지지자들에게 방해물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통렬한 반성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과 영남, 제주는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19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4: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5: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평화를 꿈꾸는 이매진부터 담백한 가사로 진심을 전하는 러브까지 비틀즈의 존 레넌은 노래하는 철학자 같았죠. 존 레넌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흘려보내는 지금 이 시간,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몇 년 후를 생각하느라 지금 오늘,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러다 세월 다 간대요.

0: 김광석 원곡의 잊혀지는 것, 김윤희의 노래였습니다. 일요일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고요. 거리에 나무는 시원하게 푸르고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뭔가 습기도 높지 않아서 불쾌감은 제로. 5월을 느껴보면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 좋은 시절은 더더욱 지금 현재에 좀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데 삶의 초점을 엉뚱한 곳에 맞추고 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적어도 5월은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지금을 실컷 즐기는 걸로 가보자고요.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빡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빡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빡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빡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도깨비에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신청곡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기죠. 내 기분,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트 라디오라고 트로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르 상관없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신은주님께서 내일 CT 검사랑 초음파 검사 때문에 저녁부터 금식이라 지금 미리 뱃속에 저장 좀 해놓으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먹고 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검사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테디가 응원 좀 해주세요.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정말 검사 결과 아주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이게 막상 받고 나면 훨씬 더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정말 꽃길만 걷길 바라고요. 우리 1993님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5월엔 취업하고 싶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아이유의 쇼퍼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취업 응원도 물론 우리 신은주님 늘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두 곡 다 보내드릴게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리고 아이유의 쇼퍼

방금 들으신 곡 아이유의 쇼퍼, 그리고 그 전에 들은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였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곡들 좀 살펴볼게요. 9408님께서 테디 그거 아세요? 퇴근 후 맥주 한잔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에 가는 기분이요. 지난 금요일 저녁 제 모습이었습니다. No Trot Day 때 듣고파요. 존박의 I'm Always By Your Side 신청합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네. 근데 저도 가끔

가끔 그걸 즐기긴 한데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면 저녁에 운동을 못 하니까 그 맥주조차 한잔못 하고 그냥 운동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멍 때리면서 그때 저는 그 기분을 느끼곤 하죠. 혹시 지금 점심시간에 그러시는 분도 계실까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존박, I'm always by your side.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4: 탄탄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서쪽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직은 서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산간에 최고 60mm, 강원과 충북, 남해안에는 최고 40,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쌀쌀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귀경하는 차들이 많은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평에서 화도 구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2부 첫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김은경님께서 쉬고 싶은데 위층이 쿵쾅거려요. 층간소음 참아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힘드네요. 마음을 풀 수 있는 음악 들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를 골라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풀리셨을까요? 참 이게 그 층간소음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살면서 특히 예전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게 아예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위에도 아마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 번씩 그냥 뭐 편지로라도 아니면 작은 선물 주면서 아 요새 아이들이 조금 활기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의뢰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마음껏 장르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살펴볼게요. 7853님께서 큰아들이 연차 내고 내려왔다가 기차로 다시 올라갔는데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미안하네요. 마음이 너무 아쉬워요. KCM의 그냥 좋아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아들이 시간이 안 돼서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부모님도 바쁘셔가지고 큰아들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나요. 아이고 얼마나 아쉬울까요? 우리 3327님은 엄마 기일입니다. 일찍 제사에 참여를 못해 집에서나마 준비해 가려고 찌짐 뒤집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더 그립고 눈물 나네요. 살아보니 더 쉬운

딸은 없구나 싶고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계기에 또 온 가족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좋았던 그 추억들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더 끈끈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KCM 아웃사이더가 부르는 그냥 좋아, 그리고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우린 이야기와 너머를 살통했고 시간에 가는 줄 모르게 서로에게 쟁도 뭔가 이렇게 쉽게 또 깊이 맘에 담아본 적이 없던 난들 속으로 사랑을 깊이 하는 의심의 결과를 집중하자마자 뭐가 그리 두려운지 회피 그대 지금 너무 이상해 너는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 언젠가 끝날 사랑인데 왜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KCM의 아웃사이더. 그냥 좋아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노우트롯데이 우리 6423님께서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손자가 4살 때부터 자전거를 탈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았는데 지금은 스케이트 선수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해요. 이안이가 좋아하는 안예은의 문어의 꿈 신청합니다. 화이팅 고 이안. 아들, 며느리, 손주 3명 안전하게 라이딩하거라. 와, 정말요. 4살 때부터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았으니 진짜 선수 할만하네요. 이 고이안이라는 이름 저희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국가대표로 뛰는 그런 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고요. 우리 이제 2부 마지막 곡으로 0925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중1 우리 딸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감정 오류인지 저한테 자꾸 따지듯 말하고 기분 좋으면 웃어요. 이 여자애 왜 그럴까요? 신청곡 자우림 25, 21. 아, 뭐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자우림의 25, 21 듣고요. 저는 1시 5분에 팝스트롯 양지은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 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새로운 공식과 규칙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페르시아만을 관리할 새로운 체계의 공식과 규칙이 수립됐다며 이는 이슬람 혁명 지도자의 역사적 명령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3월 후계자로 선출된 뒤 발표한 첫 공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쇄라는 지렛대는 반드시 계속해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제재로 유정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 유정의 영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신속히 재개하는 비결을 익혔다고 이란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 동맹국에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타르는 4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매하기로 했고 쿠웨이트는 25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은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매 승인은 걸프 주요국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막대한 양의 무기를 소모한 이후 이뤄졌는데 방어용 요격 체계 등 주요 무기 생산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배치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0: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소취소까지 하는 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 토픽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 전 실장에 대한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과 영남, 제주는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19도의 분포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매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마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성가인이 인정해 버렸어.
1: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 아, 참 재밌고 편하죠. 근데 그런 친구를 시간을 내서 직접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트라 일요일 3, 4부 팝스트롯이 딱 그 친구도 되고 같은 추억을 나누며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 모든 이야기는 보내주신 올드팝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아직도 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올드팝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 짧은 글 50원에 긴 글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방송에 소개까지도 되면 푸짐해서 칭찬이 자자한 선물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뭐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뭐 뉴먼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트로트 좋아하세요?
2: 올드팝 좋아하세요?
1: 그럼 같이 들어요. 우린 제법
2: 잘 어울려요. 일요일엔
1: 팝스 트로트.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5월의 첫 일요일, 어디서 뭘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올드팝이 얘기하는 날은 봄 소풍 앞둔 아이처럼 눈이 총총, 얼굴에 생기가 도는 가수 겸 올드팝 전문가 겸 수십 년 전 어린이 양지훈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5학년 5반 올드팝송 부장 양지훈입니다.
1: 아, 이제 우리 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 그냥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 양지훈 씨의 그 어린이 양지훈 씨는 좀 어떠셨나요?
2: 네.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네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척하면서 항상 네. 이렇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네. 팝송을 열심히 들었죠.
1: 야,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어렸을 때 그 음악을 듣는 게 때로는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듣게 하기도 하고.
2: 그렇습니다.
1: 그렇잖아요.
2: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네. 학원에서 이렇게 자율학습을 하는데 네. 이렇게 뭔가 꽂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네. 갑자기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하시더니
1: 한데.
2: 네, 딱 머리를 네. 딱 하시더니 너 뭐 듣고 있냐? 아, 팝송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듣다가는 커서 훌륭한 사람 못 돼.
1: 아니 그게 팝송이랑 무슨 상관이?
2: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팝송으로 네. 손태진의 트로트의 라디오에 나와서 훌륭하게 네,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그 선생님 어디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실 수 있어요.
2: 선생님 꼭 듣고 계셨으면
1: 네,
2: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어린이와 조금 함께 가는 주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팝스트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 한 달 내내 예고드린 대로 가정의 달 스페셜로 가볼까 하고요. 첫 순서는 역시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 네. 아닙니까?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페셜.
1: 이야,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곡 정말 많죠. 그렇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곡 어떤 노래죠?
2: 네, 신청곡을 또 주셨죠. 네. 3891님 듣고 싶은 노래 알라딘 OST The Whole New World 신청합니다.
1: 이야, 알라딘 하면 사실 그 디즈니 영화로 시작해서 그냥 램프의 요정 나와서 갑자기 원하시는 세 가지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뤄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의 시작이잖아요.
2: 그렇죠. 사실은

0: 제목은 알라딘인데 네. 알고 보면 주인공이 지니가 주인공인 것
1: 같아요. 맞아요. 지니가 더 주인공일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3세번이 참 중요하다. 야구도 삼진아웃이 있듯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랑은 소원으로는 사랑을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알라딘이 이 중동 아랍 쪽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잘 기억을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뭔가 알라딘과 비슷한 몇 가지 얘기들이 약간 뒤죽박죽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이 뭐 램프의 요정 같은 거 뭐 지니다 뭐다 뭐 거기에서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츠 그 알리바바
0: 그렇죠.
1: 40인의 도적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사실 뭐 그냥 알라딘 이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죠.
0: 그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알리바바는 뭔지 그것도 신밧드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1: 신밧드 모험도 있고
0: 어린아 스페셜로 이 헷갈리는 얘기들 한 방에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정리를 아하. 해드릴까 하고요.
1: 네.
0: 이 알라딘의 기원은 아랍의 이야기 소설집인 천일야화.
1: 아.
0: 이 천일야화 자체가 아라비안 나이츠죠.
1: 네네.
0: 이게 천일 밤 동안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1: 네.
0: 이 비하인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이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자기와 하룻밤을 보낸 어떤 신부를 죽이는 포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1: 야.
0: 그런데 이 왕이 계속 이 신부를 죽여 없애니까
1: 네.
0: 이 큰일 난 거예요. 마을의 신부들이 다 처녀들이 아무도 안 남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이에 어떤 재상의 지혜로운 딸인 세라자드라는 딸이
1: 네.
0: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 그 왕 앞에 가서 밤마다 얘기를 하나씩 꺼냅니다.
1: 아하.
0: 그래서 새벽이 돼서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음 얘기는 내일 밤에 하겠습니다.
1: 아, to be continued.
0: 떡밥을 날리는 거죠.
1: 네.
0: 근데 왕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거예요.
0: 내일까지만 듣고 죽이자.
1: 아. 근데 마치 수수께끼를 계속
0: 그렇죠.
1: 풀라고 하는 거죠.
0: 네. 마치 이게 약간 쿠키를 던지듯이.
1: 네.
0: 마치 제가 여기서 다음 얘기는 그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1: 예고편으로
0: 그렇죠. 저 잘릴까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에. 떡밥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이 출발점이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떡밥을 던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한 이야기 속에 나온 얘기들이 알라딘과 램프 요정 그리고 신밧드 얘기도 여기 포함된 얘기고
1: 네.
0: 알리바 도적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던 얘기들이죠.
1: 이 천일야화의 다른 이름이 또 아라비안 나이트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다 속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사실 어렸을 때도 저희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밧드의 모험이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1: 네, 혹은 그냥 그 놀이기구로 저희가 기억도 하죠.
0: 그렇죠. 양탄자가 막 날아다니고.
1: 그렇죠.
0: 네, 그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원래 오리지널인 천일야화 얘기 자체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여자를 죽이는 얘기도 나오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 선정적인 얘기들도 되게 많아서
1: 네.
0: 뭔가 어린이에게 전달하기 위한 화자로서 그 소년 신밧드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머지 천일야화 얘기를 풀어나갔던 거죠.
1: 야.
0: 근데 이 신밧드의 모험 주제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중에 하나거든요.
1: 아하, 지금 이걸.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0: 지금 갑자기 라디오를 틀다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와? 이게 뭐 왜 나왔지? 예, 70년대 말에 아마 어릴 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주 강렬한 갑자기 추억 소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아, 이 노래 예. 지금도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이 뛰고요.
0: 아, 그 정도인가요? 예. 예, 그 안에 또 있던 그 알라딘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훗날 90년대에 이제 크게 다시 히트를 한 거죠.
1: 그렇죠.
0: 예, 여기서도 이제 그 주제가가 대박이 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디즈니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1930년대부터 시작한 그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네. 이제 1989년에 제2의 종기를 맞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인어공주가 초대박을 하고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2년 있다가 1991년에 미녀와 야수.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0: 중흥기 작품으로 알라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1992년이었는데 전 세계의 영화 애니메이션 다 포함해서 흥행 1위가 알라딘입니다.
1: 이야, 그랬네요. 예,
0: 난리가 났죠.
1: 예.
0: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초대박이 났고 특히 이 지니 역할로 로빈 윌리엄스란 또 코미디언 배우가 직접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해서 네.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팔렸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주제가였던 홀 뉴 월드가 굉장히 신기한 기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일단 네. 이 디즈니 주제가 중에 역대 유일한 빌보드 1위 곡이 이 홀 뉴 월드입니다.
1: 야.
0: 다른 히트곡들 많죠. 예를 들어서 Let It Go, Let 네. It Go 이것도 굉장히 히트했는데 네. 빌보드 차트 5위까지밖에 못했거든요.
1: 오. 그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뭐 디즈니 주제가 중에서는 유일한 1등인데
0: 사실은 애니메 아까 유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2021년에 엔칸토라는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아. 1위를 하긴 했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런데 올드팝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은 아. 여기서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1: 아, 무효.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무효죠. 무효.
0: 그래서 어쨌든 정말 유일한 옛 디즈니 주제가로서 1위한 노래가 이 홀 뉴 월드.
1: 네. 그리고 또 이 주제가를 부른 가수들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팔자가 폈다라고 할 수가 있죠.
0: 아,
1: 그
0: 그렇습니다. 한 방에 팔자가 폈는데요. 네. 특히 이 노래 부른 이 듀엣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이 중에 남성 가수라는 분이 피보 브라이슨이라는 네. 흑인 가수신데 이분이 바로 직전에 미녀 야수의 주제가도 듀엣으로 불렀어요.
1: 아우, 그러니까.
0: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셀린 디온, 이 노래는 레지나 베라고 불렀는데 이 두 노래가 동시에 그래미상 듀오 보컬 그룹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분이 2년 연속으로 그래미상을 피보 브라이슨이 디즈니 주제가로 수상한 거죠.
1: 에.
0: 그래서 이분 별명이 한때 야수 알라딘이었죠.
1: 야수 알라딘. 와, 두 개 다 합쳐져서.
0: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오늘 준비한 곡 청취자 3891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알라딘의 주제가 A Whole New World 듣고 올게요.

0: 디즈니 알라딘의 주제가 A Whole New World. 피보 브라이슨 그리고 레지나 벨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스페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 이제 또 우리 노래 차례죠.
1: 가야죠.
0: 네, 한국 애니메이션 하면 뭐 요리버거 허이 뭐 이런 걸로 가나요? 아니면 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어 막 여러 가지가 있죠.
1: 뭐 명곡이 많죠. 둘 뭐 태권브이 바라나라 많은데 이쪽도 네. 주옥 같지만 너무 그쪽으로 하면 이게 팝스 트롯인데 팝스 동요가 될 것 같아서
0: 네네네네.
1: 추억의 있겠네요. 가요 중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자체 특히 이 알라딘 을 주요 모티브로 삼은 히트곡이 하나 있죠.
0: 네.
1: 바로 유영석 씨가 결성한 듀오 화이트의 WHITE라는 노래인데요. 오. 이 제목은 잘 몰라도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이거만 들으면
0: 도입부가
1: 하는 네.
0: 워낙 유명한 도입부인데 아니 근데 이제 보니까 화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중간에 점이 있어가지고 WHITE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그냥 읽으면 화이트인데 이거를 그래서 당시 DJ 곡 소개할 때 이 다음 노래는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0: 네.
1: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1: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약자인데 We have an ideal taste of enjoyment 라는 이 나름의 즐거움에 대한 이상적인 취향이다
0: 네.
1: 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고 이 노래 자체에도 잘 들어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0: 네.
1: Ideal taste of enjoyment 이런 게 나오는데
0: 네.
1: 대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기억을 네. 잘 못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 노래가 알라딘 애니메이션 히트한 2년 후인 94년에 발표를 해서 화이트의 데뷔곡으로서 히트를 했죠.
0: 아 근데 노래 중간에 보니까 영어 가사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1: 아 길게 나오죠.
0: 예.
1: 이게 랩 같기도 한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부분인데
0: 아하.
1: 지금이야 뭐 K-pop 가수가 영어로 된 팝송도 부르는 시대가 됐잖아요.
0: 오히려 전곡이 다
1: 그렇죠. 아예 네, 한글이 없는 영어 가사도 있는데 당시엔 이 한국 가요 중간에 영어 가사가 너무 길게 나와서
0: 네.
1: 약간 데뷔곡부터 안티들이 좀 있었습니다.
0: 아하.
1: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부를 때도
0: 네.
1: 중간에 Why don't you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이제 뭐 잘 모르겠으니까 왜 여기다가 영어 가사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막 이렇게 드립을 친 친구들도 있었어요.
0: 그러면 지금은 들으면 뭔가 세련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노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화이트의 WHITE.
2: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서쪽부터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서늘하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 화요일 어린이날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나들이 차량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로도 차가 많아서 고속도로는 상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50km 구간으로 가장 어려운데 가평에서 화도 구간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오늘은 각자의 어린 시절로 가보는 시간 같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어린이날 특집. 아, 어린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이런 퀴즈 그리고 또 선물이죠. 그 중에서도 좀 쉽고 재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퀴즈 타임이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 뭔가요?
2: 오늘 준비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천일야화, 네. 아라비안 나이트 관련 얘기고요.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얘기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그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 문을 여는 주문이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주문, 아, 저희가 뭐 때로는 문 앞에 설 때 뭐 외치기도 하는데.
2: 그렇죠.
1: 그러면 질문이 뭔가요?
2: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2: 1번 택배 왔습니다.
1: 네.
2: 2번 열려라 참깨.
1: 어허.
2: 3번 이리 오너라.
1: 야, 뭔가 뭐 여러 시대를 타는 것 같은데.

0: 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택배 왔습니다. 2번 열려라 참깨. 3번 이리 오너라. 네,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뭐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또 김광규 씨가 노래를 냈기 때문에 아주 되게 좀 중독성 있는 노래더라고요. 예, 나중에 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특집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페셜. 우리 두 번째 신청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926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팝스트롯에 듣고 싶은 노래,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신청해요. 라이언 킹 OST, 디즈니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 명곡인 이 노래 들려주세요.
0: 아, 이게 왜안 나오나 하셨을 겁니다. 라이언 킹. 9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최고 히트작이라고 할수 있죠.
1: 그렇습니다. 아까
0: 아.
1: 말씀드렸던 그 디즈니 중흥기, 디즈니 르네상스라고도
0: 네.
1: 하는데 이 중흥기의 정점인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딘 그 다음 작품으로서 1994년에 이 애니메이션도 알라딘처럼 전체 영화 중에 1994년 세계 흥행 1위를 했습니다.
0: 야.
1: 이때 2위 작품이 자그마치 포레스트 검프. 엄청나죠.
0: 포레스트 검프 그 당시에.
1: 네,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를 또 나중에 했죠.
0: 네.
1: 네, 근데 실사화지만 역시나 뭐 이것도 그래픽이니까
0: 네.
1: 실제 사자가 연기는 하지 않았을
0: 네.
1: 거니까 이게 실사가 맞냐 뭐 이런 얘기도
0: 네.
1: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실사 작품 포함해서 애니메이션 다 통틀어서 이 디즈니 중흥기 9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단연코 1위 흥행은 이 라이언 킹입니다.
0: 네. 아유, 뭐, 저도 어렸을 때, 그, 심바가, 막, 아빠 죽는 거 보고, 막, 이러고, 막, 어디 밟히고, 막, 막, 엄청 울었거든요. 엄청
1: 그렇죠.
0: 울었어요.
1: 네.
0: 근데, 사실, 그 스토리도 너무 재밌었지만, 진짜 노래가
1: 아,
0: 너무
1: 엄청났죠.
0: 역할이 컸어요.
1: 근데 이 라이언 킹이 정말 대단한 게 스토리도 보통 다른 애니메이션은 뭔가 신화나 동화, 알라딘처럼
0: 네.
1: 이런 데서 사용을 해놨는데, 안데르센 동화, 이런 거.
0: 네.
1: 근데 이 라이언 킹 스토리는 거의 유일하게 디즈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0: 네.
1: 스토리, 창작 스토리였고요.
0: 네네.
1: 그리고 노래도 특이했던 게 원래 이전까지는 다른 가수, 다른 작곡가에게 의뢰를 해서
0: 네.
1: 만들고 가수를 초청해서 불렀는데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한 명의 팝 가수에게 작사, 작곡, 노래를 일임을 했습니다.
0: 야.
1: 그 가수가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라이언 킹.
0: 그렇죠.
1: 서 엘튼
0: 아.
1: 존이시죠. 이분이 또 빌리 조엘과 함께 영미를 대표하는 피아노맨이시기도
0: 맞아요.
1: 한데 이
0: 맞아요.
1: 피아노맨으로 또 나중에 한번 빌리 조엘과 함께
0: 네.
1: 이분 소개는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0: 네.
1: 사실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 작곡가 한스 지머가 편곡을
0: 네.
1: 담당하고 또 작사를 팀 라이스라는 이 환상 팀을 이루면서 이 앨범이 대박이 나고 엘튼 존이 직접 불렀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 버전이 빌보드 차트 4위에 오르면서 역대 디즈니 주제가 중 알라딘 홀리월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의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0: 오늘 정말 역대 가장 히트한 디즈니 주제가 두 곡을 딱 찍어서 신청을 마침 해주셨는데, 아, 역시 우리 손트라 청취자, 듣는 귀도 다르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들어봐야 되겠죠.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0: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아, 라이언 킹의 OST죠. 오늘 어린이날 스페셜인 만큼 3, 4부에서도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고 히트곡들 듣고 있습니다. 아, 참 엘튼 존, 아, 이 목소리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정말 사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외에도
1: 아, 여기 히트곡이 너무 많죠.
0: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거기서 나온 그 프레이즈 하쿠나 마타타.
1: 네, 너무 좋죠.
0: 그것도 너무 좋고 네. 그냥 음악과 이 애니메이션이 딱 그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게
1: 그것도 있잖아요. 밥 먹었냐?
0: 가가리 지와.
1: 일로 와봐.
0: 일로 와봐. 이러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노래가 있는데 아 문득 다시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엘튼 존 노래에 이어서 우리 노래로 또 와야 되는데 아,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호돌이로 가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1: 너무 고민을 많이 네. 뭐 고민 많이 됐는데요. 이 라이온 킹이니까 최근에 그 나온 K-POP 데몬헌터스의 사자 보이스 노래를 틀까 하다가 네네. 근데 또 팝스트롯은 역시 또 옛 노래 추억이 네, 그렇죠. 여긴 노래를 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추억이 돋으실 옛 가요 중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한국의 엘튼 존 하면 누굴까를 생각해봤습니다.
0: 네.
1: 이 걸쭉한 바리톤 목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 분.
0: 어허.
1: 그리고 또 엘튼 존처럼 장수 가수이기도 한 바로 그
0: 이야.
1: 김동률 씨
0: 아~
1: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0: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자 가수죠. 야 김동률 씨도 어느덧 추억이란 단어와 매칭되는 가수가 충분히 된 게 와 진짜 이때까지 발매한 노래들만 봐도 앨범들만 봐도 쫙
1: 엄청나죠.
0: 있고 콘서트만 해도
1: 그렇습니다.
0: 이제 데뷔 30년이 넘었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김동률 씨가 몸담았던 처음 출발한 그룹이 전람회.

0: 라는 그룹이잖아요. 이 전람회란 팀으로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요 시점이 1993년이거든요.
1: 네네.
0: 그 해에 제가 몸담았던 인공위성도 데뷔를 했습니다.
1: 아, 그럼 동기네요.
0: 올해 33년 차 동기 가수입니다.
1: 야, 아, 그러면 아직은 좀 창창한 나이죠.
0: 아, 뭐 저희 50대 이제 5학년 5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나이야 가랍니다. 뭐 창창하죠.
1: 아유,
0: 아직
1: 진짜. 아자, 아자. 왠지 나이야 가라니까 김용임 오늘이 젊은 날을 들어야 하나 싶은데 참 김동률의 여러 히트곡 중에 근데 또 어린이 쪽 느낌 노래가 있을까 문득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그렇죠. 있으니까 제가 또 들고 왔죠. 딱 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도 애니메이션에 삽입됐는데 뭔가 사랑을 노래하는 네. 그런 동심과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노래잖아요.
1: 네네.
0: 이 노래처럼 제목 자체에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1: 아,
0: 근데 이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잘 몰라도
1: 네.
0: 이것도 화이트 노래처럼 사랑한다 말하고
1: 아, 쳤으신 알죠, 들으면. 알죠.
0: 네, 그렇죠.
1: 아, 이 노래를 또 오늘 준비를 해주셨군요. 아니 사실 저도 김동률 씨 많은 음악 중에서 좀 그 약간 그 디즈니스러운 노래 중에 하나가 김동률과 아이유가 부른 동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도 진짜 완전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그 편곡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 히트곡 아이처럼 오늘 마지막 가요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 들으시죠. 김동률의 아이처럼 갑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생활 한계를 넘어 그린데야.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 명곡들 그리고 우리 가요들도 딱 어울렸고요. 아, 가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퀴즈 정답 풀어봐야죠. 네.
12: 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유명한 주문은 무엇인가?
11: 그렇습니다. 아, 우리 뭐 늘 문 앞에서 한번 외쳐보기도 하죠. 2번 열려라 참깨. 참깨.
12: 아이고
11: 열려라 참깨. 네, 김광규 씨의 노래였습니다.
12: 아, 영원한 추억의 주문인데 네. 요즘 아이들이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 아,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근데 막 때로는 그 자동문 앞에서도 일부러 열려라 참깨 하면서 뭐 괜히 손 뻗으면서 열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또 노래 안에 그 메시지들도 너무 따뜻했어요. 특히 그 김동률의 아이처럼도 원래 가사에 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12: 그렇죠. 특히 마지막 부분 들으면서 지금도 그 내게 와줘서 꿈꾸게 해줘서 우리라는 선물을 준 그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잖아요.
11: 그렇습니다. 네,
12: 어린이날 정말 마구마구 듬뿍 사랑 주는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 그렇습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 하나 들으면서 인사하면 어떨까요?
12: 그렇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사실 라이언킹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하쿠나 마타타 이거든요.
11: 네, 이게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을 풀이하는 게 노래죠.
12: 그렇죠.
11: 하쿠나 마타타
12: 이게 네.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이제 앞날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봤자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거의 뭐 이건 디즈니 트로트.
11: 아, 그렇죠. 인생이 담겨진 그런 곡인데 디즈니 트로트 하쿠나 마타타 정신으로 우리 편안한 휴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곡으로

0: 인사 올릴게요.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하쿠나 마타라.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0: 살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2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통신은 이란이 단순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종전에 방점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2개월간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저녁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도 지난 47년간 그들이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AP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미국에 보냈다면서 이는 미국이 제시한 9개 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소 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0: 공적 책임을 지닌 인사가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과 영남, 제주는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19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쪼죠.
1: 박경진의
0: 두시 마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경진입니다.
0: 에이, 전화를 남자가 거느냐 여자가 거느냐, 그걸 남자가 받느냐 여자가 받느냐에 따라 통화 시간이 다 다르대요. 남자가 걸고 남자가 받아요. 평균 통화 시간은 59초랍니다. 야, 왜 안 오냐?
1: 아, 이제 지하철 내려.
0: 야, 3번 출구야.
1: 아싸 아싸 아싸.
0: 빨리 와라. 이 끝이야 이게.
2: 예.
1: 그런데 남자가 거는데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통화 시간이 평균 1시간 23, 59초로 늘어납니다.
0: 1시간 23분 59초. 할 얘기 많죠. 엄마 아빠한테는 세상 무뚝뚝해도 여자친구한테는 위주알고주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 참 같지 않습니다.
1: 아휴, 네 부모한테도 지금 그래봐라요, 놈. 아이고.
0: 이런 소리가 나오죠.
1: 그런데요, 또 이제 여자가 거는데 여자가 받았다. 이건 한 2시간 통화합니다. 그래놓고 또 마지막엔 꼭,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알았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네 만나서 얘기해. 요거 꼭 하시는 거 알죠?
0: 여태까지 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2시간 동안.
1: 예예. 예.
0: 제일 짧은 거는 남편이 전화를 걸고 아내가 받는 겁니다.
1: 어허.
0: 평균 10초.
1: 어허.
0: 나 저녁 먹고 들어가.
1: 아이고, 빨리도 말해준다.
0: 착하라.
1: 아유.
0: 착하라.
1: 빨리도 말.
0: 착하다.
1: 끊었죠.
0: 예. 여기서 착하다.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 때는 어떤지 아세요? 통화 시간이
1: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느냐? 결과는 부재중 8통. 진짜 이 인간 이거 또 어디로 생각해 이거. 왜 안 와? 왜 또 전화는 안 받아 이거? 어쩌 이거 안 받는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0: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예, 우스갯소리긴 한데.
1: 예.
0: 나는 누구랑 제일 길게 통화하고 제일 짧게 통화합니까? 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1: 예.
0: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찾아보시죠. 이소은이에요.
1: 오래

0: 박준영 강일의 2시 만세. 이소은 오래오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오래오래오래오 이리로 오래 이리로 오래
0: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 만세와 함께.
1: 그렇습니다. 아, 누구랑 전화를 가장 오래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좀 재밌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없죠. 당연히 핸드폰은 당연히 없고 삐삐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0: 집전화 정도.
1: 집전화만 있죠. 집전화는 이제 근데 좀 발달을 해서 집전화는 무선도 있고 집전화는
0: 한 가구 한 대예요?
1: 아니죠. 안방에 한 대, 뭐 거실에 한 대, 뭐 이렇게 저쪽 방에 한 대, 뭐 이렇게 있을 때죠.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들면은 숨소리 안 내도 들은지 우리가 느낌으로 딱 알고 아빠 전화 내려놔. 그럼 딱 전화. 알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0: 그렇죠, 그렇죠.
1: 그때 걸려요. 그 소년 때 그 제가 유일한 경험을 한번 하죠. 제 친구랑 그 소년 친구예요. 걔랑 밤을 새서 전화한 적이 있어요.
0: 아하. 친구끼리 그냥 남자끼리.
1: 어.
0: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올라.
1: 아니 그러니까 뭘 할 얘기도 없어. 아,
0: 좋을 때네요. 우정이 깊을 때.
1: 그래서 그 다음 날 후회했어요. 네. 잘 걸. 할 얘기도 없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샌 게 처음이자 그게 또 마지막이니까 전화를 하면서. 네. 애인하고 뭐 밤새 본 적 있습니까 전화로?
0: 저는 뭐 지금 아내랑도 뭐.
1: 아, 밤을 샌 적 있어요?
0: 밤새까지는 아니고 꽤 오래 했었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1: 저희가 뜨거워서.
0: 밤 늦게까지 놀다가 빠이빠이 했는데 또 이제 와서 통화를 하면서 그냥.
1: 자면서.
0: 어, 집

0: 앞에서 그때 어.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밖에서 통화하다가 해가 뜰 때까지 통화했던 적은 있어요.
1: 어, 대단한데. 네. 찐사랑이네.
0: 연애할 때. 어,
1: 연애할 야, 때. 대단하네. 네,
0: 그러면 전화기가 뜨거워지죠.
1: 어, 뜨거워져요.
0: 전화 엄청 뜨거워져요. 발열이.
1: 전화기 뜨거워가지고 어. 거기다가 후라이를 해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기에 프라이팬 올려서.
0: 너무 갔어요.
1: 너무 했어요.
0: 어, 너무 갔어요.
1: 예. 이거 너무 했어요.
0: 후라이는
1: 어.
0: 너무 후라이.
1: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뜨겁잖아요. 그럼 다 우리 아버지들이 야 이거 후라이 하면은 다 계란 된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보닛, 네. 본네트라고
0: 그러지. 본네트.
1: 그 당시의 발음으로 본네트. 네.
0: 뜨끈뜨끈하죠.
1: 거기에다 계란 후라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말은 한 번도 안 해. 말만 해 그렇게. 실험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그래서 던져주고 그렇죠. 네. 예, 전화 통화 뭐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안부 전화 좀 잘하고 자주 전화하는 게 중요하죠. 예. 예. 자, 두시만세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8: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1: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12: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13: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12: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는
13: 도시만세
12: 결정적 순간.
14: 러브 이즈 더 모먼트. 사랑은 그 순간이란 뜻이죠. 결정적 순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코너. 결정적 순간 출발하죠.
15: 아저씨 오프닝이 효과음까지 씁니다. 이 부금 있어. 부금.
16: 근데 보통 DJ가 이제 말하면 음악이 좀 줄었는데
15: 더 커.
16: 음악이 더 큰 것 같은데.
15: 더 커져. DJ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음악이 중요해요.
16: 예예. 예. 자, 이렇게 오늘도 큰 웃음을 준 순간들을 다시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퀴즈쇼 끝까지 간다에 도전하셨던 우리 장병재 우리 택시기사님, 꼭 우승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드리지 않거든요.
15: 얼마나 재밌었냐면 그 손트랑 그 대작가님 있잖아요. 예. 웬 작가님이. 예. 나를 보자마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깔깔깔 들으려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달라 그러나 저게 웃겨가지고 진짜 자기 토할 뻔했대.
16: 들어주셨군요. 우리 또 유키즈에 나왔던 우리 작가님. 예예예. 예, 예. 일단 이런 말 실수 너무나 웃겼고요.
15: 그 대전 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퀴즈 도전했다는 쌍둥이맘 최정민님.

0: 쌍둥이들의 응원을 듬뿍 받고 최종 우승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왕만두를 잡아라 주제는 여행 갔다가 생긴 일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또 용달차를 몰고 계신다는 우리 구자익 선생님. 저랑도 또 인연이 있었고 박준영 씨랑도 인연이 있었던
0: 그러게요.
1: 여행 얘기보다 저희의 인연 얘기가 더 길어졌었는데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들 재미들 지금 한번 다시 느껴보시죠.
2: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산원 택시기사 59세 장병재입니다. 네? 저는 가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오늘 꼭 우승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받고 싶습니다.
1: 아, 음식물 쓰레기를 네. 받으시면 안 되고요.
4: 음식물 쓰레기를 받게 되면
1: 처리기를 받으셔야 돼요.
4: 저희들이 봉투째 예. 넣어서 드리는데 누구네 집 음식물 쓰레기를 받으실 거예요?
1: 그거 원하시는 대로
4: 박영진네 집 음식물 쓰레기를 받으실 거예요? 저희 집.
1: 자, 어쨌든
4: 예. 음식물 쓰레기를
1: 네. 우리 장병재 우리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2: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포. 여보세요?
1: 네, 말씀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하는 6학년 쌍둥이 엄마인 45살 최정미라고 합니다.
1: 정미님.
5: 저는 어제 진짜 오늘 대전과학관에 갔다가 오늘은 정말 대전 유명 빵집에 직접 오늘 들렀다가 맛있는 빵까지 잔뜩 먹고 지금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아하,
5: 네, 아이들이 얘기했네요. 네, 아이들이 박준영 방역진의 두시만세를 너무 좋아하는 애청자인데 저 말고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1: 아, 이렇게 잘 키우셨네. 잘 키우셨어.
5: 네, 그래서 훌륭하네. 오늘도 아이들하고 즐거운 추억 쌓고 싶어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아유, 어머님도 하게.
5: 사실은 제가 저기 폭탄 발언을 한다면 1년 전까지는 2년이구나. 2년 전까지는 정말 도시만세 애청자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듣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정말 진짜 찐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1: 아주 훌륭한 아드님들을 두셨네요.
4: 2년 전에는 왜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셨나요?
5: 아, 싫어한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 2시 이렇게 이 무료한 시간에 정말로
4: 그렇지.
5: 엔돌핀도 돌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활기가 넘치는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이 프로그램의 진가를 알게 됐고 이제 쭉 진짜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1: 아니, 근데 6학년 쌍둥이 아이들 그러면 4학년 때부터 저희 두시만세를
4: 그 걔네는 어떻게 라디오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은
5: 학교가 1시에 끝났어요 그때.
1: 1시에 끝나고 2시를 딱 만났네 우리를.
5: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 그때부터 애들이 채널을 돌려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4: 학원 가기 전에 라디오를 틀어주는 거야?
5: 네, 맞아요.
2: 아, 차에서
4: 우리 그런 라디오야?
5: 네, 맞아요. 네, 그런 라디오입니다.
1: 예. 거기에 푹 빠졌네.
4: 우리 이제 쌍둥이 친구들 이름은 뭐예요?
5: 송예서 송명준입니다.
2: 예서 명준.
4: 예서 명준?
5: 네네네.
4: 네네네. 그럼 예서와 명준이 고맙다.
5: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 아, 예서만 또 어떻게 대답할까?
4: 명준 대답 안 해?
1: 명준은?
5: 명준아 대답해야지.
6: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4: 겨우 대답하는구만 명준이는. 예서는 다 대답하는데.
5: 아, 이제 6학년이 돼서 조금.
2: 약간 사춘기가 지금.
4: 예서 어머니.
5: 대전.
1: 아, 대전.
2: 대전.
1: 아!
2: 대전이 좀 벌렸습니다. 자, 정답은요?
5: 하객진 아닌가요?
4: 하객진?
1: 아, 자신이 없어요.
4: 아,
1: 자신 없어요?
4: 하객진아!
1: 하객진? 박영진? 하객진? 아, 하객진! 아!
4: 하객진!
2: 자, 이렇게 되면
4: 야!
2: 최정민님이 모든 순대 흑염소 진액에 이어서
1: 자.
2: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빈세 처리기를 가져가십니다.
1: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명준이가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4: 야, 미안합니다. 우리 저기 김문수님도 알았어요.
2: 네,
4: 알았는데 진짜 0.3초 차이였어요. 김문수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논계 애호박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 저희들이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호박 세트를 준비했거든요. 아니래요. 미안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애호박 농사 대박 나시고.
4: 정민님 지금 기분 어떠신지요?
5: 너무 얼떨떨한데 너무 감사하고 아, 이 하객진들 사실은 아이들이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볼 때 같이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냐고 다 알게 된 건데 아, 아이들 덕분에 이거 참고 갔어요.
4: 금방 엄마네.
1: 예서 명준이 사랑한다.
4: 우리 예서한테 한 말씀 전화기 주세요. 예서야 한마디 해봐. 예서야 기분 어때요?
6: 엄마 역시 잘했어.
4: 아, 역시 엄마 잘했다고.
2: 우리 엄마가
1: 최고지.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7: 아, 저는 그 박준영님하고는 그 옛날에 아침마당에서 만났고 노란 하얀 날개 달았을 때 박영진님하고는 내 제자 결혼식에 나는 주례로 우리 저 전교 1등 영진님은 사회로 만났

0: 한 적이 있는
1: 어?
0: 해병대 370기 구자익입니다.
1: 아, 이야, 네. 반갑습니다. 구자익 선생님.
2: 선생님, 어, 저희 둘이랑 네. 다 인연이 있네요.
0: 아, 예, 그래서 이거 제 최애 방송입니다.
1: 이야, 이 대단하시네.
2: 야, 이거 엊그저께 저기 유명인 그것도 할 때 좀 보내주셨어요.
3: 저희가 유명인이
1: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고3 담임 선생님을 하셨다는 걸 보면 선생님이신 거 아니에요?
0: 네, 그때 저 제가 37년 수학 선생을 했습니다.
2: 아, 수학 선생님이요.
1: 부자익
0: 예.
1: 수학 선생님. 아, 수학 아니 그래도 지금은 정년하셨어요?
0: 정년하고 지금은 저 개인 용달 하고 있습니다. 개인 용달 1톤.
1: 1톤 아, 개인 용달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0: 예예예. 예, 예.
1: 아니 근데 지금 연금도 많이 나오실 텐데.
0: 아, 일단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1: 예.
0: 이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1: 예예. 예.
2: 일을.
0: 일을 해야 되죠. 일을요.
1: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0: 네. 아.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바로 또 어허. 요새 아주 저 경치가 좋아가지고
1: 예.
0: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 즐겁게 일을 하시는
1: 그러면 선생님 그 1톤 용달을 하시는 게 용달 차를 네. 본인이 사서 용달 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저 이게 저 옛날에 그 전기차 5년 전에
1: 예.
0: 전기차를 그 받았어요, 저, 시청에서.
1: 예, 아, 전기차를, 어, 예. 네. 전기차 노란, 트럭을, 어.
0: 네, 노란 남바도 달아주고.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 사업자가 된 거죠.
2: 지원 정책이 있었군요.
1: 아, 아 근데, 예, 선생님, 그, 뭐랄까, 그 교육자로서, 수학선생님으로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2차 함수 미분 적분 네. 하시다가, 갑자기 예. 1톤 트럭을 모신다는 게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0: 저도 이제 정년을 하고
1: 예.
0: 아주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려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버스,
1: 예.
0: 종사자
1: 많이 하셨네요.
0: 뭐 다 따고 요 화물종사자 자격증까지 땄는데
1: 야 이구야.
0: 아 요게 기회가 돼가지고 용달을 먼저 하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1: 아, 재밌으시구나.
2: 또 적성에 또 잘 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1: 그럼 어떻게 지금 돈도 잘 벌어요?
0: 아, 돈도 저 제법 법니다.
2: 오, 야, 야, 역시 수학선생님이시라.
1: 탁탁탁.
0: 네네.
1: 야, 대단하시네.
2: 아니, 그러면 주례 선생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고.
1: 그 주례는 저기 누구 주례를 한 거예요? 어떻게?
2: 제자.
0: 주례는 그 고등학교, 저, 의정부 경민고등학교 제자 주례를 받는데 의정부에서 그때 그저 박영진님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2: 그,
0: 있죠.
2: 그 제자분이 뭐 어디 저기 대표님 아니십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2: 아, 그거 저 화이트 저기 저 보드 전자보드.
0: 예예, 네, 예, 저 오, 기억하시네.
2: 아, 제가 아 거기 그 분이랑 예 어떤 기억이 납니다.
1: 전자보드. 네네.
2: 제가 거기 모델 아닌지 모델 같은 게 있어요. 그분이 그걸 네. 이제 개발을 했어. 거기에 본인 결혼식이었나요?
0: 그 맞습니다.
2: 결혼식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1: 아, 거기 모델을 하는데 그 모델을 하려면 자기 결혼식 사회를 봐줘야 된다.
2: 옵션이
1: 특이하네. 대표 야, 진짜 웃기다.
2: 기억이 나요.

0: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내리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에 최대 3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에는 최대 20, 영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아직 바람도 강합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운항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심해서 요금소 통과 3시를 기준으로 강릉에서 서울까지 6시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반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2: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13: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2: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었습니다.
14: 결국은 손바닥이 초록색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초록을 거머줘서.
12: 거머줘서, 그러니까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그렇죠. 어떤 봉을 만져서.
14: 그래서.
12: 손을 떼봤더니 아차차.
14: 아차차. 그래서 옷에도 묻고 엄마한테 묻고. 엄청나게 혼났다는 바로 그 전설 속의 이야기.
12: 그런 노래였군요.
14: 벽에도 손바닥을 찧더니 예, 예, 예. 평생 간다는 그런 예, 이야기.
12: 항상 7주의 잘 보시고 앉으셔야 돼요.
14: 닦을 때는 아세톤이다. 그런 말씀. 예. 고맙습니다.
12: 자, 결정적 순간 이번에는 이제 꽁트이신 분들을 또 소환할 텐데요. 배칠수, 조태준, 김경환 씨와 함께 사랑을 했다 코너에서 골라왔습니다.
14: 김천에서 남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 아. 밥정으로 다져진 그 스토리 만나보시죠.
15: 때는 1995년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GDP 순위도 11위에 올라 세계은행이 공인하는 고소득 국가에 우리나라가 진입했어요. 그리고 그해 3월 1일자로 케이블 채널들이 개국을 했어요. 95년 기억나세요? 우리는 이제 미국 시트콤 프렌즈와 미드 CSI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1995년 3월 1일은 어땠을까? 당시 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근무하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김천에 있는 꽤 거리가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 새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첫 출근날 초행길이라 시외버스를 타면서 기사님에게 살짝
16: 기사님 두만 초등학교 오면은 좀 알려주이소.
17: 야! 뭐라 하는 게 뭐?

0: 어디야?
1: 두만 두만 초등학교요. 어? 제가 처음 가는 거라서요.
0: 두만 네. 두만 초등.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선생님 갑자기.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그렇게 아저씨의 고함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 전부 내가 두만 초등학교에서 내려야 되는 걸 알게 된 그런 상황. 버스가 한참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웬 남자가
3: 저기 요 다음이 두만초입니다.
1: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에.
2: 그렇게 이름 모를 남자의 도움으로 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 리 없는 버스 기사님이
0: 야야야 선생님 야 이번에 내리면 됩니다. 야 이번에 내리고 야라니까 예. 세뇨! 그거 듣고 있습니까?
1: 내릴 거예요.
0: 참 요렇게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야
2: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좀 전에 이렇게 알려줬던 그 키 커다란 남자가 저만치 앞서가고요. 조금 뒤에서 내가 따라가고 있었죠. 근데 저 남자가 두만초를 가는 건지 두만초를 가는 게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약간.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휙 돌아보더니
3: 혹시 유치원 선생님입니까?
1: 에?
3: 오늘 유치원에 제 선생님 오신다고 했던데.
1: 예.
3: 아 역시 맞네. 젊으신 분 온다 카더만. 저는 두만초 교사하는 배칠수라고 합니다. 올해는 6학년 맡았고요.
1: 아 그러시구나.
3: 예. 요리 가면 더 빠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제가 애호하는 지름길입니다.
1: 어머나.
2: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적었고 선생님 포함 교직원도 10명 남짓. 교직원들끼리도 집성촌 친척들처럼 친했어요. 약간 이끼 느낌.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전원일기 느낌.
1: 오 좋죠.
2: 그럼 저기 대신 한번 사랑 걸렸네 그 느낌이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제 이전 선생님이 떠나고 난 뒤에 내 수업 스타일에 맞게 교실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1: 이 와이를 안 들어가노? 아이 뭐꼬? 어머야, 아유 못이 옆으로 삐져나왔네.
4: 실례합니다. 누가 될까요? 아유
1: 선생님.
4: 복도 지나가다 보니까 망치질 소리가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리 들어와 봤습니다.
1: 뭐 이게
4: 그래. 아유, 그래 해가 됩니까?
1: 요가 너무 보기가 싫어가 천으로 가릴락 했더만 이게 잘 안 되네.
4: 에이, 그 안 되면 요리
1: 어머머머,
4: 해가지고 요리 소리에서 요리 가면 됐고 요도 해드릴까요 요도?
1: 아, 그러면요 요 여기 보이소 요 천장. 네. 요거 좀 이렇게 달아주실 수 있습니까?
4: 아, 진짜?
1: 네. 행성들 그 종이 모빌인데.
4: 아, 이거 재밌네. 잠시만요. 이거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1: 아, 이 그렇죠.
2: 어디선가 사다리를 들고 와서 뚝딱뚝딱 설치해 주는 배 선생님.
4: 아, 보자. 요가 지구고.
1: 지구.
4: 요 목성 맞지?
1: 맞습니다.
4: 아, 목소리 예쁘네.
1: 그러십니까?
4: 아들이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1: 그럴까예? 아이 좋아해주면 너무 좋지.
4: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너무 가까이서. 아이고.
3: 그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이소.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 소사 아저씨 있잖아요.
1: 예.
3: 같이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건 좀 힘들어하고. 어차피 내 밖에 없어요.
1: 감사합니다.
4: 그럼 내가 갑니다.
2: 그렇게 나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마다 커피를 대접하면서 또 친분을 쌓았고 그렇게 얼추 교실 정리가 마무리가 될 쯤 그 무렵 한 달쯤 됐을라나 나는 그렇게 배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4: 걸려들었어.
2: 수업을 하다가도 창문 넘어 쌤의 머리통이 살짝 보이면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5: 쌤 얼굴 빨개요. 불타는 고구마예요.
1: 뭐라고? 아니다. 태준이 니 빨리 색칠하나?
5: 얼굴이 빨간.
2: 저 멀리 운동장에서 6학년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다 할 때면.
6: 그러게 맞춰.
2: 나도 모르게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5: 쌤 영진이 바지에 오줌 쌌어요. 창밖 보고 있을 때가 아이

0: 말할까?
1: 어제 샀어.
0: 어제 샀다고? 쌤이 화장실 가고 싶은 만 말하라겠지. 뭐?
2: 사실 제가 뱃쌤에게 빠지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슨 연애에 환장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짝사랑하게 된 데에는 밥정이 있었어요. 밥정. 밥을 먹으면서 정이 쌓이는
3: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각.
2: 그 당시에는 당연히 급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동네가 워낙에 시골이라 주변에 밥집 하나가 없었어요. 첫날 점심시간 아직도 생생해요.
4: 아유, 깽아쌤. 아이고, 뭐 만세초 있었다 캐지.
0: 네네.
4: 어떻게 그거는 주변에 식당 많아갖고 뭐 나가서 사 먹었겠는데.
0: 그렇죠. 저희는 사 먹었지요.
4: 그래요. 여는 그 동네 식당이 한 개도 없어갖고 전부 이래 도시락 사갖고 와가지고 숙직실에서 무십니다.
0: 진짜요? 아유, 잠깐 지난 오늘 도시락을 안 싸왔는데.
4: 아이고, 걱정하지 마소. 밥 담당 있어가 돌아가면서 밥하고 찌개는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결혼한 여자 쌤들이 싸우고 자 이거 한번 보이세요 이거. 오늘은 제가 뚝불 싸십니다.
0: 맛있겠다.
4: 그래 요거를 이제 냄비에 넣고 물만 넣어가 끼니 갖고 무으면 됩니다. 반찬은 뭐 각자 뭐 조금씩 뭐 갖고 오면 되고.
2: 그렇게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하고 소사 아저씨까지 모두 도시락을 들고 숙직실에 모여가지고 진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 그런 학교였어요. 특히나 유치원 수업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내가 숙직실로 가서 밥을 안 치고 아줌마 쌤들이 싸오신 찌개에 물을 부어서 찌개를 끓였어요.
3: 야, 밥 냄새 좋습니다.
0: 쌤 오셨습니까?
3: 예, 아 오전에 체육을 했더만은 배가 억수로 고프네.
5: 와, 냉동전 아닙니까 이거? 오, 이게 그릇 뚝배기 아닙니까?
0: 맛있습니다.
3: 야,
0: 아니, 뭐 이왕 밥하는 거 잘해보자 싶어서 제 시장 가서 뚝배기 한 개 샀어요.
3: 야, 이걸.
0: 네, 이거 찌개도 맹물 아니고 쌀뜨물 넣은 기라이.
5: 쌀뜨물 어쩐지 색깔이 탁 이래. 찐득하네 이게 진짜로 맛있겠는데 얘. 그럼
2: 배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찌개 뚜껑을 탁 열어볼 때는 꼭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과 새댁이 된 듯한 착각이 들곤 했어요. 물론 우리 둘 사이에 산통을 깨는 사람도 있었죠.
3: 또
0: 설마.
3: 설마.
2: 이기 와라. 간전 보제.
0: 가지 마.
2: 애미야, 아니 경아 쌤. 국이 있잖아 이거. 서태야, 물 좀 더 넣어. 물 좀.
3: 어? 너무
0: 짜. 많이 졸았는가 보죠.
5: 갈세. 갈세 먹고 마신도 꼭 그래 합니까? 아이고, 맨날 본인이 한 거 맛있다고 하고.
2: 지금 편드는 거예요?
5: 아니.
2: 짠 걸 짜다카지 안 짠 걸 짜다카겠어요.
5: 짜모 밥을 더 먹어요. 밥을 더 먹으면 되지. 물 마시고 짜모.
2: 안 그래도 물 두 그릇 먹을 거예요. 뱃쌤 은근히 내 구박하네.
5: 그게 아니잖아.
0: 아니죠. 갈쌤 여기
2: 약간 좀 자세도
0: 쉽습니다.
2: 몸의 방향이 약간 경화쌤 쪽으로 향해 있네.
5: 됐어요.
0: 밥이나 드셔줘.
2: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함께 먹으며 즐겁게 지냈어요. 나는 뱃샘을 먹일 생각에 집에 있는 고기 반찬은 물론이고 꼬들 빼기며 깻잎지 데친 두릅을 날랐고 우리 아빠는 거의 맨밥을 드시다시피 했는데
6: 돼지갈비 해놨다더만 어디 갔노? 내가 소요가 불밖에 없노?
4: 아이고 왜 화를 냅니까? 아유. 어머나, 아니 분명히 내 냉장고에 내 해놨는데 어디 갔나
6: 그래.
4: 이 갈비? 이 찌개기고 진미채도 없어지고, 계란도
6: 그래.
4: 없어지고,
6: 그래.
4: 이 뭐 하나도 없는 냉장고 안에.
2: 엄마 아빠 쏘리.
4: 어머나,
2: 미안해요. 선생님과 결정적으로 친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6학년 수학 여행 때 학생 수가 적어서 남학생들이 한 방에서 여학생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야만 했는데 남학생들과는 뱃쌤이 자면 되지만. 여학생들과 같이 잘 선생님이 없었던 거예요.
6: 그러면 경아쌤이 가야지 뭐. 우리는 수업을 뺄 수가 없잖아요.
0: 뱃쌤이랑 1박 2일? 미쳤다리 미쳤다.
6: 잠깐 그냥 내가 갈까?
0: 제가 좀, 갈게요.
6: 아니 지금 좋아하는,
0: 수업을 하셔야지.
6: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가야죠. 왜 막을 한다고? 오야르.

0: 그렇게 수학선생님, 수학여행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가는데 수학여행을 행복해서 죽을 뻔했어요. 버스에서 자고 탁 이러는데 어머 내가 글쎄 뱃샘 어깨에 기드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죠. 왜냐하면 뱃샘이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딱 걸렸지 뭐야. 내가 잡아냈어.
1: 어떻게 됐어?
0: 둘 사이가 꽤나 진전이 된 것 같아. 어머나. 교무실로 그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니까. 목소리가 우아하고 귀행이 철철 넘치는 거야. 내가 정말 짜증나더라고.
2: 아이고 마마 우리 뱃샘도 이제 곧 결혼할 긴가 보다. 예, 마 절대지.
0: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내비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뱃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뱃샘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슬프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좋은 동료로 지내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3: 여보세요. 두만 초등학교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그 여자예요. 나는 인사만 들었을 뿐인데도 알 수 있었어요. 뱃샘의 그 여자.
4: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하는데요. 배칠수 선생님 계실까요?
3: 예? 배칠수 쌤이요?
0: 왜 그랬을까요, 내가? 뱃샘이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3: 안 계신데요. 네? 메모요? 아, 안됩니다. 바빠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1: 여보
0: 그렇게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뛰는 거 심장이 뛰어. 그리고 식은땀도 났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전화를 안 바꿔준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갑자기 얼굴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연신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5: 경화쌤 예, 여기는 왜 없다고 하셨어요? 왜?
3: 그게요 못 봐가지고요.
5: 아니지요, 못 볼 수가 없지요.
3: 못 봤는데요.
5: 전화 드리려 하고 나서 뒤로 돌아봤는데 눈 마주쳤잖아요.
3: 아닌데요.
5: 그런데 왜 그래요?
3: 그게 아니라요.
5: 왜 그랬어요?
3: 제가요 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6: 왜?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느낍니다.
3: 제가요 쌤을 좋아한다고요.
6: 뭐라고요? 아, 이게 하나도 안 느끼는데 이래가지고 아들은 우찌가를 낄까나?
3: 제가요 쌤을 겁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전화도 끊었다고요.
6: 울린다.
0: 그렇게 그 일로 내 마음을 고백해버렸고 우리는 1996년 2월 같이 된찌를 먹던 교장 선생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주례사를 하셨던 교장 선생님께서
7: 제가 신랑 배치수 쌤을 늘 지켜보면서 제 3위로 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례를 하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우리 딸은 늙어가고 있어요.
8: 주례사가 이게 먹고
7: 아이씨,
1: 교장쌤
7: 우리 딸은요? 아이고. 우리 딸은 어쩝니까?
1: 축하하자니 교장쌤 또 적한다 또 적해. 아이고.
0: 이제 시간이 흘러 나는 정년퇴임을 했어요. 우리 신랑은 아직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 남편이 연하였단 말이에요.
5: 그래요?
0: 아하. 여러분
3: 야르
0: 연하 남편이 최고예요. 왜냐?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도심한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연에 이어서 들으셨던 노래 투게월 여우야였습니다.
6: 그렇습니다.
5: 이 러브스토리를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6: 2142님이
5: 외후 사연집은 성공하셨네요. 연하 남편을 두시다니. 저도 지금 50대인데요 연하 남편 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부러워요. 아유 유유, 나보다 오래 돈 벌면 그게 최고잖아요. 얼굴 뭐 키 이런 거 세세히 다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살아보신 분들의 어떤 빅데이터죠.
7: 예.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예. 부부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는 건데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연상녀, 예. 연하남 이러지만 예. 뭐 이제 대부분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일 거예요.
5: 뭐, 그렇죠.
7: 그런데 예. 이제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연하녀랑 사는 거예요.
5: 예.
7: 저도 6살 연하녀예요.
5: 그렇군요.
7: 몇 살이에요?
5: 저 4살입니다.
7: 그러니까 네. 연하녀랑 살면 좋아요.
5: 그렇죠.
7: 정신연령은 원래 네. 이 부인들이 더 높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나올 때.
5: 네. 네. 그럼 누나랑 사는 느낌도 좀 그랬습니다. 있고 엄마랑 사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거죠.
7: 엄마죠. 뭐 누나는 무슨. 넘어갑니다.
5: 예. 자, 우리 이병열님은요. 저는 5살 연하남인데요. 아내가 저보다 국민연금이 5년이나 빨리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7: 재밌네요.
5: 그렇죠. 또 이런 혜택들.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또.
7: 장점과 단점은 정확하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네. 것이든.
5: 근데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 사람만 또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7: 그 왜 안 내세요 그러면. 난 무료예요.
5: 그런 거죠. 네.
6: 자, 사랑을 했다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시면 세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5: 네. 자,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내가 태어나던 날로 돌아옵니다. 넵.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8: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9: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0: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1: 어? 여긴 어디지?
9: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0: 다녀오겠습니다.
11: 어? 토끼다.
10: 길을 잃었어.
1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9: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2: 집에 데려다 줄게.
10: 누구세요?
9: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9: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0: 아빠!
11: 엄마!
13: MBC 라디오. 평택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0: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새신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일 미국과 외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통해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이란 정권의 안전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우리 선박의 원유 수송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지난달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수송에 이어 추가 운송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면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내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경력금 지급, 인사 문제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3달간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측은 닷새간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최소 6,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겸임하고 있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사임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에 지난 4개월간 당정청을 하나로 잇는 소통의 가교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다고 적고 이제는 더 담대한 길 앞에 서고자 한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를 향한 발걸음을 더 낮은 자세로 힘차게 내딛겠다며 국회의장 출마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하반기 국회의장에는 6선을 지낸 조정식 의원과 5선의 박지원, 김태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과 영남, 제주는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밤부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19도 분포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9: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일터의 갈등은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거든요. 이제는 노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를 이어갈 때 일터의 진짜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생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만을 들어요.

0: 뿐인 특별한 하루.
1: 내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
0: 그때 유행했던 히트곡과 그 시절 추억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1: 내가
0: 태어나던 날.
1: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생년 월일과 함께 사연 주세요. 생일과 관련된 추억,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드린 내 생일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이제 내가 태어나던 날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누가 어떻게 언제 태어나셨나요? 박명균님.
0: 저의 생일은 무더운 여름 77년 1977년 7월 14일입니다. 어머나. 제가 3살, 4살 즈음 부세식 화장실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요. 어이구, 어이구. 1970년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거의 다 부세식 화장실이었지요. 어. 그때 당시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 중이었고, 어렸던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혼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풍덩 푸다닥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놀란 엄마가 뛰쳐와서 절 끄집어내고 똥똑 뺀다고 아빠 엄마가 무척 애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동네에 소문이 나서 놀림도 많이 받았고.
1: 아이고 아이고.
0: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때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1: 아, 야.
0: 77년 여기 이제 뱀띠들이 태어났던 그해.
1: 이제는 뭐 다 집에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을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0: 그렇습니다.
1: 저도 90 보자. 90 한 5년
0: 까지 푸세식이었어요.
1: 까지 재래식 화장실에 살다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렇죠. 이제 달라졌는데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도 재래식 화장실. 어렸을 때부터.
0: 아, 왜 저기 뭐 군대도 동원막사 이쪽은 다 푸세식이었는데.
1: 다 재래식이죠.
0: 예. 네, 근데 그때 좀 기억이 나는 건 누군가 그렇게 교묘하게 철사로 그렇게 뭔가 꼬지를 만들어서 거기 그 성심당, 아니 성심당이네. 성은당 뭐 이런 거잖아. 금은방 그 인력을 거기 통째로 갖다 놔서 한 장씩 뜯어서
1: 아,

0: 아, 달력 중에 인력 얇은 달력이죠.
1: 그다음에 신문지도 비벼서 쓰고.
2: 실제로 사실 저도.
1: 저희 때는 새끼줄은 안 썼습니다.
0: 아, 그거는 좀 오바고.
1: 아니, 새끼줄을 쓰는 영진 씨 새끼줄을 안 썼어요?
0: 제가 새끼줄 쓰는 게
1: 아이
0: 제가 더 동생인데
1: 사람에.
0: 제가 더 동생인데 저한테 아, 새끼줄
1: 아 그래요?
0: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0: 우유곽까지는 가봤어요. 우유곽까지는.
1: 아이 우유곽을 어떻게 씻는 거를 말단에 우유곽은 아니다.
0: 급 아니 그게
1: 그거는 아유 상상하게 하지 마. 그건 안 돼 진짜.
0: 그럼 미끄러져.
1: 안 돼. 큰일 나.
0: 그거는 코팅 때문에
1: 안 돼 안 돼.
0: 조심해야 돼. 아, 어쨌든 저도 뭐 인력 신문 다 썼죠.
1: 진짜. 네.
0: 박명규님의 어떤 그런 추억담 잘 들어봤고요.
1: 77년에 유행한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0: 이 노래가 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 이 노래를 듣고 올게요.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TVX 앰버서더 곤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3: TV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러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VX.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아버지로 함께했던 배우 최불암. 전원일기의 든든한 아버지 김회장부터 그대 그리고 나의 터프가의 아버지 박재천까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배우 최불암의 또 다른 얼굴. 가정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최불암입니다에서 공개됩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 9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4: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5: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6: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호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7: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8: 도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태어나셨나요? 5089님, 저희 딸 채연이는 2006년 4월 21일 오후 5시 38분에 하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채연이를 가졌을 때 유독 비빔밥이 너무 땡겼는데요. 무생채에 비벼먹는 건 물론이거니와 각종 나물을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쓱쓱쓱 해서 비벼먹고요. 상추랑 참치를 넣고 비벼먹고 또 돌솥 비빔밥도 자주 먹고, 창원 봉곡동에 있는 촌땡땡이라고 그 비빔밥집은 일주일에 세 번은 간 것 같아요.
9: 아, 맛있었나 보네.
8: 어떻게 두 분은 어떤 비빔밥을 좀 선호하실랑가요?
9: 아하.
8: 채연이 생일 얘기보다 비빔밥 얘기만 했지만 아무튼 듬직한 내 큰딸 채연아, 얼마 전 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고 시험 치러 가는 널 보고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늘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잘 챙겨줘서 고맙고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2006년생이면 이제 성인 되셨네. 21살? 그럼 어떤 시험을 또 보러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생일에 시험 치니까 미역국도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이게 또 안 주셨네. 그래도 뭐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혼자서 이렇게 또 능동적으로
9: 21살이죠. 21살.
8: 21살이니까.
9: 아이고, 이제 성인 됐다고. 또. 그래도 이제 우리 눈에는 그래도 애기야.
8: 늘 아이죠.
9: 그렇습니다.
8: 뒷모습 보면은 그 어린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이면

0: 안 할 거예요.
1: 그러게. 아니 지금 우리 영진 씨는 네. 비빔밥 어떤 비빔밥 좋아해요? 물어봤잖아요.
2: 저는
1: 뭘 사실... 어떻게 넣어서 먹을 거야? 재료가 맛이 다 있어.
2: 헛제사밥이라고 있어요. 이 경상도 쪽에서 좀 먹는 그 제사밥인데 헛제사밥이 제삿날 아닌 날 먹는 제사밥.
1: 그래서.
2: 그래서 나물 그 나물 사종 3종 있어. 도라지, 고사리, 뭐 시금치, 콩나물
1: 그런 걸 넣고
2: 이런 걸 넣고 고추장 안 넣고. 기름도 안 넣어요 여기는. 그냥 나물만 넣고 저희 또 김천 쪽에서는 미역튀김이 있어요.
1: 미튀?
2: 미역튀김. 미역튀김을 잘게 부숴서 그거를 간으로 해서 먹습니다. 이 헛제사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서울에는 헛제사밥 하는 데가
1: 없어요.
2: 거의 없어요. 한 군데 있어. 저기 강남에. 야. 근데 멀어서 못 가고 집에서 한 번씩 해 먹습니다.
1: 헛제사밥을?
2: 네.
1: 야, 이 헛제사밥이 그 고추장을 안 넣는
2: 안 넣어요. 예, 안 넣고.
1: 그럼 도대체 무슨 맛일까?
2: 저 나물에 되어 있는 간. 아, 여러분들 이 헛제사밥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1: 건강한 느낌이네.
2: 예.
1: 들기름 넣어서 먹나? 그런 느낌.
2: 그 기름이 아마 이제 나물에 이제 기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1: 그 기름이 들기름이겠지.
2: 예, 들기름일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얘기하니까 헛제사밥 너무 먹고 싶네요, 저는.
1: 지금. 네, 그럼 국물은 뭐 오이냉국에다 먹나요?
2: 그렇게 먹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물김치. 박준영 씨 좋아하는 비빔밥 스타일. 아니 그렇게 길게 저희가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바로 생각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1: 남은 거 다 넣고 참기름 이만큼 넣고
2: 그것도 뭐 땡큐.
1: 근데 엄마한테 제지당하지 않고 참기름을 넣고 옛날에는 엄청 넣거든 참기름 맛있어서.
2: 맞아요.
1: 근데 뭐 좀 많이 넣으면 엄마가 많이 넣는다고 때렸는데 요즘은 김지혜 씨가 때려요. 많이 넣으면 도대체 그럼 나는 언제 참기름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2: 아니 본인 걸 하나 개인용으로 하나 사세요.
1: 그래서 어디 냉면집에 가면 참기름 주잖아요.
2: 네.
1: 나는 두 바퀴 돌리잖아. 남들도 한 바퀴만 돌릴 때.
2: 근데 그 너무 많이 넣어도 너무 참기름만 맛나니까.
1: 괜찮아 나는. 참기름을 많이 먹는 게 내 소원이니까. 괜찮아.
2: 참기름에
1: 간장만 넣어서 밥 비벼먹어도 엄청 맛있는 거
2: 맛있죠.
1: 깨만 좀 있으면 좋고.
2: 간장 비빔밥 저한테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예전에 조선간장에도 비벼먹고 그랬어요.
1: 오, 조선간장에도 비벼먹었어요?
2: 조선간장에도 비벼먹고 그랬어요.
1: 그럼 좀 약간 너무 짜잖아요.
2: 그러니까 조금 넣으니까.
1: 아하.
2: 뭘 비벼먹습니까? 그냥 밥만 먹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면서 살았죠. 아유, 비빔밥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2006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MP3 플레이어의 전성기가 열립니다. 좋아하는 노래만 100곡을 넣어서 그 안에다 넣어서 이어폰 꽂아서 들으면서.
2: 이게 100곡이 들어가던 시절인가 이때가? 왜냐면
1: 100곡 들어가지. 왜요?
2: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핸드폰에 MP3가 들어가는 우리 이효리 누님이 선전했던 거였어요.
1: 그거 엄청나지. 엄청나.
2: 거기
1: 몇 곡 들어가요?
2: 8곡 들어갔나?
1: 그렇게 안 들어가요?
2: 8곡밖에 안 들어요.
1: 그럼 웨이브 파일로 넣었나 보다.
2: 그랬던 것 같아요.
1: 원래 저기 컴퓨터로도 컴퓨터로 구우면 한 몇 곡 진짜 한 4, 50곡도 들어가는데 그 CD에 그 어떻게
2: 파일명을 바꾸죠.
1: 파일로 넣으면 엄청 많이 써가지고
2: 많이 들어가죠.
1: CD 구울 때
2: 네.
1: 이전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지희 씨한테 진짜 CD를 제가 한 10장을 전집으로 세트로.
2: 이거 뭐.
1: 그때 그 엄청 유행했었어요. 동감이라는 컴필레이션.
2: 컴필레이션.
1: 그 내가 교감이라고. 컴필레이션 앨범. 교감. 준영이가 좋아하는 노래. 그래가지고 내가 한 그 CD 안에다가 진짜 CD 10장에다가 진짜 꽉꽉 넣어서 한 100곡 이런 걸 탁 내가 선물했거든. 매직으로 다 써가지고 교감 써가지고.
2: 야, 이걸.
1: 와, 진짜 한 번도 안 들어. 와, 진짜. 음악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몰랐어.
2: 취향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2006년은 독일 월드컵이 있었죠. 이때도 저희가 16강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1: 네네.
2: 2006년에 16강 갔을 거예요. 예.
1: 확실하게 하세요. 갔을 거예요. 갔던 것 같아요.
2: 우리 이천수 선수 골로 어떻게
1: 2006년까지 갔던 것 같아요.
2: 2006년 때 갔을 것 같은데.
1: 갔던 것 같아요.
2: 못 가고 2010년에 갔었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2006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 예.
2: 자, 제가 2006년에 DJ로
1: 예.
2: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1: 2006년에 DJ 개그맨이 아니지 않았어요?
2: 개그맨이
1: 아, 개그맨이었어요?
2: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1: 개그맨이 아니었잖아요. 2006년이면은 제가
2: 착각했네요.
1: 맞박이 막 할 때예요.
2: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1: 아니다. 요거 맞박이도 아니다. 이거 사랑의 가족 할 텐데요.
2: 2007년에 개그맨에 데뷔했습니다. 자, 우리 5089님에게 89님에게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 예. 2006년에 사랑받았던 노래 바이브 장혜진이 함께 부르는 노래네요. 그 남자 그 여자.

0: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깜짝 퀴즈도 하나
1: 퀴즈 하나 먼저 내드릴게요. 자, 2006년 한국 영화 중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있는데 에. 서울 한강을 배경으로 한 SF 장르의 영화 송강호,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고아성이 나온 무엇에 맞서서 딸을 구하려는 가족의 사투를 그린 바로 그 영화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 해물. 이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죄송한데 너무 해물로 들렸거든요.
1: 아 들려요?
0: 해물 아니에요?
1: 네, 해물은 아닙니다.
0: 정답 아시는 분들 샷 8,001번 짧은 오시면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헤어 토닉 예. 보내드리고
1: 하이브 장혜진의 노래
0: 그 남자 그 여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먼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이틀 전 워낙 정체가 극심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귀경길은 국도나 주변 도로로 미리미리 우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요. 그래서인지 정체가 오늘은 많이 분산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보면 서울 쪽으로 아직 62km가량 정체인데 증약터널부터 청주휴게소 구간 가장 정체가 심한 모습이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는 천안방향으로 논산분기점부터 서논산, 또 정안휴게소부터 풍세톨게이트까지 이 충청권 38km 극심한 정체입니다. 비교적 중부고속도로가 수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대명터널부터 동서천, 당진부터 서해대교 구간 포함해 총 52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2: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13: 이따 만나요.
12: 장난 아니래. 진짜 재밌대요.
13: 아니 좀.
12: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요.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유행했던 가요 팝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 깜짝 퀴즈 정답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었습니다.
0: 괴물.
1: 예, 정말 대단한 영화였죠.
0: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도시만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1: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우리 조혜련 씨.
0: 조혜린
1: 씨.
0: 혜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은 2023년 5월 30일에 태어났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3년이 지났네요. 2023년 6월 28일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고요. 제가 조리원에서 2주를 지내고 나왔더니 6월부터 또 태풍 장마가 시작돼서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올해 장마는 또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3년 전에 준영 씨, 영진 씨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어허.
0: 2023년.
1: 2023년에 네. 박영진 씨가 라디오를 처음 들어온 게 2022년인가요?
0: 2022년.
1: 2년 5월 3일인가요?
0: 5월 2일입니다.
1: 5월 2일.
0: 어제부로 네. 제가 4주년이죠. 예, 네, 4주년.
1: 오, 그러네.
0: 벌써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듭니다. 예.
1: 오.
0: 아,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1: 많이 기념일인데? 갔다. 그러고 보면
0: 네?
1: 5월 2일 날 시작했으니까 5월,
0: 5월 2일. 2일에 시작했어요.
1: 네. 오, 축하합니다.
0: 어제
1: 어제 축하했어야 되는데
0: 어제
1: 아, 축하합니다.
0: 어제 안 해주셨나요?
1: 네. 축하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예, 축하합니다. 예,
0: 예. 2023년에 글쎄요 저도 이렇게 그냥 라디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냈겠죠.
1: 그렇겠죠.
0: 예. 근데 이제 또 좀 이렇게 더글로리 드라마가
1: 그때 유행했구나.
0: 유행을 했네요.
1: 그랬구나.
0: 야, 이걸로 아마 송혜교 씨가 어디서

0: 상도 많이 받았어요.
1: 그러네.
0: 대상도 받으시고 최우수상도 예. 받으시고.
1: 어허.
0: 그리고 이제 2023년이면 한국에서도 이제 러닝이 이제 이때부터 슬금슬금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닝화가 여러 막 브랜드들이 막 나오면서 뭐 기능성 러닝화를 많이 이제 신고 다니시죠.
1: 아, 그래요. 네. 약간 뛰는 러닝 크루들이 꽤 있어 생겼어요.
0: 네.
1: 개그맨들도 여기 강재준 씨 막 이런 분들 막 뛰고 막 그랬잖아요.
0: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유행이라는 게 스포츠가 유행을 조금씩 이제 타는 시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오면서 실내 운동이 좀 힘들다 보니까 야외로 가잖아요. 그래서 골프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2021년 22년까지.
1: 그때. 아.
0: 그러다가 이제 테니스로 살짝 넘어갑니다.
1: 넘어가다가.
0: 아, 야외 운동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야외 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1: 달리기로
0: 가는 거죠. 많은 어떤 그 비용도 좀 적게 들고.
1: 그러네.
0: 예. 그러면서
1: 아, 이 엄청난 일이 하나 또 있네. 2023년에.
0: 아, 이때였어요.
1: 아, 그래.
0: 우리 박준영 씨가 10주년 맞이해서 브론즈 마우스를
1: 수상했네요.
0: 이때 수상합니다.
1: 11월에. 아.
0: 11월에 이제 되고 예.
1: 12월에 받았나?
0: 12월에 받았어요.
1: 아,
0: 12월 9일쯤에 예. 받으신 것 같은데.
1: 이야.
0: 아무튼 이런 시기가 벌써 또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1: 예. 아, 33년까지 어떻게 버티지? 자, 2023년에 사랑받은 가요를 준비해봤습니다.
0: 야, 여자 아이들의 퀸카인데 이 노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 뭐 벌써. 70노래인데 벌써 3년 전 노래예요.
0: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여자애들의 코인콜 듣고 왔습니다. 발음이 코인콜로 되네요. 내가 태어나던 날 마지막 사연 또 만나볼게요. 65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양진 씨가 전 남친, 전 여친 생일 사연도 환영이라고 해서 빵 터졌네요. 그런데 순간 바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구 남친의 생일. 830714. 휴대폰 뒷번호 7506. 벌써 11년이나 됐는데 이 숫자는 왜 안 잊혀질까요? 구 남친이 생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자기 생일.

0: 생일이 축구 선수 황선홍이랑 같은 날이라고.
1: 아하.
0: 4년을 사귀었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했더랬죠. 그래도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해주었답니다.
1: 착한 분이네. 착한 분이야. 6584님.
0: 황선홍님만 보면 구남진이 떠올라요. 잘 지내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1: 유행어가 됐구나 이게. 잘 지내니?
0: 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사물, 어떤 음식, 어떤 인물을 보면 같이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걸리는 거죠.
1: 그렇지.
0: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 머라이 캐리 누님을 보면 제가 떠올릴 거예요. 머라이 캐리 누님 생일과 제가 같거든요.
1: 아.
0: 그리고 한국 야구의 시작 82년도 3월 27일 제 같은 날입니다.
1: 아 개막식이에요?
0: 제 돌날, 제 돌때 비록 저는 돌잔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날 한국 야구
1: 머라이어 캐리는 들어봤는데 이건 또 좀 새롭네요.
0: 한국 야구가 시작됐어요. 82년 아. 3월 27일 이수만 선수가
1: 이수만 선수 누구예요? 헐크 이만수 선수가.
0: 이수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만수 선수가 홈런 때린 날이 아 제 1주년이었죠. 아 그렇게 또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6584님 우리 황선홍 선수만 보면 떠오른다고 했는데 얼마 전 저희 황선홍 선수 우리 작은 아버님인가요? 전화 연결하시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래도 또 방송 들었을 때 또 떠올르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또.
1: 기억하겠습니다.
0: 또 좋은 인연 만나시면 되고.
1: 그렇습니다. 예,
0: 지금 또 좋은 인연 있을 수도 있고.
1: 이미. 예.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만 생각하면 박용진을 떠올리도록
0: 떠올리세요.
1: 하겠습니다.
0: 예. 같이 합동 생파해요, 머라이어 캐리 누님. 네. 이제 히어로.
1: 힘드시면은 저기 2시만 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0: 제가
1: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이 저희가 AI로 통역하면서. 예. 변변한 통역사를 댈 수 없어서 네. 우리가 직접 통역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그리고 늘 저희 제작진이 매년 깜짝 파티 해주거든요. 머라이 캐니 누님 오면 그날
1: 같이 해드립니다.
0: 합동으로 장희진 작가가 케이크 사올 거예요.
1: 하지만 케이크는 하나예요. 반반 나눠 먹어야 됩니다.
0: 네.
1: 83년에 사랑받은 가요와 팝송을 준비합니다. 허영란의 날개를 준비했고요.
0: 네. 인기 팝송은 아 우리 스팅 형님이 있던 그룹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이 두 노래를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새야 새야 포랑새야.
4: 대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통합 농민운동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포랑새야 노래입니다.
3: 꽃이 떨어져마 청포장사 울고.
4: 노래는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3: 새야 파랑새야 뚝두나무 앉지 마라. 뚝두꽃이 떨어지면 항포장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5: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6: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5: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6: 5월은 가정의 달. 아,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5: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가 정원 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6: 곰짱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5: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토닉.
6: 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5: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도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아, 두구두구두구 구두구두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5: 텀블러 텀블러. 구찌 발정물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6: 아,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5: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판정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7: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8: 도시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호. 여러분들의 생일 날짜, 내 생일이 있었던 일,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구남친, 구여친 생일 사연 좋습니다.
5: 사연. 구구여친, 구구남친 사연도 괜찮고요.
8: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 네, 보내주세요.
8: 네. 선물 보내드리고 생일도 축하해드릴게요.
5: 끝곡으로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들려드리면서 저희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놀아주세요. 1등이
8: 코앞이다.
5: 도시만세 forever.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

0: 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4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우리 선박의 원유 수송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한 선박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송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 항로를 통한 추가 운송이 이뤄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이란 정권의 안전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금 거래는 물론 디지털 자산이나 현물 지급, 자선단체 기부 등 우회적 방식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보낸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란이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는 내용에 2억 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한 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올린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6도 등 전국이 14에서 1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화배우 휴잭맨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죠. 집에 돌아오면 딸이 문 쪽으로 달려와서 꼭 안아줍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이 다 녹아버려요. 꼭 안아주면 시름이 녹고 행복이 차오른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포옹을 하면 사랑과 애착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며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말이죠. 그래서 옥시토신을 포옹 호르몬이라고 한답니다. 껴안기, 포옹. 근데 이게 갑자기는 어색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소에 꾸준히 꼭 안아줘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오늘 저녁 두부 메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두부 사보면 그 안에 물 있잖아요.
0: 네네.
1: 그 물을 문천식 씨 먹어요?
0: 버립니다.
1: 아...
0: 네, 그 물이 뭐길래 여쭤보시는 거죠?
1: 충전수래요.
0: 어잉?
1: 두부가 수분이 많고 조직이 부드러워서 외부 충격에 쉽게 망가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물을 넣어서 깨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0: 어, 그래요? 그럼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물이 네. 약간 노르스름해서 안
1: 그죠?
0: 먹었어요.
1: 네. 그게 노르스름하게 색이 변한 게 두부 속에 있던 단백질하고 콩 성분 같은 게 물로 빠져나온 거래요.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버려요?
1: 특별히 먹지 마시오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면 네. 먹어도 무방하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0: 그렇군요.
1: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0: 왜요? 두부가 잘 상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부의 그 충전수가 지나치게 탁하다 혹은 거품이 이렇게 좀 부글부글 떠있다.
0: 네.
1: 아니면 흔들었을 때 뭐가 또 이렇게 많이 떠다닌다 둥둥.
0: 네.
1: 이러면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증거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0: 그건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나마 이거 그렇죠. 집집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 두부 포장을 뜯어서
1: 네.
0: 한번 물에 헹궈 드시는 분이 있고
1: 네.
0: 그냥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1: 저는 헹궈 먹는 쪽.
0: 저도 그렇긴 한데.
1: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바쁘면 굳이
0: 네.
1: 그렇게 안 해도 무방하다.
0: 그렇군요. 네.
1: 그러나 신선도는 확인해라.
0: 이미 위생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1: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로 안 씻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0: 그렇군요.
1: 포장 두부는 이미 뭐 그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밀봉까지 쫙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1: 네. 아, 두부 얘기하니까 진짜 두부 저는 살짝 프라이팬에
0: 네.
1: 이렇게 기름 자작자작 해가게 구운 네. 다음에 그거를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0: 맞아요.
1: 싹 두부찜을 해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0: 간장 양념 해가지고. 그 들기름으로 한번 그냥 지지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요.
1: 어떡하지?
0: 끝내줍니다.
1: 그리고 묵은지나 아니면 네. 신김치 볶아가지고.
0: 안 되겠다. 하는 김에 된장찌개 끓이죠.
1: 안 되겠다. 예.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와야겠다. 콸콸콸콸.
0: 예. 자, 일요일 첫 곡 뭡니까?
1: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여기도 두부 빠지면 섭섭하죠. 어머니의 된장국.

yeah, 보글보글 겨. Right. 보글보글. 보글보글 겨. 들어. 보글보글.

0: 네, 이름을 첫 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오셨고요.
1: 네, 아 취두부 혹시 먹어봤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1: 난 냄새도 못 맡아봤거든요.
0: 근데 되게 이렇게 역하다.
1: 우리나라 청국장보다 좀 더 강하다 그러던데.
0: 세대요, 정선 씨. 네. 홍어보다 세다고 누가 그러던데.
1: 홍어도 그렇고 왜 블루치즈라고 프랑스에 치즈 유명한 데 가면 엄청 꼬랑꼬랑한
0: 그래요?
1: 그 치즈 있잖아요.
0: 그거랑 두리안이랑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들이 좀 있는데 있죠.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모아놓고 그거 중에 탑을 한번 가열했으면 좋겠다.
0: 와, 한번 제가 모아올게요. 전설 씨 드실래요?
1: 하잖아요. 아니, 인별그램 네. 하잖아요.
0: 해봐야겠다.
1: 거기서 한번 네. 세상의 모든 강력한 냄새를 가진 것들을 모아.
0: 그 정선 씨 너튜브 집 나간 써니에서 한번 합시다.
1: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그거 먹다가?
0: 오늘 만나는 이분이요. 단백질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1: 아, 네. 단백질 관리의 그렇죠. 정말 아이콘이죠. 네.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썬데이 상암 3부 시작할게요.
2: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9: 사전 예약 지라시 포킹 사연.
8: 노션은 노노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을 얹어서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라시 포킹 사연.
9: 자,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8: 잘한다. 잘 받아준다, 선윤아.
9: 맞춰야지 뭐.
8: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과감하게 쓰자고요. 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 아, 뭐 어떻게 다 알았고 맞출 수 있게 하라고.
8: 자, 방송 중 아닐 땐 지난주 홈페이지 부킹사안 있거든요. 거기서 게시판 클릭하셔가지고 마구마구 쓰시는 건 무료입니다.
9: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약사연 주인공 모실게요. 8703님이 보내주셨어요. 회사 야유회를 가신대요. 와, 이쪽으로 바로 모십니다.
10: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날 회사에서 직원 가족들과 다 함께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회사에서 선물도 두둑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까지 아주 욕심이 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상품 하나라도 타오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자아자.
9: 아자아자. 와,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면은 이거 회사 대기업인가?
8: 우와, 큰일 났다.
9: 아니, 회사 큰가 봐. 아니, 이거 엄청난데요?
8: 냉장고는 한 250 하잖아요.
9: 우와, 비싸지. 요새 가전제품 비싸요.
8: 그러니까 비싼 거 300도 넘어가는데.
9: 그래, 그래서 막 렌트로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8: 나도 가고 싶다.
9: 대박. 아니, 게임에 이런 왕건이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가요?
8: 그럼요. 돌죠.
9: 그러니까 약간 내 양형 인간들은 아무리 경차 뭐 정도가 걸렸다 하더라도 쉽게
8: 가요?
9: 도전 못 하거든요.
8: 아, 전 뭐.
9: 난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
8: 겁나긴
9: 한다.
8: 전 물구나무로도 설 거예요, 전.
9: 그래, 이런 거 타가면은 한 집에서 한 3-4개월 편하지.
8: 그리고 또 추억이 되잖아요, 저.
9: 추억은 기가 막힌 추억이죠.
8: 짱이죠. 네. 자, 다음은 3832님 보내주셨네요.
11: 아우, 세상에,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5월 3일에 모짜리랑 2200장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두 아들이랑 아들 친구들, 그리고 친정 식구랑, 그리고 제 지인들까지. 아우, 몰라. 한총 18명에서 이래요.
8: 우와.
11: 아니, 사연 나올 시간에는 모짜리 끝내고 고추 심을 예정인데. 아, 밖에 있는 모든 이들 힘내라고 내가 그냥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어떡해. 파이팅. 신청곡 우리 엄마 애창곡이에요. 윤수일의 아파트.
8: 아니, 우리 몇 번을 맞췄어?
11: 아, 몰라. 강조하려면 끝도 없어.
8: 그렇군요. 아, 근데 2200장 언제 다 해?
9: 모짜리 2200장 상상도 안 가요. 이 가늠을 못 하겠네.
8: 이 모짜리 작업이요. 모판에 흙을 깔고요. 네. 벽씨 뿌리고 다시 흙으로 덮는 과정이라고 해요.
9: 그걸 2200장 한다고요?
8: 그렇죠.
9: 와, 몸살 안 나질라나?
8: 다들 괜찮으실까?
9: 저희는 그냥 약간 낭만적으로 새참 그리고 뭐 이런 땀 흘려 일한 다음에 깔깔대고 웃는 뭐 그런 즐거운 시간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죄스러워지는데요.
8: 계산해보니까 한 명당 123개씩 깔아야 되거든요.
9: 이거 또 계산했네. 122.22222.
8: 오전에 60개, 오후에 60개씩 하셔야 되는데. 와,
9: 아, 근데 이 마음이 바쁘고 눈이 바쁘면 오히려 일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그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덧 흘러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8: 아유, 변호사, 고추농사까지 대단하십니다.
9: 진짜 일이 많으실 텐데.
8: 파이팅해요.
9: 으쌰으쌰.
8: 예.
9: 우리 3832님이 신청하신 윤수일의 아파트 듣고 올게요.

0: 자,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어저 안계영님이 보내주셨어요.
0: 선희 씨, 천식 씨, 제 친구가요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단톡방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머 세상에 집 앞에 네.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져가지고 풍광이 진짜 끝내주 예수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면서 집들이 가자고 해서 주말로 날 잡았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바비큐 파티할 작정이에요. 이 사연 나올 때쯤이면 우리가 신나게 고기를 굽고 있겠네요.
1: 저도 이런 전원생활 너무 좋아해서 한 번씩 펜션 가거든요, 저는. 네. 너무 좋아요.
0: 세컨하우스 있는 친구 가까이 하고 싶다.
1: 진짜.
0: 근데 그 친구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계속 똑똑하고 네. 우리 놀러 가도 돼? 뭐 이러는 건 좀...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초대 받았잖아. 초대 네. 받으셨으니까.
1: 가면 가도 되죠.
0: 그럼요. 네. 가서 풍광 마음껏 즐기시고 바베큐 파티 지금 아우 고기 지글지글 어우 익는 느낌 네. 어우 왔어 왔어.
1: 이게 행복이죠. 즐거 보내시고요. 네, 다음은 차동수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우리 차동수님 안녕하세요. 장인 장모님 8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 갑니다. 네. 결혼 30년 동안 늘 반찬 만들어 보내주시고 농사 지어서 보내주시는 두 분을 위해서 이야. 이번 여행에 제대로 모셔보려고요. 8순 축하 플랜카드도 만들고 단체 티셔츠도 주문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딸과 함께 알찬 여행.

0: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두 분의 축하도 듣고 싶네요. 아, 신청곡은요. 장인장모님의 애창곡 아모르 파티로 부탁합니다.
1: 아, 진짜 대단한 사이입니다. 자, 30년 동안 장모님께서 네. 반찬을
0: 대단하죠. 30년, 3년도 힘들지 않아요?
1: 진짜.
0: 근데 네. 사실 이게 좀 쌍방인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줘도 한쪽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면 이거는 별로 좋은 관계가 못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30년 동안 그거를 아주 맛있게 먹고 너무 땡큐로 저장했다는 건 진짜 이건 찰떡궁합이 따로 없는 거죠.
1: 그 건강한 가족이고 그래서 여행도 제대로 모신대잖아요. 너무 보기 좋네요.
0: 단체 티셔츠에서 아, 이 가족 누구 하나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겠구나. 억지로 가는 사람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0: 다들 즐기고 있는 느낌.
1: 아, 그 사진 찍어 얼마나 이쁠까. 그죠?
0: 인증샷. 네. 네, 강렬하게 부탁합니다.
1: 보내주세요.
0: 자, 차동수님이 신청하신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1: 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0: 다발 찹쌀떡의 원조. 백년합변 첨가물 없이 건강한 백년합변 30년 전통 백년합변 떡 선물 세트는 백년합변 1588-5678.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0: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정체는 역시 충청권이 가장 심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먼저 보면 연문 아들목 부근 승용차 사고가 나면서 속도가 안 나다가 남공주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다시 정안 아들목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계속해서 정체와 서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비슷해서 서울 쪽으로 비룡 분기점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2시간이 걸리고요. 다시 안성 부근 10km가 더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정체가 계속 늘면서 대명터널부터 동서천, 또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구간 포함해 서울 쪽으로 총 60km 정체고요. 지금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7시간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요, 이근표님이십니다. 바로 모실게요.
7: 안녕하세요. 소박하지만 제 평생 소원이 와, 너 옷 잘 입는다 소리 한번 듣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시도해봤지만 제가 듣는 말은 패션 테러리스트냐, 언밸런스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큰맘 먹고 퍼스널 컬러 그거 진단받으러 갑니다.
6: 잘하셨어요.
7: 네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옷장도 싹 정리할 거예요. 선현이처럼 패션 피플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6: 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요새 그 쇼츠 보면은 추구미 영상 있잖아요.
8: 네네, 우리가 원하는
6: 것들. 내가 상상했던 건 한소희 룩인데 어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 근데 객관적으로 퍼스널 컬러나 골격 진단을 받으면 아, 조금 더 축소되고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진단 받고 너튜브 때문에 얼떨결에 받았는데 옷장에서 옷을 많이 뺐어요.
8: 그렇군요.
6: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 일치할 확률이 좀 또 드물더라고요.
8: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남들이 보는 게 다르니까.
6: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채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엔 쨍하는 색깔이 어울렸는데 조금 뮤트가 들어간 한톤 다운된 색깔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머님 나이로 되잖아요. 60대, 네네. 70대가 되면 네. 또 쨍하는 컬러가 잘 받는데요.
8: 그건 또 그렇더라고요.
6: 희한해.
8: 겨울에 정선희 씨 그 스님 그레이로 이렇게 빼주시면.
6: 저기요. 저도 개인적인 종교가 있죠.
8: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레이 입으시면 멋있더라고요.
6: 그래요. 예. 아, 근데 사실 차콜이나 그레이를 좋아하긴 합니다. 사찰 음식도 좋아하고요.
8: 예, 하여튼 교회 다닌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6: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연, 예약하시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예약해주세요.
8: 네.
6: 이금표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8: 21 노래 좋아하시나요?
6: 내가 제일 잘나가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근데 난 다 재밌던데.
1: 아니야, 그 중에 더 재밌는 게 있다고. 자,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난 진짜 문천식 씨랑 진행하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질 것 같아.
1: 왜요? 깜짝깜짝 놀라서?
2: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요. 깜짝스럽게.
1: 놀라지 말아요.
2: 그리고 후 이런 것도. 네. 자, 마지막에 퀴즈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 좋아요.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
2: 4월 23일 목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미치광이의 죽음!
2: 와우! 우간다의 민담이었어요.
1: 아, 그랬나요?
2: 예, 주인공이 대장장이었는데 왕이 황당한 부탁을 했죠.
1: 맞아요. 무슨 인조인간 만들려고 했나?
2: 뭐 하여튼 그랬는데 문천식 씨가 되게 초조했어요. 아. 이게 얘기가 끝날 때까지 뭔가 이렇다 할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1: 저희는 목적이 웃음이다 보니까 예. 웃음이 안 터지면 좀 불안해집니다.
2: 그래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1: 예. 지웠구나.
2: 초조했던 기억만.
1: 아, 그래요?
2: 아, 이거 끝날 때 됐는데. PPL 왜 자본주의 동화처럼. 에, 에. 아, 쫄렸어요.
1: 들어보죠.
2: 자, 가볼게요. 밤바야!
1: 세게 가네, 세게가.
3: 따라와. 옛날 와르카가라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와르카가의 대장간 앞에는 늘 많은 야 현타가 지금 온다. 늘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은 와르카가가 괭이, 칼, 창 같은 것을 만들면 그거를 구경하곤 했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대장장이가 너 벌써 튜닝 들어가니?
1: 아, 그건 연기한 거예요, 누나.
3: 대장장이가 일을 시작하려는데 궁에서 심부름꾼이 찾아옵니다.
4: 궁에서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5: 임금님의 전화를 보자신다. 긴히 부탁하실 일이 있다신다. 옷을 입어라.
4: 맞나? 임금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지.
3: 대장장이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괜히 으쓱대면서 은근슬쩍 자랑을 섞어 말합니다.
4: 프렌드, 사는 건 별일 없나?
6: 나야 별일 없이 살지. 너는 무슨 일 있나?
4: 나도 뭐 별일 있겠나? 그냥 누가 부르면 대장장이 철 작업이나 하는 거지.
6: 오, 그래. 누가 부르는 건데?
4: 아, 뭐 백은 아니고 임금님이 보자신다.
6: 뭐라고? 임금님?
4: 어.
6: 야, 너 진짜 출세했다. 부르...

0: 있다.
1: 아니다, 뭐 출세까지는 뭐 무슨 일이니 가봐야겠지. 아, 그럼 나는 이만 바빴어. 먼저 가보겠다. 나는 그 쉬던 건 맞아 쉬어.
2: 그는 거들먹거리며 궁에 도착했어요. 신하들의 안내에 따라 임금님이 계신 중앙 정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장장이는 공손히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쳐다봤어요. 아야야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너를 불렀다. 전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지.
1: 아, 그렇게 해서 왜 나했습니까? 아, 쑥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2: 아야야, 잠시만 기다려라. 아야야, 이어봐라, 재료들 부탁해요.
1: 네. 어? 저 쇠뭉치들은?
2: 야, 신하들이 낑낑거리면서 이상한 모양의 쇠뭉치들을 임금님 발밑에 쫙 깔아놓았어요. 어? 아, 그래, 이 쇠뭉치로 인간을 만들어라. 야, 보통의 쇠로 만든 조각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반드시 살아있는 철인철인,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인간인간, 알겠냐? 야야,
1: 어? 철인인데 움직여야 된다고 엽시옵까?
2: 너 많이 초조하냐?
1: 농담하시는 거죠, 임금님?
2: 농담 아니야, 아니야.
1: 어, 일단 뭐 알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2: 임금님의 신하들은 쇠뭉치들을 대장간까지 운반하기 시작했고, 와르카가는 그 뒤를 따라 힘없이 걸음을 옮겼어요. 도중에 친구들을 만나도 얘는 지금 넋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인사조차 하질 못했죠.
0: 어이, 와르카가, 궁에 잘 다녀왔냐? 어, 얘들아, 와르카가가 좀 이상하다.
3: 야, 우리 와르카의 집을 한번 찾아가보자.
0: 어, 그래, 그래.
2: 저녁 무렵 친구들이 와르카가의 집에 찾아왔어요.
0: 와르카가, 한숨만 쉬지 말고 자초 지종을 말해봐라. 궁금하다.
1: 아,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철인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어쩌면 좋겠나?
0: 아, 이거 진짜 큰일인데?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보자고. 어, 일단 쇠로 속이 텅 빈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3: 아이, 바보야, 그러면 난 움직일 수가 없다. 아, 생각도 해야 한다지 않냐? 마치 저 미래의 AI처럼. 차라리 임금님 요리사를 돈으로 섭외해서 임금님을 독살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0: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뱉어, 이런 잔인한 놈 같은 이라고. 그럴 바에는 짐을 싸서 도망을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1: 그거 안 된다, 무조건 잡힐걸.
0: 아휴, 진짜 한심해서 이 친구들이 가해의 의견을 계속 냈는데 뭐 그럴싸한 요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불쌍한 와르카가는 점점 바삭바삭 야여갔죠. 그러다 너무 답답해서 혼자 숲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숲에서 벽에 기분 나쁜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4: 아주 평이야, 발발이 지워와. 아주 평이야, 발발이 지워와. 아야야야야야.
1: 뭐야? 너를 더럽게 못하네. 저게 아마 열심히 하는 걸 텐데. 맞췄지?
2: 에이씨. 대장장이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노래를 하는 사람은 어릴 적 친구였어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숲에 혼자 산다는 소문이 돌았던 바로 그 친구였지요.
1: 어?
4: 나? 와르카가. 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1: 오!
4: 나랑 같이 밥이라도 먹을 건가?
1: 어, 뭐 그러지. 어.
4: 이거 봐라, 잘 익은 열매가 많대. 여기 꿀도 엄청 많으니까 먹어봐라.
1: 어, 그래, 고맙다, 주릅치듭.
2: 며칠을 굶은 대장장이는 그런 소박한 음식에 이상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정말 살아있는 철로 된 인간 말이다. 아, 나는 결국 죽은 목숨일 거야.
4: 이건 어려운 일 아니다. 어? 임금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1: 뭐라고?
4: 특별한 숲과 물을 준다면 인간을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1: 숲과 물?
4: 대신 임금님을 포함한 모든 시야들이 머리를 띵동댕.

0: 망설여 그것을 태워서 전포대에 수출 만들고 임금님과 신하들의 눈물을 모아 모아 백통을 준비하면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그게 통한다고?
0: 된다 된다 당연히 된다.
1: 어?
2: 야, 이 집 불안한데. 와르카가는 곧장 궁으로 가서 이 미쳐버린 친구가 해준 조언대로 말했어요. 얘도 얘다 진짜. 임금은 철인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거라면서 그러면 준비를 해주겠다고 다음날 아침 모든 신하들에게 머리를 깎으며 울라고 명했어요. 아 물론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1: 가뜩이나 난 머리숱도 없는데.
2: 근데 아무리 해도 눈물은 두 국자 정도밖에 차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태운 숱은 아유 한 포대도 되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와르카가를 불러 말했죠. 아이야야 와르카가.
1: 예.
2: 신하들이 머리카락 모발 모발 아무리 길렀다 한들 천포대 순 만들 수 없고 아무리 울어도 이거 백통의 눈물을 만들 수 없다 야야. 내가 그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 야야.
1: 아 알아주니까 고맙습니다 임금님. 아무리 고민해도 살아있는 철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그것은 아주 아주 먼 저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대로 끝나면 안 돼.
3: 망했다.
1: 못 웃겼는데.
2: 와르카가가 어려운 문제를 보기 좋게 해결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나 와르카가는 미쳤다고 소문난 그 크레이지 친구의 충고 덕분이란 걸 절대 잊지 않았죠.
4: 그렇지 그렇지.
2: 어, 참 만나면 숲에 찾아가 야 하나 남았다. 최선을 다해라. 아무도 찾지 않은 외톨이 그 미치광이 친구와 노래를 불렀답니다.
1: 나주 평양 발바리 치와와.
5: 큰 웃음 없어서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6: 네.
5: 7609님께서 아 웃겨 크크크 다섯 살 아들이 민담 코너 제일 좋아요. 아들이 말하길 미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하네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6: 감사합니다.
5: 네.
6: 여러분이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주파수가 굉장히 섬세하셔서
5: 그쵸?
6: 에, 저희 같이 무딘 개그에도 또 까르르 이렇게 웃어주셔서
5: 너그러우십니다.
6: 감사해요.
5: 네.
6: 0355님이 크크크크크크 운전하면서 듣는데 너무 웃겨서 커피 마시다 뽐질 않나. 집 앞에 다 왔는데 웃다가 지나치질 않나. 아, 나 민만사 너무 웃김.
5: 아, 그래요?
6: 어, 진짜. 어, 너무 이렇게 자지러지셨다는 리액션 아유, 너무 좋아해요.
5: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진짜.
6: 네. 집을 건너뛸 정도면.
5: 어, 더 웃겨서 불안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사연구님, 교훈. 역시 세상을 살아가려면 미쳐야 한다. 미치자. 아, 근데 이게 맞나? 라고 하셨습니다.
6: 가끔은
5: 네. 네,
6: 가끔은 운전하면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민만 살 때처럼.
5: 그죠.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이르지 못한다. 크, 좋았다. 아,
6: 발광은 안다는 거. 옆에서 하도 발광을 많이 봐가지고. 네.
5: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지요. 지라시 코너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6: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특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5: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방금 들려드린 민담의 주인공 와르카가 이 직업이 있는데요.
6: 네.
5: 바로 이것이었죠. 금속을 달궈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은 무엇일까요?
6: 1번 대장장이, 2번 도배장이, 3번 배장이.
5: 요즘은 금속 조형이라고 하는데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는 무료입니다.
6: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네.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5: 저는 웃음에 미쳐있어요. 불광! 불급! 아, 좋았다. 네. 자.
6: 자, 우리.
5: 안 받아줄 거예요.
6: 힌트송으로 팬들이 네. 박효신 씨를 대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5: 맞아요, 맞아요.
6: 박효신 씨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5: 네.
6: 사랑한 후에 노래 들으시면서 네. 귀도 좀 소독하시죠.
5: 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8: 그러니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0: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0: 박형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3: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사이언스.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금속을 달구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정답은요?
4: 1번 대장장이였습니다. 이걸 요새 뭐라 그래요?
3: 금속조형.
4: 금속조형.
3: 네.
4: 멋있어.
3: 자,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자,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5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보낸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란이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이란 정권의 안전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금 거래는 물론 디지털 자산이나 현물 지급, 자선단체 기부 등 우회적 방식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우리 선박의 원유 수송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한 선박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운송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 항로를 통한 추가 운송이 이뤄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공소 취소까지 하는 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 토픽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 전국이 맑아지겠고 모레 어린이날에는 다시 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일터의 갈등은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와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거든요. 이제는 노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를 이어갈 때 일터의 진짜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생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2: 지금은 라.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입니다.
1: 777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커플은 퇴근하고 밥 먹으면서 같이 영상을 보는 게 루틴인데요.
2: 어머, 너무 좋다.
1: 네, 요즘은 준상 아나운서가 골라준 걸로 봐요.
2: 최고.
1: 제 3자가 골라주는 영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2: 맞아, 맞아요. 또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얼마나 꼼꼼하게 여기저기서 또 컨텐츠에 대한 평까지 네.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옵니다.
1: 맞습니다.
2: 근데 네.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사실 그 커플이나 부부가 합이 잘 맞는다 이런 게 개그나 이 문화 코드가
1: 그렇죠.
2: 잘 맞는
1: 코드가
2: 게
1: 맞아요.
2: 커요.
1: 예.
2: 진짜 정말 그렇죠. 커요 그게. 자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꽉 막힌 아침 출근길에도,
1: 발걸음 빨라지는 등굣길에도, 분주하게 아침밥 준비하는 순간에도,
2: 전근 만근 눈꺼풀이 무거우시다고요?
1: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눈 번쩍 뜨게 해드릴게요.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1: 지금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지

0: 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5: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4: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6: 선데이 성아.
4: 가정의 달 5월 꼭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분이시겠죠?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7: 진짜 못됐다.
8: 와, 우리 준상 씨가 늘 그걸 참 잘 지켰는데.
4: 더 매더 뭐 깨지나요?
7: 아닙니다.
8: 오늘 굉장히 솔직한 반응.
7: 맞는 말씀이시고 네. 가정을 언젠가 꾸릴 수 있겠죠.
4: 준상 씨 친구들 중에 아이 낳은 친구도 있어요?
8: 많죠.
7: 그래요?
8: 진짜?
7: 그럼요. 저 나이가 마흔인데.
8: 동안이라 항상 착각하고
7: 맞아요.
8: 그래서 그렇지.
7: 제가 그 친한 친구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모임이 6명이 있는데 네. 이제 6월이면 저 빼고 다 합니다.
4: 아 진짜요?
7: 이제 저 하나 남았어요.
4: 아니 준상 씨가 제일 잘생겼는데 왜?
8: 근데 우리도 보면 학교 다닐 때 현모양처갑니다.
7: 네네. 예.
8: 그리고 진짜 어머 쟤는 정말 빨리 결혼할 것 같아 그런 친구가 아직까지 안 간 친구도 있어요.
7: 근데 어머님이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 뭐라고 하세요?
7: 생각해보니까 한 6년 전에 한 점쟁이가 너 일찍 결혼하면 안 좋다고 얘기했었어.
8: 오. 어머님이 드디어
4: 위로를
8: 그런 쪽으로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이 가닥을 잡으셨군요.
7: 너 한 42쯤에 한다고 그때는 이게 뭔 소리냐 했는데 네. 그 말이 맞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8: 그 이제 어머님도 이제 네.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가닥을 그렇죠. 잘 잡으신 것 같아요.
7: 그렇죠. 네. 참 긍정적이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닮은 것 같아요.
8: 그럼 좋아요. 예. 왜냐하면 쫓기듯 안 할 수 있잖아요.
7: 맞아요.
4: 자 슬픔을 뒤로 하고 TV 프로그램 얘기
8: 아직 뒤로 안 갔어? 가! 슬픔 가!
4: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몇 년도입니까?
7: 오늘 2017년 5월 3일 TV 편성표입니다.
8: 쇼! 컴온!
4: 9년 전이네요.
7: 9년 전. 예.
8: 진짜 인기 많았던 레전드 예능이 있습니다. 쟁반 노래방.
7: 와. 근데 2017년에 이 방송 했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4: 저도 그 생각했어. 더 오래됐을 텐데.
7: 그렇죠. 그렇죠.
8: 예. 스페셜 아니에요? 스페셜.
7: 이날은 15주년 기획 해피투게더 쟁반 맞아. 노래방 스페셜로 방송이 됐거든요.
8: 기억이 나요.
7: 쟁반 노래방이 2001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방송된 해피투게더 시즌 1의 코너였습니다.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노래 가사를 외워 불러야 되는데요. 틀릴 경우 쟁반에 맞는 의외로 단순한 룰이었죠. 이거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8: 진행이 유재석 씨, 신동엽 씨,
7: 이효리 씨,
4: 동엽이 형,
7: 동엽 그 나중에 유재석 씨가 하신 적이
8: 김재동
7: 있었고
8: 씨도.
7: 김재동 씨도 했었고 맞아요. 이효리 씨가 참고로 이때가 최고로 바쁠 때였는데 녹화를 하다가 잠이 든 영상도 한때 들었어요.
8: 귀여웠어 근데 그때 그쵸? 되게 애띠잖아 또
7: 맞아요. 그리고 이게 10번의 기회 안에 완창을 해야 돼서 시청자도 함께 맞춰봤던 그 기억이 나요.
8: 그렇죠.
7: 음정 박자 뭐 가사 파트 중 단 하나라도 틀릴 경우에 즉각 머리 위에서 쟁반이 꽝 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8: 제가 신동엽 씨 할 때 아마 나갔던 것 같은데
7: 그죠? 나오신 적 있으시죠?
8: 네, 제가 박치잖아요.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제작진
7: 어떠셨어요 근데? 이
8: 많이 맞았죠.
7: 쟁반으로 맞는 거 아팠나요?
8: 의외로 굉장히 아프다기보다 충격적이에요. 의외로 수치스러워요.
7: 아프진 않고?
8: 네,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소리가 진짜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7: 이게
4: 꽝 하는 소리가
7: 이게 아플까 안 아플까에 대한 의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신동엽 씨의 말에 따르면 원래 쟁반은 아프지 않다. 근데 윤정수 씨가 쟁반으로 맞을 때 아플까 봐 모자 속에 분첩 두 개를 숨겨왔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8: 진짜? 네. 아, 이게 정수리 쪽이니까 좀 두려움은 있어요.
7: 그렇죠, 그렇죠.
8: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신기하다. 거니까.
7: 저 아픈 줄 알았는데.
8: 아파요. 근데 신동엽 씨가 아프지 않다라는 건 쥐가 안 맞았으니까요.
7: 그렇죠. 네,
8: 아픈데 생각보다는 고통보다는 수치입니다.
7: 수치지.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게 성공을 하면 뭐 줬는지 기억나세요?
4: 글쎄, 선물 줬나요?
7: 선물이 아닙니다. 어?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10번 안에 성공을 하면 제작진이 100만 원을 모아서 전달하고 성공을 못하면 출연진이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8: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4: 그러게. 네, 봤는데 분명히 그죠?
8: 맞은 것만 기억나.
7: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생각 좀 나보시라고 네.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0: 이날 쟁반노래방에 나왔던 미션 중에 한 곡을 가져와 봤거든요. 네. 동요 중에 금강산이라는 노래 있죠?
1: 네.
0: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네. 이게 1절 가사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2절 시작 가사 네. 뭔지 아세요? 금강산 땡땡땡땡 다시 또 한 번. 어?
1: 금강산 올라가자 다시 또 한 번.
0: 안 했을걸요. 이천식 씨.
2: 저는 가물가물한데 뭐죠?
0: 금강산 땡땡땡땡.
1: 잠깐만. 금강산 찾아가자는 아닐 거 아니야.
0: 찾아가자 1절.
1: 2절이니까. 네. 2절은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가긴 가는 거야. 무슨 가자 할 거야. 금강산 얼른 가자. 얼른 가자.
2: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0: 정답은요?
1: 얼른 가자.
2: 뭐요?
0: 보고 싶다.
2: 아, 금강산
1: 아니, 뭐 가자. 가자.
0: 보고 싶다 다시 또 한 번.
1: 네. 두 번 맞았네.
2: 그 쟁반 노래방 지금에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0: 아, 그러니까.
1: 맞아. 맞아. 네. 최근... 근데 약간 네. 그런 소식도 있지 않았어요?
0: 최근에 해피투게더가 6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쟁반 노래방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쟁반 노래방이 옛날에 같이 맞춰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1: 아하.
0: 찾아보면 되잖아요. TV 보면서. 그래서 좀 이,
1: 그렇다.
0: 이 쫄깃함이 떨어지지
1: 맞다,
0: 않을까?
1: 맞다, 맞다.
0: 그래서 그쵸.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시청자로서.
0: 그렇죠. 같이 아 뭘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 그리고 이 호흡을 과연 기다려주실까요?
0: 아 맞아 답답해 안 돼.
1: 처치가 대세인 장악하고 있는 이 즈음에
0: 맞아요
1: 이 호흡이
0: 네. 근데 한 온라인 회사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그리운 추억의 프로그램 1위로는 쟁반 노래방 2위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3위가 엑스맨
1: 저는 이경규 몰카는 이경규 네. 씨가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아무래도
1: 정말 원조가. 나는 경규 오빠가 너무 웃겨. 네. 이경규 씨 그 특유의 네. 약간 스크루지 같은 개그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아 너무 좋아.
0: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 원의 행복을 5만 원의 행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제 고물가 시대니까
0: 네, 좀 다시 해보면 어떨까.
1: 이제 옛날에 컨텐츠가 좀 다양했죠. 그리고
0: 진짜
1: 지켜보는 관찰 예능 이전이라 네. 좀 더 작전을 많이 짰어 이래저래. 요즘은 관찰 예능이니까 사실은 좀 그때그때 상황이 좀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정선희 씨는 뭐 워낙 요즘 또 예능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조금씩 왜 하고 계시죠?
1: 조금씩. 네.
2: 정선희 씨 요즘 너튜브에서 완전 그러니까요. 인기 스타예요.
0: 다시 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1: 저요? 네. 저는 사실은 예능은 네. 예전부터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0: 진짜?
1: 네, 그래서 여걸식스 할 때가 좀 행복했고 고통스러웠어요.
2: 근데 요즘 네. 그 너튜브에 게스트 나오는 거 보면 남자는 양상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정선혜 씨가 토크 너튜브에는 제일 맞아요. 많이 나오세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2: 그럼요.
0: 정말로.
1: 네. 아, 나 그래?
2: 몰랐구나 누나. 네. 메타인지 없으시네.
1: 연락 줘요. 연락 줘요. 나블라블 되는 데는 다 나갈게요.
0: 좋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3: 오빠야.

0: 좋아해.
1: 여러분 놀라운 건요.
2: 네.
1: 신현희와 김루트 근황은 문천식 씨가 더 잘 알아요.
2: 제가 매니저랑 친하거든요.
1: 그래가지고. 정말 문천식 씨는 네. 가끔 저희가 이렇게 노래 소개하다 아 이분 뭐 하나 그럼 누나
2: 진짜
1: 나와요. 부산에서 헤어샵 하시고요.
2: 진짜
1: 나와요. 네.
3: 어떻게 요즘 그 크리에이터로 또 예. 어려운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도와주고 계신데.
1: 어 그거 반응 좋던데.
3: 네. 그럼 어떻게 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소문까지 다 하세요.
1: 그리고 요새 따기도 맞으시던데.
2: 예, 예. 남일에 관심 많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1: 문천식 씨 여러분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문천식 네. 씨가 인별그램에서 네. 따기 맞는 미션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관심을 더 많이 보일수록
2: 그 누나가 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1: 때려달라고 했잖아.
2: 아 그랬죠.
1: 어. 자
2: TV 소비를 보면
1: 저 권투했잖아요.
2: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17년 5월 3일자 편성표 보고 있는데요. 준상 씨 이번엔 어떤 프로일까요?
3: 아 이번엔 제목부터 자극적인 드라마입니다. S본부 특별기획 언니는 살아있다.
2: 오.
1: 저? 뭐지?
2: 특별기획이 왜 제목이 특별하네요?
3: 아 이게 2017년 4월부터 네. 10월까지 방송된 주말 드라마인데요.
1: 어, 뭐지?
3: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된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워맨스 드라마.
2: 아 드라마군요.
1: 못 봤네요 드라마, 제가. 드라마. 예. 이걸 못 봤네요.
3: 이게 약간 그 아내 유혹류의 그런 드라마 같은 느낌이 안 오세요?
1: 네네. 그 장철 씨 나오시네요.
3: 그죠? 같은 김순옥 작가님 작품입니다.
1: 아 매콤한 맛.
3: 그렇죠. 그리고 최고 빌런 역으로 다서 반면
1: 아니 드라마 하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2: 아, 저 황진열 때 23사 나왔는데 오. 그 이후로는 그런 수치가 없었거든요.
3: 그래요. 네. 반면에 혹평을 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1: 아,
3: 일단 매회 머리채를 잡는 난투극이 나왔고요.
2: 아.
3: 이외에는 쌍싸대기 장면도
1: 쌍싸대기 이게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3: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3: 그리고 불륜, 절도, 납치, 뭐 살인 미수 게다가 죽었다고 생각한 인물이 다시
1: 부활.
3: 등장을 하고
2: 좀 그 말이 안 되죠. 예.
3: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2시간 내내 막장 전개가 이어지니까
1: 다하.
3: 온 가족이 모인 명절까지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항의를 받기도
1: 너무 매콤한 맛으로 갔구나.
3: 너무 거의 뭐 예.
1: 근데 사실 이게
3: 불닭
1: 시청률 맞아
2: 불닭
1: 시청률이 잘 나오면 이게 점점 더 매워지는 것 같아.
3: 아, 그러니까.
1: 그죠?
2: 예.
1: 가족끼리 이렇게 보는데 조금 민망할 정도의 말, 대사,
2: 예.
1: 그리고 어떤 폭행.
2: 아, 막 뺨 때리 이런 거. 아, 지금 예. 누가 합니까? 제 인별그리는 하죠.
1: 이게 부끄러워서 아, 얼른 그렇죠. 집어넣는다.
2: 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주실래요?
3: 갑자기요? 예. 어, 좋습니다. 예. 언니는 살아있다의 카메오 출연을 한 배우가 있습니다. 김순옥 작가의 전작에서 연민정 역을 맡았던 이유리 씨인데요. 그렇다면 이유리 씨가 연민정으로 출연했던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 제목은 무엇일까요?
2: 보기 주시죠.
3: 1번 왔다 장보리, 2번 내 딸 금사월, 3번 위대한 조강지처.
2: 아, 좀 어려운데요 준상 씨.
3: 아, 어렵나요?
2: 힌트 좀 주십시오.
3: 힌트. 장을 꼭 보러 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는
2: 장을 말. 보겠다고요?
3: 네.
2: 아하.
1: 그렇죠. 내일이면 내가 꼭
2: 장을 보리.
1: 그렇다.
2: 알겠습니다. 자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3: 예,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자 네. 노래 들을까요?
3: 2017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1: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연휴 내내 교통량이 많다 보니 사고나 고장차도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지금 동명휴게소부터 다부터널 사이 2차로에 낙하물이 발생해서 전방 잘 살피셔야겠고요. 또 영동고속도로는 인천방향으로 횡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 승용사고 발생해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홍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견인 작업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 70km에 달하는데요. 특히 청주부터 청주휴게소 구간 가장 많이 밀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정안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홍천부터 북방 1터널까지 어렵습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에는요, 음악 예능 판타스틱 듀오 시즌 2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 와, 아, 저 이거 좋아요.
2: 그거죠. 아. 평범한 일반 분과 아주 노래 잘한 가수
1: 진짜
0: 스타가 듀엣하는 거.
2: 듀엣하는.
1: 맞습니다.
2: 아, 근데 이것도 서사가 엄청 눈물 났다는 서사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아니 진짜 일단은 이날 이 재방송을 해준 거였거든요. 예. 판타스틱 듀오 시즌 2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서사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 함께 듀오로 노래하는 음악쇼. 근데 음악쇼라고 하기에는 진짜 감동이 쇼가 아니라.
0: 근데 준상 씨, 여기 네.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선발됐길래 스타들하고 노래를 합니까?
1: 야, 이때 네.
2: 오디션?
1: S본부가 한 발 빨랐습니다.
0: 어, 왜요?
1: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오디션.
0: 진짜?
1: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사전에 선발된 일반인이 출연을 하는 거였고요. 그들이 경연을 통해서 올라온 출연자가 이제 나중에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됐던 뽑힌 사람들끼리 또 경연했던 거 기억나세요?
2: 아,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 경연자 중에 한 분이 네. 로제 씨가 네. 블랙핑크 로제 씨가 그 경연자였어요.
0: 진짜로?
1: 네. 누구하고 듀엣을 했었더라? 거미 씨하고
2: 정말?
1: 듀엣을 하고 싶어가지고
0: 그 옛날에?
1: 올라온 일반인 참가자들하고 나란히 와, 서 계셨던 우와. 기억이 나요.
2: 전혀 몰랐어요.
0: 몰랐어요.
1: 와, 이거 나
2: 그런 내용이 있네.
1: 있잖아요.
2: 어. 네. 아빠 권위로 오디션 참여. 와.
0: 그러면 9년 맞네. 전에 로제 씨가 일반인 참가자였어요?
1: 일반인은 아니고 신인.
0: 아, 신인
1: 완전
0: 참가자로.
1: 그때 당시에 블랙핑크 아, 신인일 때.
0: 그랬구나.
2: 애기애기하네 진짜. 네.
0: 그럼 이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나왔다는 건 준하 씨 경쟁률을 셌다는 건데 한 만 명 넘게 온 거예요?
1: 뭐 시청자 만이 아니라요. 14만 6천.
0: 14만이요?
1: 아. 네. 어플을 통해서 도전을 했고 와. 출연 가수가 68팀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판타스틱 듀오 동영상 조회수가 시즌 1, 2를 합쳐서 1억 뷰가 넘었고 최고 시청률이 15.3%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2: 이 정도면 저는 레전드 콜라보를 좀 쫙 명단을 뽑고 싶네요.
0: 그래요? 화제가 된 게 뭐 있어요?
2: 화제가 된 거 보게.
1: 이거는 이선희 송창식의 우리는
0: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요?
1: 전인권 양희은 상록수 이문세 자이언티 난 아직 모르잖아요. 아이유 싸이 어땠을까 이 무대들이 지금도 넙튜브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보면은 판타스틱 듀오 레전드 치면은 쫙
1: 바로 나옵니다.
2: 뜨겠네요.
1: 바로. 네, 진짜 여기 근데, 출연했다가 네. 가수의 꿈을 이룬 분
2: 그러니까
1: 계셨어.
2: 그거 진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가수가 되신 분도 계시겠네. 이렇게 로제도 지금 뭐 신인이었지만
0: 제가 기억나는 게 이문세 씨하고 어떤 여중생
1: 소녀 불렀다
0: 맞죠?
1: 그거 아시죠? 이문세 씨가 저 플랫 주시겠어요?
0: 뭐 F키 뭐 이런 식으로
1: 네. F 주시겠어요?
0: 맞아요.
1: 이거 대사 모르세요?
2: 아 몰라요.
0: 이슈가 됐어요.
1: 그 소녀한테 너무 감동을 하셔서 네. 한 곡을 내가 답가로 불러주고 싶다 이러면서 갑자기 즉흥으로 F 주시겠어요? 딱 이러세요.
2: 약간 비슷.

0: 이문세 씨
1: 그러게요.
0: 잠깐 왔다 갔어요.
2: 똑같은 얼굴 긴데?
1: F 하니까 갑자기 피아노 띵 하니까 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3: 보고 싶다.
1: 잊을 수가 없다.
3: 다시 봐야겠다.
2: 준하 씨가 만약에 듀오를 할 수 있다.
1: 예.
2: 가수 아무나 돼요.
1: 아무나.
2: 누구랑 듀오합니까?
1: 저 아이유 씨.
2: 잘 알겠습니다. 자.
0: 왜 진행을 그렇게
2: 친하잖아요.
0: 우린 안 친하잖아요.
1: 근데 왜 아이유 씨 왜요? 아 요즘에 그
2: 범접할 수 없잖아요.
1: 대군 부인으로 MBC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0: 네. 조건이 아무나 다 된다면서요. 아 근데 관문을 찾아보아요.
1: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0: 파이팅. 네.
1: 당시 유행했던 노래 듣고 올까요?
0: 좋아요. 가볼까요?
1: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0: 자, 이번엔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뭐 가져오셨나요?
1: 아, 또 음악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요. 네. 오늘 또 음악 프로그램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K본부의 심야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입니다. 오. 지금은 성시경의 고막 남친으로 방송 중인 바로 그 방송이죠.
2: 그러면 김준상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0: 얘기했죠. 이게 시즌마다 MC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 그게 저는 너무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이 앞에는 10cm였죠?
1: 이 앞이
2: 맞아 스담스담
1: 네. 10cm도 있었고
2: 그전에 영지 씨의 드라이브를 전 즐겨봤어요.
0: 오, 아, 계속 바뀌는구나.
1: 이 계속 바뀌는데 시작이 누구였게요?
2: 이효리 씨 아니었어요?
1: 아니에요. 시작은 J-POP 박재범 씨.
2: 그렇구나.
1: 박재범의 드라이브로 시작을 했고 네. 그 뒤로도 뭐 이 시즌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하신 분들 다 나왔습니다. 이효리의 레드카펫, 10cm의 쓰담쓰담,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최정훈의 밤의 공원.
2: 아, 잔나비.
1: 이슈가 됐었고.
0: 그쵸, 그쵸.
1: 그리고 악뮤의 오날 오밤. 에? 그리고 지코의 아티스트, 이영지의 레인보. 게다가 이것도 엄청 화제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0: 있어요. 박보검의 칸타빌레.
1: 아, 박보검 진짜 부족함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피아노도 잘 쳐.
2: 부족함이란 단어를 왜 써요?
1: 그러니까
2: 도대체 그 그러니까. 단어를 왜 쓰는
1: 거지? 화가 나셨네.
0: 예. 아니 박보검 씨가 그 피아노 치면서 부른 그 예. 영상이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이승철 씨의
2: 맞아요.
0: 내가 서쪽하늘? 많이 사랑해.
1: 아, 그 노래, 그 노래.
0: 이거를 거기 댓글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1: 뭐예요?
0: 여자분들이 댓글이 좋아요를 거의 만 개를 넘겼습니다. 아, 근데 박보검이 고백할까봐 떨렸다. 뭐 이런 댓글들.
2: 에?
0: 고백 그 정도로 너무 설레게 했다는 거죠.
2: 아 약간 남친 네. 모드로 불렀어.
0: 남친 그러니까.
2: 아마 그 얘기가 그럴 거예요.
0: 그 얘기예요.
2: 나한테 고백하는 거 뭐 이런 착각을.
0: 감사합니다. 살려주셔가지고.
1: 박보검 씨가 왜요?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보검 씨가 끼를 너무 많이 부르셨어요.
1: 아 그래서.
0: 아니 안 그래도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 너무 잘생겼는데.
2: 끼 그 자체.
1: 끼가 뿜어져 나오는 거지.
0: 아니 근데 솔직히. 네.
2: 뿜기.
0: 조금 요 프로그램에서는 박보검 씨가 끼도 조금 부리셨어.
1: 진짜.
2: 가만히 있었어. 끼는 우리가 느끼는 거지.
0: 아니 그래서 남자인 저까지 반했다니까요.
2: 아니야 우리 보검 씨는 가만히 있었어.
0: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 그래서
1: 맞아요.
0: 아 저는 K본부 사실은 이 모태가 저는 예전에 했었던 윤도현의 러브레터 뭐 이소라의
1: 프로포즈 이런 거
0: 프로포즈
1: 근데 뭐, 그런 프로를 막 10년 넘게 했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요즘 트렌드를 담고 있는 게 시즌이 계속 바뀌니까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2: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지금 성시경의 고막남친을 아, 들고 오셔가지고 박보검 씨 얘기만 지금
0: 왜냐면 성시경 씨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좀 했잖아요.
1: 예예. 예.
0: 근데 이 프로그램이 기획을 참 잘해가지고 저는 성시경 씨가 지금 하는 시즌이 가장 인기가 일단 많다는 말씀을 물론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즌도 너무 기대가 된다.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떤 가수가 와서 또 그 아티스트와 또 다른 가수들을 또 섭외해가지고 같이 그 콜라보를 어떤 걸 보여줄까.
1: 아, 그렇겠다.
0: 이게 좀 기대가.
2: 그럴 수 있겠다. 가수마다 색깔이 있듯이 진행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1: 그리고 네. 이 진행자에 따라서 그 게스트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죠?
0: 많이 바뀌어요. 네.
2: 어? 나 진짜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히 김남길 씨가 나온 걸 본 거예요.
0: 김남길 씨. 그
2: 김남길 씨가 쿨톤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하려 했으나
0: 시경 씨 편이 너무 인기가
1: 많아서. 인기가 많구나.
0: 근데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시청률이 잘 안 나와요.
2: 그래요?
1: 왜 그럴까요?
0: 그게
1: 아마 너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나?
0: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방송이
2: 수치로 나오는 집계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화제성.
0: 저도 그렇긴 한데 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방송은 네. 계속돼야 됩니다.
2: MBC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만
0: 아니, 그래도
2: 예 어느 정도만
0: 그래도 이거는 방송사의 경쟁 상대로
2: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김준상 아나운서와 뜻을 달리합니다.
0: 예. 아니 근데 정말로 좋은 방송은 우리가
2: MBC에
0: 모두
2: 더 좋은 콘텐츠들 많이 있습니다.
0: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MBC에서도 좀 이런 예능 좀 기획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수들이 내가 MC가 돼서
1: 맞아, 맞아.
0: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을 텐데 K본부에서 하는 거 하나 갖고 부족하지 않나?
2: 네네.
0: 좀 MBC에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2: 기획본부나 기획팀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아이디어가 많아.
1: 그러네
2: 진짜. 아나운서가.
0: 진짜 네. 5년 동안 해도 뭐 안 뜨면 그렇게 해보려고요.
2: 아니 코미디 프로도 그렇고 가요 프로도 그렇고 김준상 네. 아나운서에 좀 맡겨보겠습니다.
0: 근데 저 진짜로 그런
2: 주세요.
0: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한 5년 안에 제가 좀 더 유명해지지 않으면 타부서로 가서 한번 일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1: 임원으로 노리겠다?
0: 임원이 아니라
2: 좋아요.
0: 뭐라도.
2: 좋아요. 이게 뭐라도, 휴먼 뭐라도. 리소싱 아닙니까?
0: 뭐라도.
2: 이렇게 좀 재능이 있는 쪽으로 예, 바꿔가는 어떤 예. 유동적인
1: 그렇죠.
2: 예,
0: 맞습니다.
2: 그런 뭐, 필요가 있습니다.
0: 일단 뭐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1: 예.
0: 광고 듣고 오시죠.
1: 알겠습니다.
2: 쫑파티를 그럼 언제 하지?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0: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새야 새야 포랑새야.
3: 대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동학농민운동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포랑새야 노래입니다.
2: 꽃이 떨어져마 청포장사 울고.
3: 노래는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2: 새야 파랑새야 뚝두나무 앉지 마라. 뚝두꽃이 떨어지면 항포장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5: 네,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언니는 살아있다 작가님의 전작이자 배우 이유리 씨가 연민정으로 출연했던 드라마 제목은요?
6: 장보고 말 거야 장보리.
5: 네, 이었습니다. 1번 왔다 장보리라고 하시네요.
7: 이정재 씨 살짝 다녀가신 것 같은데 네. 지금.
5: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예.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네. 네, 아주 사실은 김준성 아나운서가 초반에 지금 나이 얘기를 살짝 했는데 늘 왜 제가 착각을 하냐면 약간 네. 소년미가 있어요.
5: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 한 서른 살 됐나 싶어요. 좀 사실.
7: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타격감이 좋아.
5: 순수해.
8: 근데 하여튼, 저는 예. 평생 순수함을 간직하고 싶어요.
5: 아. 예.
7: 저걸 또 저렇게 받는다. 예. 진지하게.
5: 좋은 자세입니다. 네.
8: 감사합니다.
5: 준상 씨 끝곡 소개해 주고 가시죠.
8: 아 오늘도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끝곡. 정은지의 너란 봄 들려드릴게요.
7: 네. 네, 김준성 아나운서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8: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안녕.
7: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6: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주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보낸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0: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라면서도 이란이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이란 정권에 안전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금 거래는 물론 디지털 자산이나 현물 지급, 자선단체 기부 등 우회적 방식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날이 더워지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을 상시 단속합니다. 서울시 측은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 달에 한 번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기동반을 투입해 불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운행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 5천 명을 모집합니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 전국이 맑아지겠고, 모레 어린이날에는 다시 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1도로 예보됐습니다. 정다혜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화 배우 휴잭맨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죠. 집에 돌아오면 딸이 문 쪽으로 달려와서 꼭 안아줍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이 다 녹아버려요. 꼭 안아주면 시름이 녹고 행복이 차오른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포옹을 하면 사랑과 애착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며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지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포옹 호르몬이라고 한답니다. 껴안기, 포옹. 근데 이게 갑자기는 어색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소에 꾸준히 꼭 안아줘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5월 3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0: 김치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는 연휴 기간 일제히 영남 쟁탈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두 대표의 보폭은 굉장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후보들 개소식 참석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 행사를 찾아 시민과 밀착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오늘도 민생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후보들 개소식에서 연일 뭉치자고 외쳤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 추경호 후보 개소식에 오지 않았고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시에 탈당까지 시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까지 1부와 2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1: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1: 열혈강호 온라인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약관.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환자와 상담할 때 늘 개와 함께였습니다. 개가 환자의 긴장을 푸는데 유용해서였죠. 개가 조용히 환자 곁에 앉으면 사람들은 편안해져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죠. 프로이트보다 개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알았던 겁니다.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마음은 절로 열린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태현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공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디오 상태가 유튜브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조치 중이니까요.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은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추경호 후보보다 장동혁 대표 표정이 더 밝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전혜연 전 부원장부터 말씀 좀 주시죠.
1: 외톨이가 아니야.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주요 지역에서 선대위원장을 따로 네.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다가 오랜만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 딱 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그리고 난 실제 당대표다라는 자신감을 조금 충전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연 추경호 후보도 좋아했겠느냐. 추경호 후보의 강점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경제 전문가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후보는 표정이 어둡고 장동혁 대표 표정은 밝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0: 추경호 후보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초청한 걸로 당초에는 좀 알려졌었는데 추경호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 말 들어보면 개소식 일정이 중앙당에 알려져 있고 그에 맞춰 장동혁 대표하고 장 지도부가 일정 잡은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당대표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인지 이창근 위원장께서 말씀 좀.
2: 추경호 후보 측에서 밝혔으니까 사실이겠죠. 네. 그만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지역에서의 거부 반응이 대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대표니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오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뭐 이따가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최근 당내 윤어겐 공천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그 돌아가는 상황 전체가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후보도 오늘 개소식은 했지만 앞으로 김부겸 후보와 경쟁해서 열세인 상황을 어떻게 다시 우세로 뒤집느냐 하는 게 숙제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마 오늘은 왔지만 앞으로 또다시 부를 거냐.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0: 어제 이제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서는 당원들하고 조경태 의원이 충돌하는 소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추경호 후보 개소식에선 별다른 소란은 없이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부산과 대구의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셨나요?
3: 그 사이에 네. 사실 좀 분위기가 바뀐 면은 있습니다. 지금 저 지지율이 붙는 분위기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 시인들이 지금 등장해서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지지율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들어갔을 거고 좀 전투 모드에 들어가니까 이제 집안에서 굉장히 깽판 치지 말자 좀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집안 싸움 하지 말자 이런
3: 좀 덜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0: 장준영 대표 오늘 축사 순서가 MB 영상 축사 있었고 김문수 전 장관 뭐 축사 있고 순서로 보니까 다섯 번째던데 이게 당 대표 축사 이렇게 뒤로 밀린 게 통상적인 건지 더 좀 궁금하고요. 신규 대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뭐 아무래도 좀 이례적이죠. 네. 뭐 MB야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당 대표면은 당의 얼굴이고 당의 의전 서열은 가장 높은 위치인데 다섯 번째로 밀려서 축사를 할 정도로 지금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 할 수 없겠다라는 그 여론을 아마 반영한 순서 배치 아닌가 싶고요. 뭐 장동혁 대표 나타나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거의 다 본인의 일정을 숨기고 거의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당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0: 축사 내용도 저희가 좀 살펴야 되겠죠. 장동혁 대표 축사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에 맞서 우리가 추경호다를 외치며 추경호를 지켜냈다. 추경호가 대한민국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추경호 후보의 내란 혐의를 좀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축사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전혜연 부원장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네. 좋아할 만한 발언인데 사실 추경호 후보 측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지금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 포비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장동혁 대표는 자꾸 윤어게인을 떠올리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의 축사 지난 겨울에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야당 탄압을 맞서 추경호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0: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이 일어났고 결국 그 내란을 밟으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건 국민들인데 무슨 소리야. 저만 해도 이렇게 바로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극우 보수층을 직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추경호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 전문가라는 것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최근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좀 어긋난 메시지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1: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축사 내용이?
2: 뭐 당내 당원들이 다 왔기 때문에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모든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듣는 메시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이미 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특검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장 대표가 당내 대변인도 그렇고 모든 캠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따라갔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부동산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실현은 안 했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을 어떤 주장을 하면서 결국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동산 장특공에서 전세 대란이 나고 월세 대란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당에서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당대표가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호를 띄운다는 생각으로 대구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왔다? 안 맞죠. 오히려 추경호를 띄우려고 그랬으면은 경제관료 출신답게 침체된 대구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인물이다 해서 인물론으로 대비시켰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장동현 대표를 후보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0: 저 이거 워딩을 조금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추경호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기 위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 이게 아마 이제 정확한 워딩이라고 조금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워딩도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어긋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지난 내란의 밤에 맞섰던 국민들이다. 탱크가 몰려오는 탱크를 막으면서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났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수의 심장 대구. 아니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이런 얘기 했었죠. 심장이 멈추락 하는데 뭐 청심환 하나 구해왔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 말이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망가뜨린 건 사실은 국민의힘을 믿고 밀어준 시민들의 뜻을 담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치 세력이었다. 저는 오히려 시민들은 이런 심정이 더 강한 거라고 봅니다.
1: 제가 아까 약간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를 우리 전희연 부원장께서 정확한 워딩으로 좀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른 인사들이 경제나 보수 통합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정부를 맹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념 공세까지 좀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선거를 이렇게 좀 구조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이는 건지 신규 대표 분석도 좀 들어볼게요.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 좀 자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추경호다 뭐 이러면서 이념 공세로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뭐 사형이 더 구형되고 선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도 이제 내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 수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구도 지금 반박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시 내란의 밤에 국회에서 장소를 바꿔가지고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그래서 지금 특검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추경호 후보 앞에서 우리가 추경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우리가 윤석열이다로 치환해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전히 뭐 이재명 정부를 자꾸 이렇게 이념 공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보겠다 이런 식의 전략 자체가 이건 정말 무전략과 무책임 그리고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제발 좀 장동혁 대표가 좀 조용히 좀 있어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 글쎄요 뭐 끝까지 선거 때까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계속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개소식에서 축사 던지고 개소식 참석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민생행보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정통시장 같은데 외부 일정은 전혀 안 했더라고요. 이게 보수의 심장 대구인데 여기마저도 이러는 거.

0: 건가 싶기도 하고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번에 시장 가서 또 안 좋은 또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리바이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장동혁 대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는 게 모두의 지금 우주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가만히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서울 불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저는 대구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를 통해 국민의힘을 좀 회초리를 들려는 좀 민심이 좀 이제 확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그 오히려 서울 부울경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시름이 깊으시죠,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매우 악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니, 전국에 다 영향을 미쳐요. 부울경만 미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색깔론, 이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나아가야 되는 워딩을 해야 되는 게 당대표거든요. 근데 그 미래라는 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잘못 단점을 지적해야지 무슨 과거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당시의 밤을 또 떠올리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륙까지 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제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3: 제 위원장님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 정청래 대표 오셨을 때 시장에 계속 따라다녀봤거든요. 근데 강릉 같은 곳이 사실 보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민주당 정치인들 감에 좀 냉랭한 게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시장 아주머니들이 떡을 막 강제로 입에 넣어주고 막 어머 막 환호성을 지어서 제가 솔직히 제가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그렇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환영받는 그것도 영동에서 참 보기 이례적이었다. 근데 이분들이 정치 얘기 안 해요. 그냥 아, 우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우리 경제 좀 살려줘. 윤석열이 망친 거 좀 살려줘. 이런 말 들으면서 시장 민심은 정말 날 것 그대로다. 이념도 아니고 다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최전선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제 기자일 때 대구 서문시장 많이 갔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네. 심지어 이회창 이제 대선 후보로 다시 나오셨을 때 했는데 그때 계란 날아온 날 제가 있었어요. 계란을 같이 맞았습니다. 당시 이회찬 대선 후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 정치인들이 서문시장 가면은 막 힘을 얻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마저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 민심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걸 인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구 움직임에서 저희가 주목할 게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이 개소식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이 앞서서 한 유튜브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를 응원하는 걸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시는지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뭐 당연히 이진숙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략공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의 선거의 일원으로 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개소식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구시장 경선의 그 아픔과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와서 이렇게 뭐 선거를 돕는 것 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호영 의원은 김부겸 후보를 민주당에 김부겸 후보를 좀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제 판단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뭐 자정이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시 정상화되기까지가 굉장히 좀 요원하다. 좀 나름의 어떤 평가를 좀 내리면서 이런 김부겸 후보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후보 지지한 걸로 저희가 해석해도 돼요?
2: 지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어쨌든 대구의 선배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나이도 많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인간적인 메시지로 보시면 되고 주호영 의원이 오늘 참석 안 한 걸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안 왔으면 참석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왔기 때문에 안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하면서 물러날 때 알아야 된다. 근데 안 물러나니까 그게 다 항의 표시예요. 예.
1: 이분이 컷오프 당했을 때 당 행사에 이제 침투를 하시는 침투력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앵간하면 가셨을 텐데 뒤끝 장렬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못 견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 민주당에서도 네. 경선 끝나고 이낙연 지지자들처럼 굉장히 내부 경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0: 국민의힘 투톱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앞서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따로 다니면서 갈등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형준 추경호 후보 개소식엔 또 함께했단 말이죠. 그러면 투톱의 불화설이 이제 좀 진정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의 행보는 또 약간 이렇게 따로 다니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2: 아니 계속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중앙선대위에 당의 중진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중도 확장 선대위를 하자고 해.

0: 했는데 1년 지하에 장동현 대표가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따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광역 후보들의 광역 단체 후보들의 개소식에는 같이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동현 대표를 못 오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외에는 아마 계속 민생 행보는 송원석 원내대표밖에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장동현 대표는 당내 행사에 당원들을 바라보는 행사와 국민들이 있는 행사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반기진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근데 이 갈등설 나온 게 송원석 원내가 장동혁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에서 빼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내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0: 실질적으로 당시 언론에 난 것처럼 네. 당의 중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당연히 중도 확장을 겨냥해서 제안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뭐 비서실장을 비롯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당대표를 물러나라 소리냐.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당이 어딨냐 이랬는데 지금 특수상황이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또 이제 선대위를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발표하는 중앙선대위에 어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시도 당별로 또 각 후보별로는 김문수 아이러니하게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차라리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을 추대해서 정말 당에 당심을 가진 후보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까 봐 그분을 속으로 해서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장동혁 대표가 알아야 돼요.
1: 김문수 저희가 입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라디오.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귀경길은 약간 분산이 된 듯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총 70km가량 정체고요. 일정한 흐름을 하루 종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체는 대전부터 청주휴게소 또 안성 일대가 가장 어렵고요. 충청권 중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정안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 구간을 제외하면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상주부터 진남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목포에서는 5시간 40분 걸리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전예현,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뭐 맡는다 하더라도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상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앞에 세우자 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판을 이렇게 세우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4: 전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 장동혁 대표님 오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전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인물과 지역 곳곳을 뛰면 나름 중장년층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빨리 주목을 받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두 번째로 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보면 그 한덕수 총리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뭐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피해자였다가 돌아온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서사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각 캠프에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부산, 세종, 대구, 경북, 강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강세거나 좀 접전인 지역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은 또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은 젊은 세대 표심도 의식을 해야 되고 또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서울은 좀 다른 것 같다. 수도권 좀 다른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문수 전 장관을 아직 선대위원장으로 위촉 안 한 것 같더라고요.
5: 네. 저희는 이미 시민 선대위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12번의 시민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그런 선대위를 출범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오세훈 시장의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거든요.
3: 네.
5: 그러니까 그간에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이것을 완성시킨다는 뜻에서 시민들을 선대위원장을 내세우고 시민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과 함께 가는 선대위 계속 고집할 거예요.
3: 김문수 전 장관 안 부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내용은 그래도 여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엔 당 충남지사 후보인 김태은 현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실 전직석 전 비서실장 충남공주 재보궐을 공천하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탈당을 시사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던진 건데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6: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반윤이셨죠? 제가 좀 의아한데요. 이게 본인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선택적 분노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옆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하남 갑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이용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3: 이미 친윤들 윤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
6: 그렇죠.
3: 국힘은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약간 논란 의식한 뭐 발언도 했습니다. 국민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안 할 거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진석 전 실장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내부 말씀 좀 주시죠.
5: 아니 이미 국민 생각 역행하는 윤어겐 공천했잖아요. 네. 모든 언론이 다 윤어겐 공천이라 그러는데 본인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윤어겐이 어딨냐 그렇게 또 동문서답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났잖아요. 윤어겐 공천했잖아요. 울산에 방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계엄을 정당화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3: 네.
5: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대통령님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윤어겐을 외친 이용 공천했잖아요.

0: 이런 게 사실 국민들 정서에 중도의 정서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조원희 의원처럼 정말 공천 재심사 해라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터져야죠.
1: 근데 이제 그 공천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을 안 해놓고 전진석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하고 맞대결을 벌인다. 그러기 위한 이제 뭐 약간 약속 대련처럼 공천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럴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뭐 그런 가능성이 벌어질 수 있겠죠.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또 하고 있고 이게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의 2인자처럼 얼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고심 끝에 저도 뭐 공천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진석 실장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 태도 자체가 저는 국민들을 정말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뭐 사법적 책임 이걸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아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의힘과 그 관계자분들한테는 이게 손해 그 자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앞서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들이 모여서 필승 결의대회 했는데 장병 대표 여기 안 불렀잖아요. 안 부른 이유 뭐 앞서도 계속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리고 장동혁 대표 측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 뭐 궁금합니다.
0: 뭐 반응이 전달된 거는 뭐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중도 확장 선대위를 요구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배현진 시당 위원장과 함께 결국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네. 바라보고 간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서울은 특히 결국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도 서울 시민들이 소구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의 메시지와 그런 방향의 후보들이 함께하는 게 맞는 거죠. 예.
1: 근데 신동욱 수석 최고는 이 자리에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는 장동혁과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0: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동 의원은 서울시 네. 의원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 위원회도 하나 맡고 계세요.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기간에는 같이 계속 할 거예요.
1: 장동혁 대표가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지원한 자리에도 정작 오세훈 시장은 안 나갔어요. 뭐 여러 얘기가 좀 오갔을 것 같은데 와 달라라든지 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그 자리에 간 거지 않습니까? 각각의 속사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창근 위원장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좀 말씀 주십시오.
0: 아니요 저희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저희 스케줄대로 저희 일정대로 저희는 소화하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청년 공약 발표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랑 조율하고 이렇게 같이 간 건 없고 오히려 저희도 사후적으로 우리가 청년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청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받아서 뒷북치는 그런 형태에 당에서 보전한다. 당에서 또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에서 그러한 지원하고 입법을 지원하는 거는 좋죠. 좋지만 일정과 관련해서 뭐 장동혁 대표 와라. 네. 뭐 장동혁 대표 쪽에서 우리한테 올 거냐. 뭐 이런 건 없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시민만 바라보고 저희 스케줄대로 갈 거예요.
1: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선거 끝날 때까지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거리두는 전략을 계속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의원 본정님?
3: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필사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올드보이, 특히 최근에 이제 박미 후에 왔던 거짓말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후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수도권에 출마한 상당수의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장동혁 대표 온다고 할까 봐 겁을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뭐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실력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능한 후보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필사적으로 네.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오세훈 시장 다시 빨간 점퍼 입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그런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창근 위원장님이 가서 다시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빨간 점퍼도 있고요. 빨간 조끼도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 옷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녹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정치권에 출마했을 때 네. 입었던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 녹색을 한 거는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말 그 정도로 당이 위죽한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라도 제대로 정말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옷은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르게 입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도 입고 빨간 조끼도 입고.

0: 뭐 하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할까요?
1: 아, 이제 뭐 오세훈 시장님이 환경법 관련된 변호사로 출발하셨으니까
0: 아, 그것도 있어요.
1: 아니 뭐 이해합니다만은.
2: 아니 저는
1: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이제 후보들이 계속 그 장동윤 대표 도망다닌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사실 지방선거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투표율이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당의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힘은 장동윤 체제가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뭐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네. 또 오세훈 시장이 나름의 장동혁 대표를 피해서 얻는 이익은 있겠습니다만은 또 당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조직력을 가지고 뛸 수 없는 또 그런 나름의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시간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네.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오세훈 시장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다들 모르시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변 출신이고 환경연합 네. 그게 상임위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는 정말 거기에 맞는 활동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오세훈이에요.
2: 아, 근데 오세훈 시장님.
3: 장동혁 대표 잘 피해다니세요.
2: 아니, 내 얘기 말씀드린 거 뭐 후보 등록 안 하면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노선 변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혹시나 정말 결사항전으로 무소속 출마라도 하나 이제 오세훈만의 어떤 정치를 하나라는 일각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빨간 조끼 입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네. 공천장 받아야 되니까 아, 어쩔 수 저희, 없이 입은 거 아니냐.
4: 저희 이제 조끼 색깔 얘기 여기서 그만하고.
0: 민주당의 바람이었죠. 오 시장이 무소속 하는 건 민주당의 바람이었죠. 네.
4: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정책 공방이 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4: 정책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지옥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본인이 시장하면서 어렵게 된 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는데 일단 전의원 부원장부터 말씀 주십시오.
2: 일단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기보유 특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부 여당에서는 급격한 세제 반환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한정희 의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거짓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 시킨 거 아니냐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 서민의 눈물과 관련된 문제를 너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는 좀 유감 표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4선이에요. 퐁당퐁당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본인이 서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에 네. 주택가격,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고 대다수 언론,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특히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피해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 부실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잘못부터 반성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정원호 후보가 잘했던 점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어쨌든 서울시하고 정부하고의 부동산 정책의 결이 좀 다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가장 큰 부동산의 중심인 서울시가 이 정책에 호응을 안 하면 이 정책의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듣죠.
0: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문재인 박원순 복식조 당시에 네.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시지가 현실화라 그래가지고 세금 폭탄한 거는 어느 국민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특공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그렇다면 정원호 후보가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어떻게 얘기했냐. 장특공과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현행 법령에도 거주한 사람은 80% 최대가 세계 공제가 되고요.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40%까지 공제가 돼요. 그렇다면 정원호 후보의 말대로 한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갈라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오세훈 서울시장 5년 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어놓은 재개발 정비구역 박원순 10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8개 지역에 43만 호의 공급의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재보된 다음에 그 재정비 구역을 다 풀고 다시 정상화시켰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절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는 성수 1, 2, 3, 4 지구 어떻게 했습니까? 50층 청구 제한을 박원순이 35층으로 줄였어요. 그때 정원호 후보는 뭐 했어요? 성동구청장이었어요. 본인이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된 다음에 다시 청구장을 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전월세 대란 어쨌든 네. 장특공 문제 때문에 전세 대란이 시작됐고 월세 지수가 급격히 인상한 것은 작년 6월 7일 정부에서 6.7 대책이

0: 발표된 다음에 월세 지수가 급격하게 인상된 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원 후보가 네.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밝히고 자꾸 공격을 하니 정원 후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1: 지금
2: 이걸로 공방을 가면 이 부동산 문제는 끝이 없으니까
3: 짧게만
2: 네네, 신인대로.
4: 저도요.
2: 네.
4: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부터 서울시장을 했고 네.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이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일을 해왔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여전히 박원순 시장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자리를 가져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무책임의 저는 다른 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공급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양쪽이 다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급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은 맞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세금 얘기도 솔솔 나오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나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이제 가자라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 그걸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망국적 형상이 미친 집값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누가 누구를 가른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올바른 접근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근데 이게 좀 부동산 책임론 사실 문재인 정부부터 그 민주당 진영의 급소입니다. 사실 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 측이 잘하기 어려울 좀 이렇게 뭐랄까 부정적인 네.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장특 꼭세 같은 경우도 뭐 검토 안 하셨다 그러는데 대통령 트윗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걸 나쁘게 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정원호 후보 캠프가 지금 좀 작정하고 정비 정신 차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를 하나도 못 먹고 있어요. 그 소위 뉴 이재명이라고 들어온 이제 기다리고 계신 국민들을 하나도 못 먹고 있고 예전에 보던 모습 보던 정책 그냥 민주당스러움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접에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로율이.
2: 저는 부동산 얘기는 우리가 오늘 결국에는 나중에 표심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부동산 전체 공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아마도 오세훈 시장 측은 계속해서 부동산 공세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원 후보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오늘 행보가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 찾았고요. 이어서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에 진주로 넘어가서 지역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이번 연휴에도 지금 종횡무진하면서 험지를 공략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희연 본장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솔직히 말씀드리면
2: 현장 분위기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의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봐야겠죠. 현재까지 추세가. 그래서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이 매우 좋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현장 갔을 때 제가 이제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정말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서민들과의 밀착 행보를 하는 것을 굉장히 현장에서 좋아하십니다. 제가 시장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시장이 정말 가장 무서운 민심의 최전선이고 시장 상인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장사 안 되면 장사 안 된다. 경제 망쳤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보니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라. 그거는 그래도 여당이 무너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제가 진짜 얘기했잖아요. 강원도 갔을 때 깜짝 놀랐다. 예전에 그 쌀쌀맞게 대하던 분들이 네. 이제는 뭐 떡도 주시고 아 이것도 한번 사가라고 하고 특히 사진을 찍겠다는 분들을 만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구포시장에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시간에 갔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정우 후보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또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뭐 의도적으로 그 피했다고 보십니까?
5: 근데 저번에 한번 사진이 네. 진하게 찍혀서 그때 뭐 이준석 대표도 오고 셋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장면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고 저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전혀 그 자꾸 이제 고개를 쳐들지 마라 겸손 태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품성론은 좀 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바꾸고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킨다고 말은 하면서 하는 정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태도론으로 가시면 전혀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이 얘기하면 또 뜨거워질 것 같은데 연휴 직전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인데 특히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 의견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0: 엄격히 말하면요.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는 재판 삭제 특검법이에요.

0: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데 과연 이러한 특검법을 내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했을까? 청와대랑 조율했을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특검법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무리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지만 법에 군림한다? 이제는 대한민국들 국민들이 무서워서 살 수 있겠어요?
1: 저희가 방송 시간 내 그래도 반론을 간단하게
2: 좀 짧게만 일단 네. 하면요. 윤석열 검찰의 사유화를 빼놓고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독재까지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이었는지 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김건희 씨 이야기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 비정상성을 놓고 조작 기소에 대해서 많은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피해자를 네. 구제하는 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1: 유튜브로 넘어가서 좀 더 뜨겁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0: 현대오피스.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5: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6: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7: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8: 스마트하게 달리고
19: 기름값 걱정 날리고
1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8: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7: 깜빡 말고 케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7: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6: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0: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0: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덥다.
2: 춥다.
1: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네. 아휴.
3: 계절은 바뀌는데 집의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집이 바뀔 차례입니다.

0: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따뜻함이 머무는 집. 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확실한 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1: 김시영의 뉴스하이킥 3부는 법 얘기, 4부는 영화 얘기 나눕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 네 분과 더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 놀러와 주십시오.
2: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3: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일본 영화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그가 말하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흥미롭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가족이니까 들키기 싫다거나 가족이니까 모른다와 같은 경우가 실제 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서 친밀하지만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죠. 아무리 가까워도 모르는 게 있다. 나아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때론 관계를 매끄럽게 합니다.
2: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6: MBC 라디오.
7: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8: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9: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8: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0: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30일 이내 종전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협상안을 미국에 역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0: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새 규칙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1: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또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등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란은 특히 휴전 연장보다는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30일 이내에 완전한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등 9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전 명분을 찾고 있는 가운데 패전국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전쟁 배상금 지급에 타협할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전달한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질러온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란의 계획이 수용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선종전 후 핵협상 방식을 이란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다만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권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새로운 공식과 규칙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밝혀 통행료 징수 등 해협 통제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0: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동맹국에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타르는 4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팩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매하기로 했고 쿠웨이트는 25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은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무기 수출 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해 이번 계약을 승인하면서 의회 검토 절차는 생략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기 판매에서 긴급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공소 취소까지 하는 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 토픽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 전 실장에 대한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정 전 실장 복당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열지 않았고 오늘도 회의는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정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면 탈당을 하겠다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 전 실장은 주변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SNS에 정 전 실장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듯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0: 회의에서 통과되다는 내용의 2억 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한 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올린 글에도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는 해운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돈을 내거나 이란 정권의 안전 보장을 요청할 경우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이 경고했습니다. 현금 거래부터 디지털 자산이나 현물 지급 등 제재 대상도 폭넓게 명시하고 자선단체 기부 등 우회적 방식도 금지하며 사실상 모든 지급 경로를 봉쇄했습니다. 미국 해운사가 아닌 개인 법인도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이 원유 감산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최근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서방의 오랜 제재를 겪으면서 유정에 영구적 손상을 주지 않고도 생산을 줄이는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도 이런 노력들이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5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우리 선박의 원유 수송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한 선박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운송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 항로를 통한 추가 운송이 이뤄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언급하면서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도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MBC
2: 라디오. 이제 풍산값에 산양산삼을 마시자.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3: 평점 만점 2만 개 이상의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품질과 만족도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일반 식품 광고.
4: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0: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0: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이번 주 나온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으로 살펴드립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한창 축제 순간을 즐기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부터 다가올 칸 영화제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흥미진진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의견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학교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녀들도 그렇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런 점을 언급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1: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되기 전에 뭐 수학여행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체험학습이라든가 혹은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계획 단계부터 포기를 하는 학교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숙박형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뭐 절반 정도로 이제 숫자가 감소를 했고 또 초등학교로 한정을 하면 대부분 이제 안 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에 불과를 하더라고 하고요. 네. 소풍같이 이제 일일형 현장 체험 학습 역시도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속초 현장 체험 학습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이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사들에게는 조금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고 났다라고 한다면 뭐 교사들이 뭐 징계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고 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 있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민원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같은 그런 형사 책임까지도 부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추억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행사가 자칫하면 교사들에게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설렘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2022년 속초 사고가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나요?
1: 네, 2022년 11월 속초로 이제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네. 전세버스에 치여서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학생들이 정차를 한 그 전세버스에서 내려서 줄을 네. 서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열을 이탈한 학생이 있었던 거죠. 이 학생이 주차를 하려고 움직이는 버스에 치여서 아이고.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당시에 이 버스 대각선 앞쪽에 해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이걸 기사가 보지 못한 거죠.
0: 사각지대가 있죠.
1: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기사뿐만 아니라 담당 교사한테도 과실이 있었는지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과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저도 판결 내용을 좀 봤는데 이 당시에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이동한 거리가 한 2, 3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솔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뒤로 돌아봤는데 인솔하는 과정에서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점 등이 확인이 됐고 결국에는 업무상의 그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2심까지 갔을 때 이제 유가족들과도 합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금고 6개월을 정하면서 선고유예를 받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죄를 인정을 받게 된 거죠.
0: 수학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교사한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다라는 건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판단이 되는 겁니까?
1: 일단 앞에 이제 업무가 붙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주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주의 의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인정이 되게 되고요. 또 이제 당연히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의무의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수학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당시에 교사 등의 그런 인력 배치라든가 네. 현장 환경은 어땠는지 또 해당되는 장소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은 뭐 사전에 계획 등이 잡혀 있었는지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해당 교사의 위치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죠.
0: 교원단체 쪽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 충분히 실시되려면 이른바 교사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원단체들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0: 현장 체험 학습이 줄어드는 이유가 교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그 구조가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 학습 중에서 발생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한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사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이걸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지난 30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그리고 면책 영역에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 이게 참 형사적으로 면책권을 넓게 인정해 달라라는 주장인 건데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교사들은 뭐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형사 책임을 면해 달라라는 거긴 한데.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0: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네. 뭐 주의무 여부를 상관없이 무조건 면책을 해줘야 된다. 이건 조금 무리지 않나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사의 업무 자체가 미성년자 학생을 지도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직업들보다 더욱 높은 이제 주의무가 필요한 것은 그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또 존경을 받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면책을 하도록 한다 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지나치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일부 면책권을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학생이 사고가 나서 다치긴 했지만은 뭐 가벼운 수준이다 혹은 네. 뭐 중대한 상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컨대 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면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이제 과실 유무 따지지 않고 책임을 안 주겠다 이건 무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 책임 말고도 사실 조금 검토할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교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네. 선고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다 살고 나와서 5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집행유예가 붙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또 2년이 지나야 그때야 다시 임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4년 이후에야 이제 교사로 다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형사 책임도 형사 책임인데 사실 그런 처벌을 받게 되면은 장기간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 향후에 현직으로 네. 복귀까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0: 그런 점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뭐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교사직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검토하라는 지시가 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는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짚어주십시오.
0: 네.
1: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보죠. 최근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의 피고인들 17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0: 네, 2025년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이 사건이 워낙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건 당일에 이제 판사실까지도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던 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을 포함을 해서 이제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불복을 한 이 상고한 17명에 대해서 결국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1심 재판부도 그랬고 2심 재판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킨 반헌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다 인정을 했었는데
1: 네.
0: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2심의 판단을 유지를 해서 징역형이 17명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결과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였고 이 상고를 17명이나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저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법률심인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지 않으면 사실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네.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상고를 했다 이 말은 법리적인 뭐 이유에서든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해서든 억울한 점이 있다. 나는 뭐 전부든 일부든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피고인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고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긴 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끝까지 17명이 뭐 억울함을 주장을 하면서 상고했다. 좀 상당히 좀 씁쓸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징역형이 확정된 17명 외에 이번 선고에서 또 눈길을 끈 인물이 현장을 촬영했던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정윤석 감독인데 이 정 감독은 폭력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취재 목적으로 촬영만 했다라고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 정 감독도 유죄를 받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일단 조금 유의할 점은 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는 기소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1: 네.
0: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기소가 돼서 일반건조물 침입죄가 인정이 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0: 정 감독 측에서의 주장은 결국 공익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었고 이걸 현장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고 실제로도 이 영상이 여러 언론에서 또 활용이 됐던 만큼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협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여기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는 할 수 없어서 일단 특수 건조물 침입은 아닌데 일반 건조물 침입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다른 폭도들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기도 분간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 경찰이 진입을 제한한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당한 그런 출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 문제가 없다라고 확정이 된 거죠.
1: 이 대법 판결에 대한 정윤석 감독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일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판결이다. 네. 그리고 각종 뭐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혹은 정당 행위와 관련된 판례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법원에 들어갔던 언론사 소속 기자는 처벌이 네. 아니라 상을 받았는데 이렇다면은 언론사 기자 그리고 예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법리 검토를 하고 나서 네. 재판 소원을 또 청구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1: 정윤석 감독에 대한 판결에 대한
0: 상황 자체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익성을 어쨌든 따져보자면 일반적인 다른 사례들보다도 훨씬 더 공익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이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단 증명됐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만약에 인정이 돼서 정당행위가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쉽고 다만 이제 지금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재판 소원을 청구하게 되면 지금 사실 여러 뭐 수십 건 수백 건의 재판 소원이 지금 청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상당히 유의미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재판 소원으로 가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유?
0: 일단 뭐 지금 확정이 되고 나서 아마 네.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30일 이내에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각하 사유가 있는지 형식적인 요건들을 검토를 한 뒤에 그다음에는 뭐 전원이 참석하는 그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차근차근 따져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앞서 이제 기자는 되고 그럼 왜 감독은 영화 감독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하네요.
0: 네.
1: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십시오.
0: 네, 일단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은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가 뭐냐?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 중에서도 중증, 소화, 응급, 분만, 외상과 같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그리고 무척 긴급하다거나 혹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거나 혹은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한테 뭐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급을 했다. 아니면은 뭐 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애초에 이제 공소가 제기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특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중과실이 있는 의료과실이다. 혹은 뭐 책임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네. 아니면 환자들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때는 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을 뒀습니다.
1: 물론 뭐 동등하게 놓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서 저희가 이제 교사들 처벌과 관련돼서 형사처벌 면책권 나온 것처럼 의료 행위에 있어서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면책권을 일부 안에서는 해달라라는 주장이고 이 네. 법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0: 네.
1: 의료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겠네요. 이 주장 계속 해왔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네. 때 아무래도 그것이 의사들 혹은 병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중요한 위급한 그런 사항을 맡을 만한 그런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의료단체, 의료기관 쪽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특례 규정이 법률안으로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1: 근데 이제 환자 단체들 입장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의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 입증의 책임을 보통 환자들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0: 의료 사고를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긴급한 상황이거나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조건에 들면 아예 이 형사 책임 자체도 면해준다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1: 그렇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환자 단체들은 상당히 좀 반대를 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도 합의가 됐다 혹은 배상이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법 체계에도 맞지도 않고 법적인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유사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이나 경찰 군인들처럼 이런 고위험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과 비교하더라도 의료인에게만 이런 형사 면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 이 정도 규정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적용되는 분야 자체가 일단 무척 한정적인 뭐 네. 쉽게 말해서 위험한 수술을 할 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의료행위가 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게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이런 위험성이 큰 수술 등을 진행을 했을 때 더더욱 이게 사건의 특성상, 사안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인지 의사의 실수가 있었다는 건지 이걸 사실 입증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네, 환자들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하는 게
0: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우리 집 도어락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3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어제보다 5도에서 8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치는 등

0: 짙어지겠습니다. 정체 이제 많이 풀려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걸리고 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모지. 오늘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먼저 전주 국제영화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 네.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십시오.
2: 맞습니다. 4월 29일에 개막했습니다. 27회 전주 국제영화제가 열렸고요. 5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전 세계 54개국에서 온 237편의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이 전주 국제영화제 슬로건이 늘 항상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이 선 넘는 영화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네. 또 올해는 굉장히 영화제 활기가 예년과 또 남다르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그 우선 특별 공로상 수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월 별세한 국민 배우 고 안성기 배우에 대한 특별 공로상이 수여가 됐는데요.
1: 네네.
2: 아들 안필림님이 20년 된 아버지의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 올라서 수상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카이브 우리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변영주 감독이 제이스페셜 올해 프로그래머로 참여해서 직접 큐레이션한 5편의 영화로 영화제 기간 내내 관객들을 만났거든요. 영화가 본인이 직접 연출한 네. 낮은 목소리 2나 화차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아라비아의 로렌스 청년의 바다 내일을 위한 시간 이런 작품을 틀었어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틀면서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소위 쉬는 시간이 있는 엄청 긴 영화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 극장의 경험을 현대 관객들이랑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작품을 큐레이션 했었습니다.
1: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 아주 의미 있는 순간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 네.
1: 항상 영화제는 개막작과 폐막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2: 네. 이번 개막작은 그러니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작품이 네. 개막작으로 왔습니다.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라는 작품인데 많이들 좋아하시는 정말 할리우드 배우죠. 월름 데포 그리고 그레타 리 배우가 또 출연을 했고요.
1: 네.
2: 켄트 존스 감독과 그레타 리 배우가 직접 전주를 찾아서 관객들을 만났고요. 폐막작은 5월 8일 날 이제 그 공개가 되는데요.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입니다.
1: 어떤 영화예요?
2: 2024년 12월 21일에 있었던 그 농민 상경 투쟁 예, 남태령 대첩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개막작은 이렇게 예술적인 예술가의 시선을 담고
1: 네.
2: 또 폐막작에서는 우리 시대를 직시하는 시선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1: 개막작하고 폐막작 말고
2: 네.
1: 화제작 뭐 한 두세 편 짚어주신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2: 요 작품이 좀 말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네.
2: 박세영 감독의 특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광주 극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1: 네.
2: 아주 오래된 극장 자체가 그야말로 주인공인 이런 작품이라서
1: 네.
2: 예, 광주 극장의 애수어린 그 정서를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수빈 감독의 입춘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자신의 가족의 정체성을 묻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좀 새로운 가족 서사를 보실 수 있는 작품. 그리고 또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전쟁 중에 이혼을 한다는 것. 이라는 제목이에요.
1: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2: 네. 어떤 부부가 막 싸웁니다. 그리고서는
1: 네.
2: 아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해요. 다음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마을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 보통은 그러면 화해...
2: 해야죠. 근데 이렇게 전쟁 중에 영화를 본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갑자기 전쟁이 이렇게 끼어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렬하게 해주는 작품이라 인상적이었습니다.
1: 결코 가볍지 않은 영화네요.
2: 네,
1: 제목은
2: 맞습니다.
1: 이렇게 뭐 재밌게 들렸는데
2: 네.
1: 근데 이제 영화제 후반부지 않습니까?
2: 네.
1: 이제 4일부터 한 8일 사이에 혹시 가실 분들도 있을 것
2: 그럼요.
1: 같으니까 놓치지
2: 네.
1: 말아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어요?
2: 가족들이 보시기에는
1: 네.
2: 5월 7일 야외 상영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이 작품.

0: 네.
1: 전주에서 또 가족끼리 만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공로상을 받은 안성기 배우의 특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 요거는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하는 행사라서 네. 또 안성기 배우의 대표작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뭐 명랑 노래자랑도 있어서 후반부에 좀 기분을 업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주국정화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100편의 영화를 100편의 포스터로 재해석한 아트워크 이 전시가 있어요.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영화제 내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 OTT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주는 네. 항상 실험 독립 영화의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화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 그 매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제가 아닐까 싶네요.
0: 날씨가 참 좋을 때 열려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그죠?
1: 맞습니다.
0: 많이들 또 여유가 되시면 한번 가셔서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주 국제영화제인데 이제 5월로 넘어가면 해외에서는 칸 영화제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한국 영화계도 이번에 좀 의미가 있나요? 칸 영화제?
1: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 3년, 3년 정도는 칸 국제영화제 얘기하면 다들 좀 약간 침울했었어요. 한국 영화들이 공식 경쟁에 초청받지 못했다거나 물론 뭐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명맥은 이어졌었는데 네. 이번에 5월 12일 날 막을 올리는 칸 국제영화제 오랜만에 한국 영화계가 약간 으쓱하게 영화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직 수상도 안 했는데요?
1: 왜냐하면 일단 네. 박찬욱 감독님이 한국 영화 한국인 최초로는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경쟁 부분의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면 경쟁 부분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새로운 경향을 발견해내는 그야말로 심사위원들의 장이죠. 박찬욱 감독님은 아시아 출신 그 감독으로서는 왕가위 감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의 별명 중에 하나 깐느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0: 정점을 찍었네요. 그렇죠. 심사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1: 맞습니다. 네. 2009년에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박주로 심사위원상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이번에 또 그 정점을 심사위원장으로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이번에 장편 3편이 동시에 초청됐다면서요?
1: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 부문도 굉장히 고루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는 경쟁 부분에 갔고요.
0: 네.
1: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그리고 정주리 감독님의 도라는 감독 주간에서 이렇게 각각 상영이 됩니다.
0: 네.
1: 일단 제일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나홍진 감독의 호프인 것 같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이름을 한국 영화가 올린 게 2022년에 그 헤어질 결심 이후 물론 그 네. 해에는 한국 제작사의 영화로 브로커도 올라가 있기는 했었지만 요거는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또 연출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나홍진 감독님이 경쟁 부문에 갔습니다. 사실 나홍진 감독은 데뷔작 추격자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황해는 주목할 만한 시선 곡성은 비경쟁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작품이 칸에 갔었는데 경쟁은 처음이죠. 더 나는 이 작품 굉장히 장르적인 작품이라는데 네. 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제영화제가 조금 더 서사적이고 인간적이고 예술적인 작품들에 조금 방점을 찍어왔다면 최근에는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의 굉장히 장르적인 작품이 담고 있는 작품의 의의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올해 나홍진 감독이 호프 이 작품 주목할 수밖에 없다.
0: 뭔가 수상의 냄새가 난다.
1: 그랬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이에요.
0: 네.
1: 이 칸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가 되고 아마 5월 21일 날 이제 한국 개봉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연상호 감독님은 소위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의 이제 대표적인 감독님 됐죠. 전 세계적으로도
0: 네.
1: 부산행 반도와는 조금 또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실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지현, 구교환, 신현빈, 김신록, 지창욱 배우가 또 출연을 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 같은데 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상업 영화 장르 그 바이어들과 팬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또 파트이다 보니까
0: 네.
1: 연상호 감독님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부산행처럼 정말 칸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으실지 네.

0: 궁금하고요. 정주리 감독의 도라도 이번에 칸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정주리 감독도 굉장히 칸과 인연이 깊습니다. 도이아는 주목할 만한 시선. 그리고 다음 소위는 비평가 주간의 폐막작에 선정됐었는데 이번에 도라는 감독 작품이고요. 이 도라라는 거는 아마 심리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설마 혹시 그 도라? 하실 수도 있는데요.
1: 네.
0: 20세기 초에 이제 프로이트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 유명하게 만들어 이게 소개했던 사례들 중에 하나 도라의 사례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도라의 사례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안도 사쿠라가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 영화에 출연을 하고요. 또 한일 협업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1: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편 3편이 지금 올라가 있다. 초청을
0: 네.
1: 받았다라는 말씀이고 장편 말고 칸 영화제에는 단편도 있고
0: 네.
1: 라시네프라고 해서 영화학교 학생들이
0: 맞아요.
1: 내놓은 작품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0: 이게 사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개했 감독님들은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사이에 굉장히 한국에 주목받는 감독님들이시고 그러면 넥스트는 누구냐 우리의 미래는 누구냐라고
1: 차세대들?
0: 했을 때
1: 네.
0: 예, 라시네프 같은 이 학생 그 초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라시네프 부분에 한국 홍익대학교가 사상 최초로 진출하는 또 이런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최원정 감독이고요. 예, 버드랩소디라는 작품 전 세계 2750편 중에서 아주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선정이 됐어요. 영화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또 어떤 이번에 어떤 성적을 낼지 좀 궁금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올해 이렇게 한국 영화 장편 3편 그리고 라시네프 부분까지 한국 영화와 함께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요. 황금종려상은 5월 23일 토요일에 이제 폐막식 및 시상식에서 수여됩니다.
1: 네.
0: 박찬욱 감독님이 어떠한 영화에게 예, 황금종려상을 또 수상하실지 궁금해집니다.
1: 박찬욱 감독이 한국 영화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0: 아, 그러면 참 좋겠네요. 안 그래도 칸 국제 영화제 저희 취재 가는데
1: 네.
0: 그런 일이 있다면요, 뭐 아깝지 않습니다.
1: 영화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0: 네.
1: 그런데 박찬욱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장이라고 부를 만한 두 감독의 새 작품 얘기가 있다면서요?
0: 네. 박찬욱 감독님 차기작으로 할리우드에서 서부극 찍는다고 이미 캐스팅 기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매서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레틀크리크의 무법자들이라는 이 지금 아직 영화 제목 자체는 가제인데요.
1: 네.
0: 해외 영화 매체들이 4월 25일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캐스팅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폭력적인 복수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주인공들 진짜 초호화 라인업인데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자 매튜 맥커너이 그리고 영화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 요새 진짜 글로벌 대세죠. 페드로 파스칼 그리고 박찬욱 감독과 헤어질 결심에서 호흡을 맞췄던 탕웨이까지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칸 영화제 기간에서도 필름마켓에서 본격적으로 또 공개된다고 하니까 어떤 이 모양새를 갖춘 영화인지 칸에서도 한번 취재해 오려고 하고요.
1: 네.
0: 또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엔 이 작품도 많이 기다리시죠. 첫 장편 애니메이션 엘리 준비하고
1: 애니메이션이군요.
0: 애니메이션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기획개발 단계 얘기가 나온 게 벌써 2019년이에요.
1: 네. 네.
0: 10년 가까이 이제 진행된 이 작품은요. 바닷가 협곡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을 너무 궁금해하는 심해어들의 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는 심해어들의 애니메이션
1: 네.
0: 아, 뭔가 상상이 가기도 하면서 또 전혀 예상 못할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봉준호 감독님의 이 작품은요. 미국 배급사 네온과 함께 미국 북미 전 지역에서도 또 같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2027년에 전 세계 동시 개봉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직 시간은 좀 남았네요.
0: 네.
1: 이 애니메이션이라 이 상상력의 나래가 어디까지 펼쳐질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0: 맞습니다.
1: 실제 지금 그 박스오피스 상황도 좀 보고 싶은데
0: 네.
1: 왕가 사는 남자 관객 수가 1,666만을 돌파했네요.
0: 돌파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극장 티켓 가격이나 네. 이런 걸 비교하면

0: 2019년 극장 매출로는 부동의 1위를 이야. 예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모였는데 끝내 역대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라갔고요. 뭐 물론 이제 명량이라는 1,761만 명의 관객 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이 작품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장항준 감독님도 약간 선을 그었고요. 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 네. 조금 이 기록을 넘긴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4월 29일부터 IPTV나 케이블, 뭐 VOD 이렇게 OTT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한 번 더 보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장항준 감독님이 방송 출연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막 2천만 관객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
1: 벌어져서도 안 되는 또 뭐 어떤 예. 얘기입니까?
0: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장항준 감독 생각하실 때 물론 이 영화가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네. 현재 한국 영화 그 극장계의 작품 수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영화가 너무 많은 극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 독과점 논란 이런
1: 손님에
0: 부분들
1: 대한 걱정을
0: 네,
1: 하신
0: 걱정을
1: 거군요.
0: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스코어를 살펴봤더니 거의 네. 뭐 명량의 두 배가 넘는 상영 횟수를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위력에 의한 독과점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당시에 극장에 이제 걸려있는 작품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극장에 더 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도 또 극장 가셨던 분들이 아 극장 가서 같이 보니까 너무 좋네. 네. 재밌네. 이런 생각하시면서 또 계속 극장으로 가는 이런 발걸음 이어지게 만든 데는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 크게 넘어서면서 엄청 빠른 흥행 속도로 이렇게 200만 고지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왜 이렇게 흥행 속도가 빠른가 좀 네.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 10대 20대의 그러니까 뭐 요새 잘파 관객이라고 하나요? 이런 네. 관객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일단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극장을 가는 경험 자체를 약간 새롭고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느끼는 건 오히려 극장을 조금 덜 가본 젠지 세대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 살목질하는 영화랑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1: 해외 작품으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네. 이게 개봉 첫날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편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어서 북미에서만 첫 주말에 9,5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두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이라는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다시 돌아온 주인공들을 좀 보는 즐거움 이게 극장에서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20년 만에 속편이니까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흥행 동력은 결국에는 전편과의 20년 동안의 배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스텔지어와 또 지금 시대에 대한 특히 잡지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대한 약간 애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1: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 마이클도 개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미에서는 4월 24일 날 개봉을 했는데 그야말로 네. 음악 전기 분야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5월 13일 날 개봉을 합니다. 앞뒤로 되게 좀 쌓여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찍었는데 법적인 어떤 조항 때문에 거의 1막 가까이를 드러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평단은 막 30점대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는데 관객들은 95% 이상 호평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야말로 팝의 황제 그의 굴곡진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담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광고 다녀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선권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넘어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5월 3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하루 직장 나가시면 또 5일날 어린이날로 또 쉴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5시 5분에,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태연의 레인입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출발한 미 공군 대형 수송기가 중국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일간 성도일보에 따르면 그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미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착륙하는 사진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 수송기의 꼬리 날개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미 공군 기동사령부와 찰스턴 합동기지라는 표식이 적혀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에도 미 공군 C-17 수송기 여러 대가 베이징에 먼저 도착해 전용 방탄 차량과 경호 장비 등을 운반했습니다. 일본 헌법기념일인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선거구 합구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서두를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이 두 가지 개헌 주제를 선행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카이치는 4개 사항 중 중요성에 있어

0: 있어서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 사태 조항이 시급하다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체 주관으로 독자 개발한 첫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오늘 우주로 발사돼 지상국과의 교신까지 최종 성공했습니다. 차중 2호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9에 실려 발사됐으며 발사 1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또 분리된 지 약 15분 후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해서 본체 시스템 등의 상태가 양호함이 확인됐습니다. 국토자원관리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상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차중 2호는 고도 약 498km의 궤도에서 약 4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차중 1호와 함께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남매 그룹 악뮤엣의 노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수현 씨. 동생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 씨. 두 사람의 여정이 노래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엔 저마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사연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남매는 담담히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낮에는 개편 이유,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취향이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한 편이 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최애 영화가 똑같을 때, 같은 야구팀을 응원할 때, 또 같은 메뉴, 예를 들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때 마음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유사성이 호감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옳다는 느낌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이 사람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선택이 옳았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준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날 바깥에서 오당제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청취자분과 조우하는 날이 온다면 라디오 취향이 상당히 유사하니까 서로 꼭 호감을 느끼시길 바라보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유사성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최애 영화와 똑같을 때 그 이야기를 뭐 그 자리에서 한 시간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같은 야구팀을 응원한다. 바로 뭐 친구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호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 2부는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희곡이 들린다는 한 주 쉬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뻔한 노래를 한 시간으로 확대 편성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들려드릴 노래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우리 배순탁 작가님이 고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꿈을

0: 걸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뻔한 노래 같이 즐겨주세요. 그리고 3, 4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마무리 편안하게 또 차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3, 4부도 놓치지 마세요. 광고 듣고 배순탁 작가님
1: 열혈강호 온라인 디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오늘은 특별히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모셨습니다. 뻔한 노래도 뻔하지 않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음악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강예수님이 배 작가님 이 코너 1시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30분은 너무 짧아요. 들을만 하면 끝납니다 하셨고 4825님도 벌써 가시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도 30분은 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3: 가끔 그렇죠.
2: 아, 가끔.
3: 네. 예, 왜냐면 저는 또 이제 그 네.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가 짧으면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제가 맞아요. 이 가까운 노래가 가끔씩 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길 때는 사실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 못한 경우도 있고.
2: 맞아요.
3: 예. 근데 또 설명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2: 근데 진짜 얘기하다 보면 이 코너가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3: 저 라디오 이제 음악 방송 라디오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 네.
3: 할 말이 부족하면 음악을 틀면 됩니다.
2: 그러니까
3: 우리에겐 음악이 있다.
2: 맞아요. 또 음악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매주 또 이렇게 일부부터 작가님을 모시기에는 작가님이 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희곡이 들린다 이 코너도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3: 어허.
2: 오늘만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뻔한 노래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3: 네.
2: 그러면 오늘은 뻔한 노래 특집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오늘 주제는 이제 그 뭐 여행 가시든 안 가시든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2: 네. 네.
3: 이 도시를 노래한 곡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노래한 곡들에 어떤 곡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히트곡 여러분께서 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2: 오늘 진짜 여행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3: 네.
2: 한 시간 동안. 그럼 작가님은 도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있으세요?
3: 저는 갈수록 가까운 도시.
2: 네,
3: 왜냐하면 비행기 오래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2: 네,
3: 이게 젊은 친구분들은 전혀 이해 못할 건데
2: 네.
3: 지난번에 시카고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2: 너무 힘드셨구나.
3: 너무 힘들다. 그래서 10시간 이상은 이제 심사숙고 해봐야겠다.
2: 네. 네,
3: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 가까운 도시 어디 좋아하세요?
3: 뭐 일본에 뭐 아니면 뭐 중국에 뭐 네. 동남아에 뭐 이런 쪽이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전 서울이 제일 좋던데.
3: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떡해. 네. 서울에 살면서 서울이 이렇게 하면은 저 매국노 되는 거예요.
2: 장난입니다. 근데 첫 번째 노래 제가 살짝 봤거든요.
3: 네.
2: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더라고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3: 저도 좋아하죠. 근데 너무 멀어. 그 얘기를 꼭 하고 너무 멀어.
2: 그러니까.
3: 비행기 15시간을 타야 돼.
2: 맞아요. 가까우면 진짜 자주 갈 텐데.
3: 네, 뉴욕. 예, 네.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뭐 뉴욕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3: 이 곡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빌리 조엘이 뉴욕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발표하기 전까지 서부에 살고 있었어요.
2: 아 진짜요?
3: 서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서부 못 살겠다.
2: 오 진짜?
3: 네. 나는 뉴욕이 좋다 하고 뉴욕으로 실제로 돌아가 버렸어요.
2: 아 진짜?
3: 그러면서 뉴욕에 도착해서 그 도착한 날인가 그 다음 날 20분 만에 썼다고 합니다.
2: 진짜?
3: 20분 만에
2: 너무
3: 그 화려.

0: 화려하고 밝고 이런 서부보다 난 뉴욕이 좋아. 비는 많이 오고 춥고 가끔은 우울하고 이래도 난 뉴욕이 좋아. 와우. 라고 노래하는 곡이 바로 이 뉴욕 State of Mind. 라는 곡입니다.
1: 너무 신기하다.
0: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의 턴스타일이거든요. 턴스타일이 뭐냐면 개찰구란 뜻이에요. 개찰구 빠져나와서 뉴욕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에 대한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쓴 뉴욕에 대한 대표적인 찬가고요. 그 제이지하고 알리샤 키스가 부른 Empire State of Mind 있잖아요. 네. 그것도 뉴욕 찬가인데 이 뉴욕 State of Mind 여기에서 제목을 그대로 영향받아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그 노래가.
0: 그러니까 뉴욕만 Empire State로 바꾼 거예요.
1: 아,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고리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1: 네, 그럼 도시를 노래한 곡. 첫 번째 곡으로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듣고 올게요.

0: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20분 만에 썼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1: 명곡을 그렇게 빨리 썼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글쓰기도 쥐어 짜낸 것보다 한 번에 후루룩 쓰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글이 거의 언제나 훨씬 좋아요.
0: 맞아요. 자, 도시를 노래한 곡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곡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는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저를 배신하고 서울이 제일 좋다고 하신 분을 위해서 골랐는데요. 조용필의 꿈입니다. 이 곡은 뭐 다들 가사 아시죠? 네. 조용필의 1991년 앨범 13집 The Dream 꿈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0: 네. 네.
1: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런데 거기 어디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후배였는데 본인 이제 그 후배 아버지께서 네. 조용필 씨의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직접. 뭐냐면 내가 정말 처음으로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처음 이 서울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노래에 아주 큰 위로와 힘을 받았다. 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돼서 네. 쫙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서울로 어떻게든 꿈을 안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어줬던 위로가 되어줬던 노래가 바로 이 조용필 씨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아, 그렇네요. 네. 그럼 저희 조용필의 꿈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지금 비가 오는데 안개가 자욱한 구간도 있어서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선 김포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 뒤로 1km가량 갑자기 밀리고 있고요.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린 1터널 부근에 고장차가 확인되고 또 고창 담양고속도로도 역시 터널 부근인데요. 장성 3터널 부근 담양 쪽으로 고장차 확인되니까 터널 진입하기 전에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정체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정안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38km 길게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청주와 안성 일대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뻔한 노래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도시로 상경하는
1: 그쵸.
0: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조용필의 꿈. 이번에는요. 도시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도시에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1: 오.
0: 바로 최성원 씨, 들국화의 멤버였죠.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1: 네.
0: 아파트의 담벼락보다는 밭.

0: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1: 네. 제주도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처음 제주도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
0: 그래요?
1: 진짜 처음 갔으니까. 공항을 왔는데 야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봤으니까.
0: 맞아요.
1: 한국에도 야자수가 있네 이러면서 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갈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1: 네.
0: 그럼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딘가요?
1: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런던 하면은 뭐 국제적인 도시죠. 뭐 가볼 때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저도 딱 두 번 가봤습니다만
0: 네.
1: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때 이제 런던에서 BBC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0: 네.
1: 그런 추억도 있고요. 런던 보이스의 런던 나이츠 가져왔는데 저 그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30주년 해서 런던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았거든요. 이미그레이션을.
0: 네.
1: 그래서 그날 그때도 이제 이미그레이션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영어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0: 네.
1: 이상한 입국 심사관 걸리면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0: 그쵸.
1: 뭔지 알잖아요.
0: 네.
1: 영국은 대한민국이 이미그레이션을 안 해도 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30주년 때 아직도 기억나 했는데 내가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뭘 안 했는데 지금.
0: 오. 아, 그냥 나갈 수 있구나.
1: 네,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동입니다.
0: 오.
1: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진짜. 전 세계에 몇 국가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진짜 몇 국가 안 됩니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런던 가셔야겠네요.
1: 아니, 너무 멀어서 이제. 그래서 이 런던 보이스는요, 그런데 재밌게도 독일 기반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메이카 계통의 뮤지션이고요. 물론 런던에서도 태어났고 했습니다만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런던 나이츠는요, 런던의 어떤 활기, 예,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곡으로 1980년대 이제 유로댄스라고 하죠. 예,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0: 네.
1: 예,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곡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런던 옆에 뭐가 있죠? 파리가
0: 파리?
1: 있죠. 예, 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파리 하면 생각나는 곡 중에 어떤 곡을 가져왔냐면 이제 브루스 기타의
0: 네.
1: 뭐 최고 연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리 무어의 파리지엔 워크웨이스, 파리 여인의 산책길, 뭐 요 정도 되는 곡이 요 정도 뜻되는 곡인데,
0: 네.
1: 뭐 게리 무어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틸과 더 블루스와 함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런던 갔다가 파리까지 함께 가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소개를 못 드린 또 도시가 한 곳 있잖아요.
1: 네.
0: 어디죠?
1: 어디였더라?
0: 부산.
1: 네, 부산. 네, 부산은 제가 작년에 갔었죠. 부산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재밌게 놀다 왔고 부산은 언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0: 네. 부산
1: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져왔었죠.
0: 아, 그럼 이 노래는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주셨던 런던 보이스의 런던 나이츠 그리고 게리 무어의 파리젠드 워크웨이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5: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7: 한인제약.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앞서 우리 배순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부산에 가면 최백호 에코브릿지가 함께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행동요령입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MBC 라디오.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0: 같은 업계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평택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에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보낸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와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란이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새로운 공식과 규칙을 수립해서 실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페르시아만을 관리할 새로운 체계의 공식과 규칙이 수립됐다며 이는 이슬람 혁명 지도자의 역사적 명령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이어진 해안선 2000km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권을 바탕으로 이 해역을 이란 국민의 생계와 힘의 원천으로 또 지역 안보와 번영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동맹국에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타르는 4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팩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매하기로 했고 쿠웨이트는 25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은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무기 수출 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해 이번 계약을 승인하면서 의회 검토 절차는 생략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기 판매에서 긴급 조항을 적용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서 전국이 맑아지겠고 모레 어린이날에는 다시 봄 기운을 회복하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2: 새로 발견된

0: 동식물에는 학명이 붙습니다. 보통은 처음 목격한 사람이 이름 지을 권리를 갖는데요. 이를테면 영국의 생태학자가 자국 여왕을 기리며 빅토리아라는 학명을 붙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미 수천 년간 원주민들이 써온 이름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학자가 이름을 새로 짓는 건 서구 중심적인 행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의 일부 식물원이 과거를 반성하며 학명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이름을 바로잡는 모습,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방수영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김현철, 윤상, 이현우님 공연을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신청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그 김현철 씨, 윤상 씨, 이현우 씨가 세 분이서 계속 같이 공연을 이어가시는 중이죠. 아마 작년부터 쭉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공연도 하시고 같이 그 박보검 씨가 진행하던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도 하시고 불후의 명곡에도 나오시고 하셨던 거 봤는데 직접 또 우리 수영님 공연 보고 오셨군요. 오랜만에 현디 목소리 듣고 오셔서 좋으셨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세 분 다 라디오와도 인연이 깊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5월에도 또 공연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오늘도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6: 환인제약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손태진의 맨 처음 고백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201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신청합니다 하면서 손태진의 맨 처음 고백 적어주셨는데 이 노래가 최근 나온 손태진 씨 리메이크 앨범 수록곡인데요. 원곡은 송창식 씨 곡이죠. 오늘 손태진 씨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2015님 부산 가시는 길인가 보네요. 요즘 제 주변에도 부산 여행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또 연휴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차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들 다녀오실 텐데요. 모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06님은 저녁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까지 상쾌한데 거기에 라디오 친구까지 더 업업 해줄 신나는 노래 신청해봐요 하면서 홍의상의 더즌 매러 꼭꼭 들려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홍의상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번에 아마 새로 나온 노래인가 봐요. 살짝 찾아보니까 이번 앨범의 주제가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오늘을 살아낼 자유가 생긴다 이런 깨달음을 트랙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뭔가 앨범 소개만 봐도 너무 멋질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8406님이 신청해 주신 더즌 메러 홍의삭 씨의 노래 들을 거고요. 그 전에 김대영님의 신청곡 먼저 들을게요. 한로로의 0+0

김대영님이 신청해주신 한로루의 0 플러스 0, 그리고 홍의삭의 더즌메러 8406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이 한로루 씨 노래는 0 플러스 0이라고 쓰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이 돼서 저희끼리도 이렇게 상의를 해봤는데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 포털에 보니까 한로루 0 플러스 0 어떻게 읽음? 한로루 0 플러스 0 어떻게 읽어? 읽는 법 이런 것들이 검색어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영이라고도 읽는데요. 이 가사에도 영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로로 씨의 노래 영영 이렇게도 읽는다고 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건데요. 먼저 1064님. 고등학생 아들 기숙사에 내려주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시험 공부할 프린트를 놓고 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다시 한 시간을 달려서 아들한테 가는 길입니다. 유유. 아, 다시 또 먼 길을 한 번 더 가셔야 된다니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또 그 근 길을 다시 다녀올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중요한 또 시험 공부 프린트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 그걸 다시 인쇄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또 오고 가는 길 힘드시겠지만 안전운전 하시고요. 노래로도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숙님, 젠디,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휴가를 간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프셨대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잘 받고 추적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다시 가게를 오픈하신대요.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 다행이네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하셔서 치료도 잘 마치시고 가게 문도 다시 연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 원장님도 그 시간 동안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이렇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또 완쾌하시길 바라겠고 또 정숙님이 오래오래 미용실에서 예쁘게 머리 하시면서 두 분 우정도 계속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한계를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늦은 밤 시간대인데 고장차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가덕터널 부근에 승용차가 확인되고요. 또 상주 영천고속도로도 군위터널 부근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는데 이 터널 주변은 미리 살피기가 어려워서 추가 추돌 사고로 많이 이어집니다.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진입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충청권은 여전히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 또 양재와 반포 일대까지 총 31km가 답답한데요. 주변 국도나 또 중부고속도로가 훨씬 수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정우터널부터 남풍세까지 어렵습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710님, 버스 기사인데요. 원래 쉬는 날인데 회사 사정이 생겨서 일하고 있어요.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네요. 카더가든의 홈 스윗

근데도 회사 사정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이렇게 묵묵히 하루를 보내고 계신 기사님 덕분에 누군가는 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죠.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3600님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노래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진짜 너무 재미있었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TMI이긴 한데 저도 그 드라마에 아주 잠깐 출연을 하거든요. 뉴스 전하는 장면에 살짝 나오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더가든의 홈스윗홈 그리고 선우정아의 상상.

한 햇살이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이은희님이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예요. 풍성한 추억을 핸드폰 속에 가득 채우고 갑니다. 반짝반짝 아름다웠어요. 하트. 우리 은희님도 부산 다녀오시는 길이네요.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뭔가 여행이 끝났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추억을 가득 채워오셨으니까 앞으로 일상에서 좀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그때의 기억으로 조금이나마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721님은 중장비 실기 교육을 받으셨대요. 근데 강사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윤종신의 좋니 신청이요. 꼭 틀어주세요. 오, 칭찬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중장비 실기 교육 아마 뭔가 이렇게 직접 장비 다루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그런 걸 교육받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작은 뭐 조작 하나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몸으로 아마 익히는 시간이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잘한다 칭찬도 들으신 거 보면 이미 뭐 6721님 감각 이 좋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해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자신 있게 배워나가시고 꼭 이 칭찬을 동기부여 삼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신의 존니 그리고 빅마마의 체념 두 곡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닥터 캡슐 천.
1: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양미향님. 친정엄마 팔순 모임을 준비하느라 많은 신경을 썼더니 이번 주는 맥이 빠진 상태로 지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끝냈습니다. K장녀의 책임감이 절 더 힘들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준비하는 동안 또 신경 쓸 것도 많고 혹시라도 빠진 건 없을까 계속 마음 쓰시고 그러셨을 텐데 잘 마치셔서 다행입니다. 어머님 팔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린 시간이 분명히 오랫동안 어머님에게도 우리 미양님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제 5월 첫날부터 노동절에 또 이틀 뒤면 어린이날까지 내일 하루만 출근하면 또 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양님 비롯해서 모두 모두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전해드릴게요. 김태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6: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 자재, 전원주택, 농촌 재료용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 전람.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51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박광렬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체포된 최 씨는 청담 사장이라고 불리며 지난 2019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내용의 2억 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한 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올린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전격 탈퇴한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펙에 따르면 오펙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에 속한

0: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아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씩 포함해 7개 나라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총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오펙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정보기구는 현지시간 3일 성명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서 전국이 맑아지겠고 모레 어린이날에는 다시 봄 기운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남매 그룹 악뮤엣의 노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수현 씨, 동생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 씨, 두 사람의 여정이 노래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엔 저마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사연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남매는 담담히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 이 회사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LG인데요. 한때 LG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정부 주도의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 이전까지의 행보입니다. 사실 LG는 국가가 짜놓은 성장의 틀 안에서 누구보다 영리하게 몸집을 불려온 기업인데요. 그 중심에는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읽는 탁월한 안목으로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구인회 회장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지 잠시 후 전설의 김 선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 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오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회사 네. LG 네. 그 출발점에 있었던 인물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요.
3: 뭐 출발부터 해서 지금의 LG가 있기까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LG가 계열 분리가 그렇게까지 안 됐 다면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LG 계열사를 다 합쳐놓으면은 어마어마하죠. GS도 있고 뭐 칼텍스 따로 있고 그렇죠. GS 칼텍스 있고 LIG,
2: LF,
3: 뭐. LS 전선
2: 맞네요.
3: 엄청 많아서 이제 그것들을 다 합치면 아마 지금의 삼성에 버금가는
2: 그렇죠.
3: 회사가 됐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깔끔하게 또 계열 분리가 되는 과정들 그리고 뭐 구인의 회장, 선대 회장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도 이제 승계한 과정에서도 이제 큰 불협화음이 없었었던 네.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2: 네.
3: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다들 군대를 가셨다는
2: 거. 예, 맞습니다.
3: 그게 특이하면 안 되는데
2: 그렇네요.
3: 그렇죠?
2: 그게 너무 당연한 거네.
3: 당연한 건데 실제로 50대 그룹 안에서 군대를 간 비율들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군대를 안 갔대요.
2: 네.
3: 그다음에 어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더러운 1등이 될 바엔 깨끗한 2등이 되겠다. 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선행과 관련된 서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굉장히 특이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구인회 회장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조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1907년생이고요. 이분이 또 태어난 마을이
2: 네.
3: 여기 또 어마어마한 마을입니다.
2: 그래요?
3: 여기가 이제 진주 승산마을이라고 여기가 이제 능성구 씨 이제 구인회 회장의 그 집안 그다음에 김혜허 씨 지금은 이제 GS로 갈라진
2: 네.
3: 그 허 씨가 대대로 살고 있었던 집성촌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출신들이 많으세요. 이병철 회장이랑도 아마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있고요.
2: 그래요.
3: 효성그룹 창업주도 이 동네 출신입니다.
2: 여기 부자를 많이 낳는 터가 있군요.
3: 네. 여기 아마 지금은 지수 초등학교인가? 네, 여기 지수 그 보통 학교.
2: 네.
3: 여기 출신들인데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수지리가 기가 막히다. 부자들을 엄청나게 배출한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동네의 그 출신.

0: 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부도 여기 출신이시고 그 구인회장의 조부. 근데 조부가 굉장히 좀 이 마을에서는 유지로서도 유명하시기도 했었고 여기 그 이 구시 자체가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다 한가닥 했었던 집이더라고요. 조선시대 내내 이제 관료를 네. 지내기도 했었고 사관원이라고 네. 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청요직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장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도 가장 좀 청렴결백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맞는 직이 이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곳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원을 지냈었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안이 가풍이라는 게 되게 좀 셌었던 모양이에요.
1: 네.
0: 유교적 가풍이 굉장히 센 곳에서 성장했었고 이 마을의 분위기도 약간 그런 동네에서 자랐었던 분이 이제 구인회 회장이십니다.
1: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있는 집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허씨 집안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동업도 하고 뭐 네. 사돈지간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사돈입니다.
1: 아, 사돈이군요. 네.
0: 이제 처음에 구인회 회장이 사돈을 맺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허만정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하라라고 했었던 분은 직접적인 사돈 관계는 아니었었고 네. 육촌이었습니다.
1: 육촌.
0: 하지만 어쨌든 허씨 집안인 거죠.
1: 네.
0: 허씨 집안이랑과의 그런 연결은 그래서 1920년대에 이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고요.
1: 네.
0: 나중에 해방 이후에 육촌이 오면서부터 본격화되는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재벌 회장님들 일화들을 보면 우리 뭐 전설적인 거 많잖아요. 그 뭐 정주영 회장, 뭐 그다음에 네. 이병철 회장, 뭐 다른 뭐 김우중 회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LG 그룹의 설립자라든가 네. CEO들의 뭐 남다른 일화 이런 거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0: 오,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1: 뭔가요?
0: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1: 네.
0: 하나는 구씨 집안 그리고 하나는 허씨 집안 일화들이 둘 다 있는데
1: 네.
0: 하나가 이제 구인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인회 회장이 이제 사업을 아주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1931년에 구인회 상점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포목점을 열어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장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독립운동가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1: 네.
0: 독립운동가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임시정부에 보낼 독립자금 10,000원을 달라라고 했었고 집안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10,000원을 줬다. 이제 이때 당시 10,000원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 네.
0: 수백 가마니 쌀 수백 가마니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거를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찾아보면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일화로.
0: 네, 요거는 이제 집안에서 내려오는 약간 그런 일화 같은 건데 허만정의 일화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그다음에 뭐 임시정부에도 후원을 했었고 그 당시 임시정부에 후원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졌었던 회사에 또 후원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관련 사료들이 좀 남아 있는 편이어서
1: 네.
0: 요거는 이제 좀 둘이 좀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
1: 네.
0: 이제 구씨 집안의 일화는 네. 약간 요건 또 구씨와 허씨가 이제 함께 좀 하다 보니
1: 네.
0: 구씨도 네. 그에 못지않게 후원을 해줬었어라고 네. 하는 게 집안에서 전해져 오고 있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구전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 예.
0: 이 무렵에 구씨와 허씨가 동네에서
1: 예.
0: 이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쭉 찾아보면
1: 예.
0: 구씨 허씨 두 집안 다 이 승산마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그냥 약간 좀 인품 좋은 부잣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뭐 예를 들어 춘공계 곡식 나눠서
0: 했습니다. 예.
1: 아.
0: 그런 게 좀 있으면 단순히 그냥 뭐 쌀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쓸데없는 일인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뭐 동네에 있는 돌 같은 거를 치워라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내가 그 쌀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의 대가를 그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유를 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이 동네에서 내려져 온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허씨 집안 일화까지 있으니 구씨 집안도 집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구씨와 허씨 모두 독립운동 자금을 댔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리고

0: 이야기들이 좀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은 동네 친구들인데 네. 언제부터 동업을 시작한 겁니까?
0: 동업 자체는 1945년 무렵에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LG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각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지금 계열 분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단 시작을 어디서부터 둘 것이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45년 해방 이후에 46년, 7년 무렵부터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이전서부터 사실 돈은 좀 법니다. 근데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931년에 이제 시작을 해요. 구인의 상점이라 이런 포목적으로 시작을 하고 1933년이 되면은 점포의 운영 자금이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요 무렵에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8,000원을 융자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요게 이제 알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하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식민자본이잖아요.
1: 네.
0: 여기서부터 또 돈을 빌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출발로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구인의 상점부터가 출발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중요한 게 지금 구씨 허씨 모두 지금 이 진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좀 유지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당시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 자본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 30년대 무렵부터 이 농업 자본이 상업 자본으로 전환이 돼요.
1: 네.
0: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이때부터 상업 자본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1930년대가 되면은 구인의 상점이 성장하는 과정들이 또 서사들이 또 있어요.
1: 네.
0: 뭐 그 장마 때 광목을 미리 사들여 가지고 돈이 없었는데 만 원을 빌려서 광목을 사놨다가 8만 원의 이득을 보면서 돈이 또 불고 그다음에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전쟁이 들어가면 물자 통제가 되거든요. 그 물자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 바다에 가 가지고 그 갑자기 그 물질을 하세요.
1: 예.
0: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정어리를 네. 미리 해놨다가 그걸 네. 또 팔기도 하고 하면서 상업자본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1: 예.
0: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해방 이후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은 그 구인회가 다시 이제 그 구인회 상점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1: 예.
0: 조선흥업사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일단 설립을 해요.
1: 네.
0: 이게 미군전청 무역업 허가 1호를 획득한 회사거든요.
1: 어우, 그러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권을 얻은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요 무렵이 되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했었던 지주자본들이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왜냐면 이때 일단 1947년 6년 무렵이 되면은 그 북한에서 먼저 토지 개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다 소문이 돌아요.
1: 네.
0: 당연히 남한도 토지 개혁 비스무리한 걸 할 거다.
1: 네.
0: 그러면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으로 먹고 살았었던 대지주들은 한번 그 자본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이때 빠르게 상업 자본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었던 그 농업 자본들은 망합니다.
1: 네.
0: 네, 이때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상업자본으로 전환을 미리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 무렵에 빠르게 본인 이미 그 조선흥업사를 만들기도 했었고 요 무렵에 빠르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요때 허만정이 본인이 출자 의사도 표현을 하면서
1: 네.
0: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었던 허준구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때 허 씨와 구 씨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는. 근데 같이 운영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구 씨가 운영 경영을 한다면 안에서 이제 재무를 담당하는 게 허 씨 집안에서 맞는 걸로 해서 65대 35 요 비율. 요 비율이 나중에까지도 유지가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이제 구 씨 허 씨가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죠.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야, 우리 격동기에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판단을 해서
0: 그렇죠.
1: 성장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진짜 감각 있는 경영자들이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0: 이건 진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뭐 이 당장에 이제 이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1: 네.
0: 토지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봤을 때
1: 네.
0: 일단 이 허씨 구씨 둘 다 엄청난
1: 만석군들.
0: 네, 만석군 네. 집안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걸로 우리가 계속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근데 30년대 이미 상업자본으로 전환했었던 경험.
1: 네.
0: 그리고 46년에 미군정청으로부터 얻어냈었던 그 사업 허가.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빠르게 산업자본으로 전환을 시켜낼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감각이라고
1: 네.
0: 할 수 있겠죠.
1: 네. 아마

0: 그 당시에 비슷한 시도를 했던 여러 다른 그룹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LG가 남다른 성과를 내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신의 한 수? 뭐 이런 네. 승부수를 띄웠던 시점이 있나요?
1: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엔 이거를 쭉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으면 감각 그리고 운. 우리 저희 저번에 뭐 대우나 아니면 현대나 할 때도 보면은 감각만으로는 절대
0: 그럼요.
1: 되지 않거든요. 네. 운도 필요하고요. 네. 뒷배도 있어야 되고요.
0: 예, 누가 도와도 줘야 되고.
1: 도와도 줘야 네. 되고요. 우연히 또 겹치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게 당연히 LG에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좀 시대를 앞서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화학이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라키 화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키라고 하는 게 그 럭키예요, 럭키.
0: 예.
1: 영어를 음차한 겁니다, 한자로. 그래서 라키 화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인데 동동구리무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요.
0: 아.
1: 이게 지금도 그 동동구리무 하면은 그 라키 거를 딱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라키 크림.
1: 라키 크림.
0: 네.
1: 근데 이거를 만들다가 그 뚜껑이 계속 깨졌다는 거예요.
0: 왜요?
1: 유리로 만들.
0: 아, 그 당시에 플라스틱이 아니었군요.
1: 네. 그러니까 유리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통이 계속 깨지고
0: 예.
1: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0: 예.
1: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을 때쯤에 이거를 그러면 깨지지 않는 통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0: 예.
1: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지지 않는 뚜껑 신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0: 예.
1: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좀 라키 화학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0: 네.
1: 같아요. 이미 미군 PX에서 나오는 그런 크림들
0: 네.
1: 류는 이미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 회사가 플라스틱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던
0: 예.
1: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홍콩이랑 일본으로부터 경유해서 들어오고 있는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그 파악을 해내고 이거를 그 험한정의 삼남이었었던 허준구가 요거를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0: 네.
1: 이미 하고 있었던
0: 네.
1: 게 조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뚜껑과 관련된 일화들과 만나면서
0: 네.
1: 그래 그러면 동동부리고 뚜껑 깨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 직접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1950년대 후반에 라키화학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로 본격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0: 네.
1: 그게 이제 1950년대 중반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변화를 잘 읽고
1: 네.
0: 그걸 기회로 만드는 역량이 선대회장이라고 여긴 부릅니까? 구인회 회장님? 창업주?
1: 그렇죠. 창업주죠.
0: 뭐 남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 라키 화학
1: 네.
0: 여기 초기 히트작들은 그 뒤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들이 참 많았잖아요.
1: 네네네.
0: 뭐 있었습니까?
1: 일단 초기 히트작은요.
0: 네.
1: 그 사실 뚜껑도 아니래요.
0: 네.
1: 그 통이 아니라
0: 네.
1: 빛이랍니다. 빛.
0: 빛. 아.
1: 플라스틱 빛.
0: 아.
1: 예전에는 이제 나무 빛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만들기는 것도 이제 까다롭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무게도 좀 무겁고
0: 네.
1: 이렇게 한데 플라스틱 빛을 먼저 만들고
0: 네.
1: 플라스틱 빛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일단 싸기도 하고
0: 예.
1: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0: 예.
1: 플라스틱 빛이 먼저 히트를 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동동구리무가
0: 네.
1: 히트를 치고요. 그다음에 비누값.
0: 비누값?
1: 네. 그 비누가 담아놓는
0: 예.
1: 비누값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이것도 히트를 치면서 요 무렵에 되면은 자본금 기준으로 국내 10대 기업 중에 4위 정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화학으로
0: 예.
1: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0: 예.
1: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가 이제 최고의 히트작.
0: 뭔가요?
1: 럭키 치약.
0: 제가 이거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히트작은 많이 있었군요.
1: 예, 이거 비슷한 무렵에 다 나오는
0: 네.
1: 겁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원래는 저도 요즘에 다시 이게 유행이거든요.
0: 예.
1: 치약.
0: 어떤 치약이요? 럭키 치약이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가루 치약.
0: 가루치약.
1: 고체형이랑 가루치약이 요즘에 그 MZ들 사이에서
0: 그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1: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0: 이거 원래 옛날에 있었던 건데.
1: 가루치약

0: 불편한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 뭐 요즘에는 그 너튜브나 이런 데서 네. 그 물 묻 치약에 물 묻으면은 그 효과가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루치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게 불편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불편함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 무렵에 그거를 대체해가지고 히트 상품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미국산 콜게이트 치약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워낙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히트를 치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개발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요 콜게이트를 합작을 하려고 처음에는 갔대요. 근데 당연히 문자 봤던 이것도 1955년이거든요.
1: 예.
0: 이제 한국 전쟁 막 끝났었던 나라에 예. 어디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이름이 뭐니 그래 럭키인데요.
1: 락키.
0: 락키요. 누가 이거 합작을 해주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때 가가지고 그냥 문정박 때 당했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드는 연구소나 이런 데들을 계속적으로 방문을 했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그 치약을 만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와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그 치약을 짜는 치약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이게 참 이거 보면은 이게 돈 잘 버시는 분들이 말씀들도 그렇게 좀 잘하세요.
1: 뭐라고 하셨는데요?
0: 버터 먹는 사람과 김치 먹는 사람은 그 치약이 달라야 된다.
1: 아, 멋진 말이네요.
0: 멋진 말인데 이게 실제로 뭐 생명공학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을 하면서 그 국산화라는 거 요거를 좀 강조해보고 싶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이랑 우리 럭키 치약이 다른데 이거는 콜게이트는 버터 먹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고 럭키 치약은 김치 먹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치약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뭐 마케팅이자 브랜딩을 한 거겠죠.
1: 알겠습니다. 네. 마케팅마저도 소질이 있었던 LG 창업주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샘 모시고 구인회 회장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LG 창업주 구인회 네. 회장의 감각적인 경영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LG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메가히트 제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8: 맞습니다.
7: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왜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제품명이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면 아, 그렇죠. 그거 재벌된다.
8: 그럼요.
7: 네. 어머니가 저한테 야 정호야 저 슈퍼 가서 퐁퐁 사와.
8: 아, 그렇죠.
7: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LG 거잖아요.
8: LG 겁니다.
7: 네, 그다음에 세제의 또 대명사인 네. 뭐였죠 그때?
8: 하이타이.
7: 하이타이. 이런 거 다 LG란 말이에요.
8: 네네네.
7: 이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8: 그러니까 이제 히트 상품이 지금 보시면은 다 화학에서부터 출발을 그렇네요. 하는 거잖아요. 빔 만들고 비누감 만들고 그다음에 치약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66년에 하이타이. 하이타이는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해도 사실 이렇게 붙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하이타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LG가 또 개발하는 게 세탁기예요.
7: 예. 그렇네요.
8: 이게 좀 눈이 굉장히 좀 빠르신 거죠.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탁기가 일반화된다. 세탁기가 일반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 그 이전에는 빨래핀으로 했다면
7: 네.
8: 이제는 세제가 필요할 거야.
7: 그렇네요.
8: 세탁 세제가 필요할 거야. 그럼 두 개를 같이 개발해야지. 우리는 화학도 갖고 있으니까.
7: 예.
8: 해서 하이타이를 개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퐁퐁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

0: 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장을 보는 눈도 있지만 네. 이 화학 제품들 네. 같은 경우에 원료가 이게 비싸거든요.
1: 그렇죠. 다 또 외국에 사와야 돼요.
0: 사와야 되는 네. 건데 이거는 기회인 거죠. 이 당시 이제 한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 구조에도 기인한 건데 네. 이때는 원조 경제 시절입니다. 네.

0: 이때 들어오는 원조 자금뿐만 아니라 원조되는 물품을 어느 회사에 이제 배정할 것이냐.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정권과의 어떤
1: 그렇네요.
0: 긴밀한 관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를 LG 이게 라키죠 이때는 라키 화학이 따내올 수 있었던 거 이거 능력이라면 능력이고요. 운이라고 해도 되고요.
1: 네.
0: 하나는 또 그 정계와의 어떤 인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게 맞물리면서 1950년대 원조 경제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쭉 말씀 들어보니까 LG를 대표하는 게 지금은 전자인데
0: 네.
1: 초기에는 전자라는 단어조차도 당연히 언급이 안 됐을 것 같고
0: 네.
1: 그럼 전자로 사업이 방향이 크게 바뀐 건 언제입니까?
0: 1950년대 후반이거든요.
1: 생각보다 빠르네요.
0: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요. 이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1: 그러니까요.
0: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1: 예, 그렇네요.
0: 예, 이 1958년이거든요.
1: 예.
0: 1958년에 금성사라는 거를 이미 설립을 해요.
1: 이야.
0: 이때 아직 원조 경제이거든요. 당연히 내부 반대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럼 뭐 할 건데?
1: 예.
0: 도대체 뭘 만들 건데?
1: 예.
0: 라고 했는데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라디오나 이런 것들 다 PX에서 몰래 빼돌려 가지고 쓰는데 이거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실습 수업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 만들기 이런 거
1: 아, 기억납니다.
0: 했었어요.
1: 그럼요.
0: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기술에 대한 그것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무리될 수 있는 거 아닌데 왜 안 하고 있냐.
1: 네.
0: 한번 해보자.
1: 네.
0: 라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먼저 만들어요.
1: 네.
0: 문제는 누가 쓰냐는 거죠.
1: 그렇죠. 그 당시 소득 수준도 그렇고.
0: 네.
1: 그때 그 LG에서 만든 라디오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0: 이때 만들었었던 게 2만 환 정도였다고 2만 하는데
1: 환. 네.
0: 당시 대졸 신입 초임이 6천 환입니다.
1: 뭐 안 사겠네요. 못 사겠네요.
0: 못 사죠. 비쌉니다.
1: 네.
0: 비싸요. 아무리 기술이 단순하다고 해도 그 지금으로 따지면 1천만 원 정도 수준을 하는 거로 팔았으니
1: 예.
0: 팔리겠습니까?
1: 그럼 다 재고였겠네요.
0: 다 재고입니다.
1: 아.
0: 망할 뻔했답니다.
1: 예.
0: 근데 61년에 이제 5.16 쿠데타가 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보급입니다.
1: 네.
0: 왜냐? 본인들이 본인들 주장으로 혁명이죠. 혁명 공약도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쿠데타 일으킨 겁니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시골이랑 농촌에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기에 가장 좋은 건 라디오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시골에 라디오 보급 운동을 해요.
1: 야.
0: 그러면 국산 라디오야 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이때 라디오의 이름이 원래는 A501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1: 예.
0: 이걸 이름을 바꿔요.
1: 어떻게 해요?
0: 새마을 라디오라고.
1: 새마을 라디오.
0: 새마을 운동 오. 이전입니다.
1: 아.
0: 새마을 운동 이전인데 새마을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에 이제 농촌에 라디오 보내주기 운동이랑 맞물리면서
1: 네.
0: 금성사가 갑자기 망해가던 금성사가
1: 네.
0: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 세대를 공보부에 기증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1: 아.
0: 나도 했어.
1: 내가
0: 먼저 기증을 했다. 친구들아.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1: 아, 그렇네요.
0: 그러면 십시일반 라디오를 사가지고 농촌에 보내주기 운동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1961년에만 134만 대를 팔았답니다.
1: 이야.
0: 그러다 보니 악성 재고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그 히타치랑 이렇게 흑백 TV를 기술 제휴를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제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자 산업을 본격적으로 6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성장시켜 나갔었던 거죠.
1: 네. 그리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우리 요즘처럼 기계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조립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네.
1: 그러면 이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기회였네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성사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1: 예.
0: 아,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수출을 빨리 해요.
1: 아.
0: 싸잖아요.
1: 네.
0: 노동력이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LG 사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0: 일단 미국의 60대를 네. 라디오를 먼저 수출했던 게 첫 번째 수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굳이 그거를 그렇게 강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건 약간 시범적으로 약간 했었던 거니까 60대 수출했던 걸로 뭐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때부터 동남아 수출을 뚫어냅니다. 라디오로 먼저 동남아 수출을 뚫어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금성사에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노동력이 값싸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다른 뭐 일본에 비해서 싼 가격의 제품으로 동남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러면 약간 저도 궁금했던 거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LG가 지금까지 보니까 생활용품,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걸로 성장을 했으니 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각종 플라스틱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정유사업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0: 맞습니다. 네, 정유사업이 필수였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정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유사업은 국가 거였어요.
1: 예.
0: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두 번째 큰 공장 하나를 우리가 좀 그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이걸 민간이랑 그 국영을 합치는 걸로 일단 먼저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그냥 민간으로 넘기자라고 하면서 요거를 그 시장에다가 한번 그 공고를 내요. 우리 이거 이번에 그거 할 테니까 이거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락키죠. 락키와 금성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회사 하나 있으면 너무 알짜인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금 금성사를 비롯해가지고 락키화학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다 그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정유회사만 있으면 알짜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때 삼성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싸움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삼성이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1: 네.
0: 이 싸움에. 왜 그랬냐면 이때 삼성이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좀 여러 개가 겹쳐 있었어요. 이미 이제 그 비료 쪽으로 먼저 좀 그 돈을 너무 많이 썼던 것도 네. 있었고 요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삼성이랑 그 사카린 밀수 사건
1: 아 기억나죠. 예.
0: 터질 때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정유회사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정이 아니었어.
1: 그럼요.거든요. 예.
0: 그 과정에서 이제 LG가 호남정유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고 네. 그다음에 호남정유에서 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요 그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또 LG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그 구설수에 오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호남정유가 같이 하려고 했었던 그 회사가 합자회사로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1: 네.
0: 합자회사가 어디였었냐면 원래는 미쓰이였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삼성이 사고 쳐가지고
1: 예.
0: 일본 그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일본 회사가 한국 회사랑 무엇인가 한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미쓰이와의 합작을 포기하고
1: 네.
0: 어디랑 합작을 하게 되냐면
1: 예.
0: 그게 이제 칼텍스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락키와 칼텍스가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1: 네.
0: 호남정유가 그걸 따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정유 사업이야 어떻게 보면 인허가로 관리하는 사업 부분이었으니까 이거 딱 가져간 다음부터는 날개도 친 듯이 회사가 더 성장했겠는데요.
0: 네. 이때부터는 뭐 계속적으로 쭉쭉 그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1: 예.
0: 일단 정유 회사 갖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금성사에서 만드는 물건들 다 잘 됩니다.
1: 예.
0: 뭐 그 세탁기도 있었죠. 그다음 냉장고 들어가죠. 셋 그다음에 TV 만드는데 그 흑백 TV로 원래 만들다가 컬러 TV로 넘어가는 것도 좀 빨라요. 근데 이거는 좀 왜 이런 판단을 했었는지는 이제 저도 조금 더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78년에 컬러 TV를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컬러 TV를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실 78년에 만들어봐야.
1: 네.
0: 왜냐하면 송출하는 게 흑백이에요.
1: 네.
0: 근데 미리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1: 그렇네요.
0: 80년도가 넘어가야지 컬러 TV가 되는데 미리 컬러 TV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80년에 컬러 TV로 이제 컬러로 그 이제 그 방영이 될 때 그 컬러 TV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금성사에서 만든 컬러 TV였기 때문에 요것도 물려가지고 또 장사도 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도 맞물리면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0: 1980년대에 LG는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게 됐었던 거죠.
1: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있었던 90년대 LG는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진짜 LG가 안 한 분야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라진 LG증권, LG카드, 네.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LG도 건설도 했었죠. 그다음에 패션 부분도 다 진출했었죠. 네. 진짜 안 하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 그 안 하는 게 없었던 LG가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 계기는 언제인 거예요, 그럼?
0: 1990년대.
1: 90년대 언제쯤일 거예요?
0: 아, 이걸 뭐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IMF가 제일 당연히 컸겠죠. 요 무렵이 구본무 회장이 취임했을 네. 때거든요. 구본무 회장이 취임을 하는 과정이 LG가 가장 성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에서부터 그 다음 회장으로 넘어갈 때 1000배 이상 성장했대요, 자본금이. 근데 그때 딱 물려받은 사람이 구본무 회장이거든요. 근데 구본무 회장이 물려받고 난 다음부터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계속.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IMF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IMF 때 다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 사이에 빅딜을 시켜요, 계속.
1: 네.
0: 회사들을 이제 경쟁 업체인 회사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라 지금 위기인데
1: 네.
0: 지금 뭐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동차 이런 거 지금 여러 회사에서 나눠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한 회사가 몰아서 해라라고 해가지고 몰아주기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 LG가 갖고 있었던 LG 반도체가 요 빅딜 해야 되는 그 하나의 회사로 선정이 되고요. 누구랑 이제 빅딜을 하게 되냐면 현대랑.
1: 네.
0: 빅딜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에 현대가 잘 나가는 것도 있었고
1: 예.
0: 정권이랑 또 친연성도 진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 이제 대북 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워낙 현대에서 좀 쥐고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는 현대가 이뻐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빅딜을 하는 과정에서 LG 반도체를 현대에 넘기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LG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장면?
1: 그렇겠네요.
0: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래 LG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예. 지금 SK 하이닉스 하나로 지금 SK가
1: 그렇죠.
0: 제게 2위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LG가 만약에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으면
1: 예.
0: LG 반도체로 LG 전자가 또 이끌어져 갔겠죠.
1: 그럴 수 있죠.
0: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네. 없다 보니까
1: 예.
0: 아무튼 이렇게 해서 LG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 갔다가
1: 예.
0: 현대도 나중에 계열분리를 막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시장에 나왔었었는데
1: 네.
0: 이때 하이닉스 주가가
1: 네.
0: 200원인가?
1: 기억납니다.
0: 하더라고요.
1: 네.
0: 이때 살았어요.
1: 그때 왜 안 사셨어요?
0: 이때 거의 하이닉스 그 상장 폐지 앞두고 있었거든요.
1: 맞아요. 오히려 신문에서는 네. 공적 자금 투여해서 네. 이런 회사들 왜 살려놓는 네.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0: 이때 언론이 그냥 차라리 그냥 상장 폐지시키고 죽이라 그랬었는데
1: 네.
0: 요거를 가져간 게 SK였고 지금 SK를 먹여 살리는
1: 그렇죠.
0: 회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LG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1: 혹시 구 씨 집안에서 이런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뒤에 어록 같은 거 남겨놓은 거 없나요?
0: 한마디도 없답니다.
1: 아, 오히려.
0: 이건 약간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간 LG의 약간 인품 같은 건데 이 뒷말을 하자 않았대요.
1: 아, 멋집니다.
0: 대신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원래 이때 이제 정경련 회장이었는데
1: 예.
0: 정경련에는 나가지 않았답니다. 정경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음이
1: 그렇죠.
0: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1: 아, 회사 하나 키우는 건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들 하거든요.
0: 네.
1: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0: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 네.
0: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픈 손가락인
1: 네.
0: 건데 그러면 이제 돈 나올 수 있는 기업에서 돈을 네. 끌어올 수 있는 그 회사들이
1: 네,
0: 대기업
1: 돈 버는
0: 같은
1: 것,
0: 경우
1: 네.
0: 돈 버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반도체 지금 뺏겼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LG에서는 돈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로 그 다음으로 생각했었던 게 어디냐면
1: 네.
0: 카드사였어요.
1: 아, LG카드 기억납니다.
0: LG카드였습니다. 여기 돈 진짜 카드 그 회사에서 LG카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게 엄청났거든요.
1: 업계 1등이었어요.
0: 업계 1 압도적 1등. 예.

0: 압도적 1등. 네. 근데 요때가 그 카드 대란이 이제 터져요. 네.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그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카드사들 이러든 이런 것들 자 하나씩 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금융회사에다 넘겨야 네.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아마 요 카드 회사들 대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카드사들 다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게 요때였는데 네. LG 카드도 뭐 LG 입장에서는 네. 뺏기는 거죠.
1: 뺏긴 거죠.
0: 네, 뺏겨버려서 요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그 LG라고 하는 회사를 네. 그 운영하게 만드는 가장 큰 두 축을 네.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선 속에서 본인들 입장에서 뺏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좀 위기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는 걸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1: 어떻게 보면 80년대까지는 국가가 LG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지만 그쵸. 90년대 이후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남긴 게 사실이군요. 네. 자 그러면 이 구 씨 가문과 허 씨 가문이 지금은 분리돼서 네. 각각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쯤 분리된 겁니까?
0: 이제 95년에 럭키 금성에서 LG로 바꾸면서 예. 그 이제 확 그 모이게 됐었다가 예. 모이면서부터 이것도 이제 구본부회장의 몫이 됐는데 성장할 때는 예. 허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 씨 안에서 형제들 예. 지금 3대째니까 네. 그 반개 회사들부터 해갖고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회사들이 일단 다 모였었던 거죠. 네. 근데 구본부회장 취임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못 나갑니다. 각각의 회사들이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고 각각의 회사들의 경영 철학들도 서로 조금 충돌을 하게 되고 구 씨와 또 허 씨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어쨌든 가문의 회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는 본질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회사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계열 분리들을 해나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LG가 좀 빨라요. 그게 네. 뭐냐면 지주회사 구조를 예. 원래 한국은 지주회사 구조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합법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주회사로서 전환하는 걸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아직도 못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지금 삼성물산이랑 이렇게가 사실상의 지주회사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LG는 지주회사가 불법이었을 적부터 지주회사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를 이미 예견을 하고 네. 지주회사 체제로 조금씩 전환을 시켜놨었습니다. 그 지주회사로 시켜놓는 과정에서 구 씨와 허 씨가 이미 각각의 지주회사들로 만들어내 나가고 그다음에 그 구 씨 안에서도 사촌들 네. 것들 또 다 지주회사로 분리해 시켜나가면서 지주회사가 이제 합법화되고 난 이후로는 그거를 좀 빠르게 치고 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계열 분리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깔끔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것도 놀라워요. 사실 피를 나눈 친형제들 간의 계열사 분쟁도 결국 소송 가고 몇십 년 동안 싸우다가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그럼요. 게 다른 그룹사들의 일화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냅니까?
0: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인품이라고 얘기하죠. 역사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걸 인품과 가풍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예. 사실 그거 말고는
1: 설명이 안 되는
0: 설명이 잘 안 돼요.
1: 예.
0: 네, 왜냐하면 이건 쭉 그 구 씨와 허 씨의 그 어떤 처음에 동업을 할 때부터 맺었었던 그런 약속들 네. 이런 것들을 지주회사제로 만들어내 나가고 각각에서 분리해 나갈 때 사실 이때 구 씨가 그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었어요. 예.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구 씨이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 욕심내려고 했으면 욕심낼 수도
1: 있죠.
0: 있었습니다.
1: 그럼요.
0: 네. 그런데 이제 계열을 분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GS라는 이름으로 허 씨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지주사를 양보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계열 분리가 깔끔하게 진행됐었던 네. 거죠.
1: 그리고 또 요즘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고 네. 조카를 양자로 네. 들여서 회장을 줬어요.
0: 구강모 지금 회장이죠.
1: 네. 네. 이건 또 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일단 아들 그 구본무 회장의 이제 첫째 아들이 그
1: 사망했죠. 예, 네.
0: 그 교통사고로 네. 이른 나이에 네. 아마 20살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딸들만 계속적으로 있었고 이거는 그 논문들이 이런 걸 찾아보니까 약간 여기 유교적 가풍에 의한 어떤 경영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뭐 일면 그런 측면.

0: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의 집안의 어떤 가풍을 유교적 가풍에서부터 찾다 보니까 네. 그러면 굿이 지금 첫째 장남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이거를 깨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 조선시대 때부터 원래 있었던 그 형제들의 장남을
1: 데려와서
0: 우리 집 쪽 장남으로 데려와 가지고 하는 그 어떤 경영 체제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강무 회장 때부터는 조금씩 말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예. 네. 요즘 드디어 소송도 있고 했더라고요. 네네네네. 하여튼 정말 남다른 형태의 경영관, 네. 삶의 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LG 하면 가장 지금도 아쉬운 게 뭐 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 휴대폰을 네. 만들지도 모른다, 오픈 AI에서 휴대폰을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마당에 아, 휴대폰, LG 휴대폰 이거 또 내려놓은 거. 네. 이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0: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LG 실패라면 실패죠.
1: 예.
0: 근데 그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본인들도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과의 경쟁에서는 당연히 좀 밀릴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혁신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1: 네.
0: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선도해 나가는 데는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 거 말고는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들 보면서 우리 비슷하게 조금 싼 가격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LG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든 걸로 됐고 삼성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 그 핸드폰 쪽은 뭐 스마트폰 쪽은 이제 사업을 접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러면 이제 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찍부터 했었던 것 같고 대신에
1: 네.
0: 그게 2차 전지였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구강무 회장 때부터 했었던 게 아니라 구본무 회장 때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1: 네.
0: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시작했었던 게 2010년대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뭐 전기자동차가 이렇게까지 히트할 거다라는 걸 알 수도 없었고
1: 그렇네요.
0: 지금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까지 좀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걸 알지 못했었던 시절에 투자를 했었던 거라 핸드폰에서는 뭐 스마트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1: 예.
0: 그 시절 동안 투자해놨었던 게
1: 예.
0: 지금의 또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또 빛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네. 어두운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1: 네. 하여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도 튼실한 성장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0: 네.
1: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 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스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0: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라디오.
8: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MBC 11시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을 전격 탈퇴한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OPEC에 따르면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와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씩을 포함해 7개 나라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총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OPEC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 정보기구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9개 항의 종전 조건에 대한 역제안으로 14개 항의 수정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전쟁 피해 배상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 철군,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51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박광렬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체포된 최 씨는 청담 사장이라고 불리며 지난 2019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저소득

0: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2만 5천 명을 모집합니다. 가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서 전국이 맑아지겠고 모레 어린이날에는 다시 봄 기운을 회복하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막에 생기는 염증을 이르는 말,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결막염이 아니라 결막염입니다. 수막의 염증도 수막염이 아니라 수막염으로 발음해야 맞죠. 수막염과 같은 말인 뇌막염도 발음을 유의해야겠는데요. 뇌막염이 아니라 뇌막염으로 읽어야 바른 우리말 발음입니다. 수막염, 뇌막염과 같은 말로 뇌척수막염도 있는데요. 올바른 발음 뇌척수막염입니다.
2: 시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그룹 더 뱅글스가 2집의 첫 싱글로 발표한 이 노래의 작곡가로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는 나중에야 가수 프린스의 가명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프린스는 더 뱅글스의 1집을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직접 노래를 주겠다고 하고 데모곡 몇 곡을 들려주었다는데요. 더 뱅글스는 그 중에서도 이 노래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노래는 발표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2위에서 그 기록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건 당시 1위가 이 노래의 작곡가 프린스의 키스였다는 웃지 못할 운명 때문이었죠.

5월 3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더 뱅글스 매닉 먼데이였어요. 일요일에 듣는 매닉 먼데이지만 사실상 매닉 먼데이가 조금 더 가깝죠. 네, 내일이면 사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으면 네, 이 먼데이, 월요일이 다가오는데 항상 월요일마다 좀 자주 듣는 월요일의 송가 같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매닉 먼데이. 작곡은 프린스가 했었고 더 뱅글스가 프린스의 권유로 이 노래를 불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2위를 할 때 당시 1위 프린스의 키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프린스가 프린스를 막은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뭐 프린스도 그렇고 더 뱅글스도 그렇고 서로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둘 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돼서 골드레코드다라는 인증을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3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뱅글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많은 판매곡,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앨범입니다. 더 뱅글스의 1986년 2집 Different Light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 시절 프린스를 반하게 했었던 그 목소리, 그 분위기, 그 사운드는 어땠는지 오늘 한 시간 동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디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

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타짜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더 뱅글스의 1986년 작품 2집 Different Light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이 앨범의 2번과 3번 트랙에 있는 In a Different Light 그리고 Walking Down Your Street이었어요. 상큼하죠? 그리고 경쾌하고요. 이 더 뱅글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여성으로 결성되어 있는 여성 락그룹이었는데요. 1981년에 미국 LA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보컬과 기타를 담당했던 수잔나 홉스, 그리고 리드 기타를 담당했었던 비키 피터슨, 그리고 드럼을 담당했었던 데비 피터슨, 이 두 사람은 자매였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멤버가 달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룹 러너웨이스 출신의 베이시스트 마이클 스테일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4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그룹 이름이 슈퍼소닉 뱅스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길어가지고 뱅스로 밴드명을 줄였는데 뉴저지 쪽에 뱅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가 있어서 뱅글스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982년에 The Bangles라는 미니 앨범으로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1984년에 정식 데뷔 앨범 All Over The Place를 발표를 합니다. 이 앨범은 사실 그렇게 상업적으로는 크게 히트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첫 곡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앨범에 반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프린스였죠. 프린스가 이 더 뱅글스의 1집을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진짜 당신들 음악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이 더 뱅글스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몇 곡 좀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본인이 더 먼저 더 뱅글스를 찾아와서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본인이 직접 쓴 노래 몇 곡을 들려줬고 거기에서 이제 매닝 먼데이를 더 뱅글스가 부르게 된 거였는데요. 여러 가지로 서로 윈윈이 된 거기도 하죠. 프린스도 다른 가수가 부른 본인의 히트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더 뱅글스도 그런 프린스 덕분에 약간의 인지도가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매닝 먼데이라는 좋은 음악을 받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만큼 뮤지션이 봤을 때 뭔가 좀 흡입력 있는 그런 밴드 가능성 있는 그런 밴드 그런 이미지를 이 더 뱅글스의 첫 앨범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덕에 이제 2집 앨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앨범이죠. Different Light에서 Manic Monday가 차트 2위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들을 노래예요.

앨범의 4번 트랙 Walk Like an Egyptian이죠. 이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더 뱅글스에게 전성기를 완전히 열어줬고요. 그리고 이 앨범의 판매량을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노래 위트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줬었던 Walk Like an Egyptian. 빌보드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5번 트랙에 있는 Standing in the Hallway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The Bangles의 2집입니다. Walk Like an Egyptian 그리고 Standing in the Hallway.

0: 선을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더 뱅글스의 1986년 2집 앨범 Different Light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6번 트랙 Return Post였어요. 더 뱅글스는 이 앨범으로 완벽한 전성기를 구가를 하면서 네, 아까 들었던 Walk Like an Egyptian 그리고 Manic Monday 같은 그런 히트곡들을 냈었는데요. 이 인기는 3집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988년에 이제 세 번째 앨범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불멸의 발라드죠.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Eternal Flame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더 뱅글스가 이제 락부터 팝, 발라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폭을 아우르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었는데요. 그랬는데 뱅글스가 그 3집 앨범을 내고 사실상 진짜 인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 밴드를 해체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정말 많은 그 더 뱅글스의 팬들이 조금 놀랐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밴드가 잘 안 될 때도 뭐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이 최절정의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멤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약간 봉합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시 뱅글스도 멤버들 사이에 어떤 의견 충돌이 좀 많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컬인 수잔나 홉스에게 조금 여러 가지로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밴드를 해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수잔나 홉스는 솔로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그렇게 더 뱅글스의 이름으로는 단 세 장의 앨범만 남아있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노래를 더 듣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뱅글스의 2집 앨범에서 If She Knew What She Wants 그리고 Let It Go 이렇게 7번, 8번 트랙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 The Bangles의 2집 앨범에서 If She Knew What She Wants 그리고 Let It Go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뱅글스가 1988년 3집 앨범을 내고 이터널 플레임으로 정말 크게 히트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해체를 선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밴드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었죠. 더 뱅글스는요, 1998년에 재결합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 이제 보컬이었던 수잔나 홉스가 영화 오스틴 파워 OST에 참여를 하는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더 뱅글스 멤버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서 아, 내가 이 OST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작업을 좀 하자. 그래서 사실상 거의 10년 만이죠. 네, 해체한 지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음악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재결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뱅글스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갔죠. 2003년에 네 번째 앨범.

앨범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1년에 다섯 번째 앨범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는 다섯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한 그런 밴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 더 뱅글스가 한창 활동을 했었던 80년대에 비해서는 음악의 유행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 더 뱅글스가 하는 그런 음악을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팬들도 좀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활동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2011년 5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새 앨범 이야기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네 현재까지 해체를 하지 않고 이 더 뱅글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뱅글스의 그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들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이번에는 뱅글스의 2집에서 9번, 10번, 11번 트랙 세 곡의 노래 이어서 들어볼게요. September Girls, Angels Don't Fall in Love, 그리고 Following까지 세 곡입니다.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 디스크 골드 레코드로 더 뱅글스의 2집 Different Light를 들어봤습니다. 이 앨범에는 총 12곡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만 들으면 우리 오늘 12곡 다 듣는 거예요. 이 앨범의 끝곡이자 골든디스크의 마지막 곡 The Bangles Not Like You.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0: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

0: the truth?
1: Yes, maybe you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소확행되고 낙도당한 호가 소확행은 필수.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FM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

가요 1999.

힘들면 쉬어가도 오케이요 잠깐 take a second 그 오랜 꿈수만 is that I know that you can take it 함께라면 좀 더 날 거야 이 꿈들은 passion It's all yours there's no question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시 중원대로 3250 HLAO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초단파 96.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충북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 책임자는 제작의 오규익, 광고의 이영락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 라디오와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HLAO SFM MBC 충북 라디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여기는 가요 1999.

하나금융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필에 끼워 쓰는 도구를 이르는 말, 연필 보호캡, 연필 커버, 연필 홀더, 연필 익스텐더 등 다양한데요. 연필 깍지라는 우리말이 사전에 있습니다. 뾰족하게 깎은 연필심을 보호하거나 짧은 연필을 쓰기 쉽게 하기 위해 끼워 쓰는 두겁인데요. 여기서 두겁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연필 깍지, 발음은 깍지. 쓸 땐 깍지로 표기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시간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개 항의 이란 측 새 협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6: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승부처인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 경북부터 부산 경남을 돌며 민심을 다졌고,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도 부산 대구를 차례로 방문해 보수결집을 호소했습니다.
5: 오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요구만 챙기고 있다며 가전과 모바일 등 비반도체 부분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광렬에게 100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0: 최 씨는 마약 범죄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광렬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5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일단 전쟁을 끝내고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이란의 종전 제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0: 오히려 이번 전쟁을 함께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 제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 인정 등 14개 항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며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춘 이란의 제안에 핵사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사면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시 총리로 오직 전쟁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 의견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4일 방중 계획을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에너지 구매를 통한 중국의 이란 지원 중단을 촉구해왔다며 관련 내용이 미중 회담 의제가 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1: 이처럼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원유 가격을 이번 조치로 크게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3: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에 속한 7개 나라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립니다. 하루 총 18만 8천 배럴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 이라크 2만 6천, 쿠웨이트 1만 6천, 카자흐스탄 1만, 알제리와 오만은 6천, 5천 배럴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탈퇴 선언 이후 카르텔 내 균열이 감지되자 내놓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과 OPEC 플러스가 그간 회원국의 할당량을 정해 원유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온 만큼 실질적으로 증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7개 나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 7일을 시작으로 매달 시장 상황과 감산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유가를 크게 끌어내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만 8천 배럴이라는 증산 규모도 하루 수백만 배럴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피해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유가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4: 선물 시장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유가가 이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3: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고 다음 주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종전 압박에도 가세했습니다. 한편 전쟁 여파로 역설적으로 미국의 원유 수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도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업계에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월별 수출량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돼 있는 상태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나라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0: 가득 실은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수송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통과한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이용했습니다. 사우디를 동서로 관통하는 1200km 송유관을 통해 기름을 옮겨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유조선이 빠져나오기까지 해양수산부 청사 11층 상황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 부대와 외교부 그리고 선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마지막까지 통과 여부를 검토했고 선박이 안전한 해역으로 빠져나온 뒤에야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협 상황이 포착되면 곧장 멈춰 세우거나 회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행히 실질적 위협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원유는 200만 배럴 규모로 한국 도착까지는 3주가량이 소요됩니다. 앞서 출발한 첫 번째 유조선도 200만 배럴을 가지고 며칠 내로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홍해를 통한 추가 수송이 확인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원유 공급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제는 확실하게 수급선 다양화를.
0: 다만 예멘의 후티 반군 또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후티 반군이 언제 돌발적으로 공격에 나설지 알 수가 없다며 변수가 많고 상황이 불확실해 빈틈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2: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영남권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 경북부터 부산 경남을 돌며 민심을 다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산과 대구를 차례로 찾아 보수 세력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3: 부산 구포시장 곳곳을 돌며 하정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상인들과 쉴새 없이 악수를 나누며 하 후보를 금이 환영한 북구의 아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4: 하정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3: 부산을 떠난 정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이 경남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다해드림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갈증설을 의식한 듯 주말 동안 함께 현장 행보를 이어갔는데 장 대표는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5: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고 체제의 위협받고 있는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3: 장 대표는 대구 경제를 책임질 사람은 추 후보라고 언급했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 내용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오늘 낮에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6: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51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저녁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박광렬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체포된 최 씨는 청담 사장이라고 불리며 지난 2019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체 주관으로 독자 개발한 첫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우주로 발사돼 지상국과의 교신까지 최종 성공했습니다. 차중 2호는 한국시각 어제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패건9에 실려 발사됐으며 발사 1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또 분리된 지 약 15분 후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해 본체 시스템 등의 상태가 양호함이 확인됐습니다. 국토자원관리,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상관측 영상입니다.

상을 제공하는 차중 2호는 고도 약 498km의 궤도에서 약 4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차중 1호와 함께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 개혁 활동으로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며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잡한 잔치와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맑고 미세먼지는 좋음순을 나타내겠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요. 야외 활동이 많은 5월과 방학, 휴가철인 8월에 사고가 잦았는데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가 457명으로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말과 비교해도 40% 높은 수치라고요. 징검다리 휴일 기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량 휴교도 이루어지는 만큼 부모님들, 어린이 교통안전에 신경

신경 쓰셔야겠고요. 어린이들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도, 부산 12도, 대구 12도, 대전 9도, 광주 10도, 강릉 9도, 제주 12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까지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쾌청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 2018년 뉴욕 경매에서 국내 자산가가 구입해 환수됐던 분청 사기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0일 분청 사기 음각 선언문 편병을 비롯해 모두 17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는데요. 물고기와 기하학문으로 유명한 분청사기 음각선언문 편병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반출됐으나 2018년 뉴욕의 경매에서 국내 자산가가 당시 기준 약 33억 원에 구입해 환수된 작품입니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 벽화와 임실 진구사지 철조 열애좌상,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불교유산들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는데요.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확정됩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9,389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넷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현행법상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는데요. 이에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로 이름용 한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그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면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소원을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미국이 새로운 수정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1: 네, 이란 정부가 9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제안서를 전달했는데요. 이번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또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또 해외 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0: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전에 이란한테 2개월 동안 휴전을 제안을 했었는데 네. 이란은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이란이 전달한 수정 협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이란이 통행료 징수 같은 이 통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인정해달라라는 요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이란의 이번 수정안은 이란이 단순히 휴전 연장이 아니라 레바논을 포함해서 전선의 완전한 종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정된 합의안을 받아들고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하네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란이 보낸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47년 동안 이란이 인류와 세계에 대해 저지른 일에 비해서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란이 보낸 수정 제안서를 보면 뭐 배상금 지급이라든지 주변 지역 호르무즈에서 철수한다든지 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득 차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0: 특히 미국은 이란이 지시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선 개방 후에 핵 합의를 하자라는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란의 수정안을 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1: 네.
0: 현지 시간 후 2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공습 재개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 미국 내는 물론이고 동맹국 에서도 전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란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미국의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법에 따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60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5월 1일에 전쟁을 끝냈어야 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까요?
0: 네, 1일에 일단 언급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지난달 휴전 이후에 이란과의 적대 행위는 중단됐다라는 서한을 보냈거든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권한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없이 군사작전을 할 수는 있는데 최대 60일로 제한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이란 작전이 휴전 상태이고 전쟁 권한법의 60일 기한에 이 휴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한 자체가 5월 1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1: 네.
0: 게다가 현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회 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1: 네.
0: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났다라면서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면서도 이란 연안에 보낸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굉장히 좀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전쟁 권한법을 우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딱히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의회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의회는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계속 표결에 붙이고 있는데 번번이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상원에 상정됐던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개전 이후 여섯 번째 부결이고요.
1: 네.
0: 상원과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쟁 제한 결의안이 이 통과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계속 가겠다는 건데요.
0: 네.
1: 그러면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이란은 이제 이란 권력 자체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파벌들로 쪼개져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1: 네.
0: 반 이란 성격의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 전술을 둘러싸고 분열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바이디 신임 총사령관이 이끌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재 사실상 국가의 핵심 기능을 장악하고 있고요.
1: 네.
0: 지난달 초였죠.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의 정보장관 임명까지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저지하면서 정부하고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모스타바 새 최고 지도자에게 어떤 긴급 회동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혁명 수비대가 양측의 고위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걸 가운데서 가로막는 바람에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이란의 권력 구도는 총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모스타바와 오랜 인연을 관계를 맺어온 정보 보안 네트워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라그치 외교 장관 이렇게 이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협상파가 있습니다. 이 협상파가 외교적

0: 소통에는 좀 유연한 입장인 건 맞는데 이슬람 공화국의 안보 논리 안에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온건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1: 그러면 뭐 국가의 안보 결정권을 가진 집단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디의 신임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이나 사법부 수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강경파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배신 으로 규정하고 협상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1: 네.
0: 각 파벌은 이 체제 유지라는 대원칙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 공통된 의견이지만
1: 네.
0: 협상 여부나 확전 대응 그리고 이념 통제 방식 같은 방법론에서 뚜렷하게 갈리는 분위기고요.
1: 네.
0: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런 내부 균열을 오히려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분열을 부인하면서 실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군지 모호하게 유지를 해서
1: 네.
0: 미국에게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거죠.
1: 누가 제 최고 결정자인지
0: 그렇죠.
1: 모르게 만든다.
0: 내가 지금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1: 네.
0: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러한 이란의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이고 이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중요한 건 이 아까 내 4개 축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갈등을 벌이는 건 맞지만 어차피 신정체제 내부에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거 자체를 이란 내분이 체제 변화를 하려고 한다. 그 직전에 있다. 이런 시도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독일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언급이 나왔다고요?
0: 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에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날에 미 국방부가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고요.
1: 네.
0: 사실상 5천 명 안팎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계산이 나온 건데 5천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독일 주둔 미군이 3만 6천 명이니까 이 중에 7분의 1 정도 14% 정도를 줄이는
1: 네.
0: 셈입니다.
1: 예.
0: 미 국방부는 주둑 미군의 철수가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어떤 부대가 철수 대상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1: 예.
0: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에도 9,500명의 철수를 이제 독일에서 미군 철수를 하겠다라고 추진을 한 적은 있는데 실행은 안 됐거든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제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독일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사실 독일은 예상을 했다라는 반응이 주축입니다.
1: 네.
0: 독일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일에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독일은 여러 미군 기지에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인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가 줄어도 이 독일 내 미군 기지들의 기능은 유지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1: 예.
0: 또 더불어서 미군이 줄어들어도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게 유럽의 군사 강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과 군사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규모로 봤을 때 5천 명 정도가 빠지는 건 뭐 통상적인 병력 재배치 규모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감축을 시도했던 규모보다는 또 작기 때문에 독일 안보에 당장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보면 유럽하고 굉장히 조금 선을 그으려고 하는 제스처들이 많았잖아요.
1: 네.
0: 미국과 유럽의 유대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자주방위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유럽이 주둔 미군 감축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요.
0: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서 현재 유럽은 미군 감축보다 미국이 독일 내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 철회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내용의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1: 네.
0: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에 따라서 2024년에 조 바이든 당시 행정부 시절에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1: 예.
0: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예상보다 이란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됐고요.
1: 예.
0: 재무장 속도도 어쩔 수 없이 더디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미사일 배치 철회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신호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가 러시아가 이제 언제 유럽을 공격할지 모르는 굉장히 좀

0: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오히려 미국은 그럼 러시아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란 말이죠.
1: 예.
0: 그리고 러시아가 봤을 땐 미국이 유럽에서 미사일 기지도 빼고 미군 수도 줄이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점점 멀어지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공격을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 수도 있겠죠.
0: 유럽 내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다는 거죠.
1: 뭐 진짜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0: 맞습니다.
1: 동맹이랑 전쟁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란 말이죠.
0: 네.
1: 그 주말에 또 관세 카드를 휘둘렀단 말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에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일단 자동차부터 시작했네요.
0: 맞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데
1: 예.
0: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해 7월이었죠. 무역 합의를 통해서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1: 예.
0: 대신에 유럽연합은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렸죠.
1: 맞아요.
0: 그러면서 유럽연합들이 그럼 나토끼리 싸우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하는 걸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세로 압박하겠다라는 카드를 계속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1: 예.
0: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 또 관세 관련된 판결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제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불안정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합의 이행 속도도 조금 늦어졌던 겁니다.
1: 네.
0: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겪었던 그 비슷한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1: 네네.
0: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인상을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이란 전쟁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외교 갈등이 결국 관세로 번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전쟁을 유럽이 돕지 않았다라고 계속 서운해하면서 나토 탈퇴까지 거론을 했잖아요.
1: 네.
0: 아마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한국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로 이어질 수 있고요. 현재 유럽연합 측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서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 네.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0: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11: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0: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늘은 곽우신 기자 대신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MBC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 네, 좋은 아침입니다.
10: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2: 네.
10: 네. 이렇게 연휴에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2: 어차피 일하는 김에. 네.
10: 저도 그래요. 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연휴 내내 여야 지도부가 영남권을 집중 공략.

0: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은 TK와 PK 모두를 돌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사실상 정치권의 중심은 영남에 있었습니다.
0: 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월 2일부터 경북 포항, 부산, 경남, 창원을 잇따라 돌면서 유세를 이어갔고 또 오늘은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와 함께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합니다.
0: 네.
1: 우선 2일에는 경북 포항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최근에는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했는데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정 대표는 부산에서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고 부산 시민들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는 하정우 후보에 대한 부산의 관심이 뜨겁고

0: 다시 찾은 걸로 풀이되는데 예. 하 전 수석은 그제 페이스북에 더 많은 고향, 북구 지역 이웃 행님 누님들을 더욱 열심히 찾아뵙고 겸손하게 말씀 듣겠다 이런 글과 함께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시민들의 두 손을 맞잡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북과 후보 간의 배꼽 인사 대결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도 하 전 수석이 이런 사진을 공개하자 이번에는 경쟁자인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슷한 사진과 영상을 올린 건데요. 네. 한 대표도 그제 페이스북에 꼬마 아이와 서로 배꼽 인사하는 동영상을 포함해서 경로당에서 큰절하는 사진, 이런 유세 중에 인사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도 동네 주민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고 두 팔 벌려서 달려가는 모습, 또 노인에게 허리와 무릎까지 굽혀서 악수하는 장면 등을 연달아서 올렸습니다.
1: 네, 이 허리를 숙이는 각도가 뭐 거의 90도.
0: 네, 그렇죠. 예, 90도 이상인 것 같아요.
1: 서로 더 공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쪽 유세 상황은 어땠습니까?
0: 네, 장동열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와 그제 이틀간 부산과 대구를 잇따라서 방문했습니다. 우선 그제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들러서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네. 박 후보 개소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출정식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대구 수성 구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다시 나라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고 체제 위협을 받는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데 대해서도 사과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특히 주호영 국회의장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드렸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네. 어제 개소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추경호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1: 네. 그런데 박형준 부산 후보 개소식에서 소란도 있었다는데 조경태 의원이 축사에 나섰는데 고성이 오갔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와 조경태 의원 간의 소란은 아니고 네. 조경태 의원과 청중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소란이 빚어진 건데요. 네. 부산의 최다선 의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진 건데 조 의원은 이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응수했습니다. 예. 그러자 현장에 모였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면서 축사를 아예 가로막은 건데요. 네. 이후에는 이번에 청중들끼리도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박형준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우리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저 국민의힘의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0: 어수선하죠.
1: 네, 지금 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또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윤계 핵심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정 전 실장은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당 윤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 전 실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예. 이렇게 공천 경선처럼 촉박한 일정을 앞두고 윤리위 회의가 연기된 건 이례적인데요. 아무래도 공천을 둘러싼 당내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정 전 실장과 사돈 관계이기도 한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지 누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둘 건지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해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윤리위도 취소됐고 박덕흠 위원장이 이런 발언도 내놓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 지도부가 정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내놨는데요. 네. 공관위는 오늘 오후에 관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을

0: 반대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천을 하게 되면 나는 탈당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반발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는 정 전 실장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적었습니다.
0: 네.
1: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이냐라면서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충남지사 후보 그리고 현직 지사가 충남권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셈입니다.
0: 네.
1: 또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도 성명을 내고 상식과 책임 위에서 공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재선인 조은희 의원도 우리는 절윤을 선언했다.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공천 결과는 무엇인가? 불 꺼진 집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격이라면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0: 예.
1: 이게 이제 앞서서 보면 이미 국민의힘 공관위가 충북지사 후보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김영환 지사를 공천했고
0: 네.
1: 대구 달성군에는 또 이제 반탄 세력 반탄 세력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잖아요.
0: 네.
1: 또 하남갑에 단수 추천된 이용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입니다.
0: 네.
1: 이런 이제 친윤, 이른바 윤핵인 인사들에 대한 공천이 이어지면서 당내 반발 기류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 네, 지금 절윤을 해도 뭐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계속 그 길로 가면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다.
1: 네.
0: 이런 반발이 지금 커지고 있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일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말 지역 청년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대리비 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0: 네.
1: 당시 민주당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됐다. 김관영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김 지사 측에서는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을 받은 김 지사는 곧바로 제명됐는데 식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의원은 하루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0: 네.
1: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말 경선 과정에서 도민 참여권이 배제됐고 지도부의 불공정 처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불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 예.
1: 이런 가운데 무소속 출마를 김관영 지사가 사실상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0: 네.
1: 김 지사 측은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 걸로 보고 모레인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현직 지사인 김관영 지사의 맞대결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0: 네.
1: 민주당 전북도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말 김관영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한다면 이는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두 번씩이나 박는 배신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민주당도 이런 문제가 있군요.
1: 네.
0: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에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송환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0: 네.
1: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구조라면서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요. 장동혁 대표도 그제 페이스북에 죄지우개 특검이라면서 이런 표현,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0: 네.
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는데요.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한 공소 취소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오늘 오세훈 후보하고 조응천 후보가 관련해서 회동을 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응천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0: 예.
1: 조 후보는 어제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요.
0: 네.
1: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한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0: 네.
1: 여기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호응하면서 회동이 추진됐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일단은 민주당 특검법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0: 네.
1: 오세훈 후보 앞서 조작

0: 기소 특검법을 조폭만도 못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해 왔죠. 예. 어제 하루 동안 휴일이었는데 국회 기자회견,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후보 회당 회동 제안까지 이어지면서 야권으로서는 사실상 이 특검법을 지선 국면의 주요 쟁점으로 띄우는 상황입니다.
1: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공동 대응.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0: 민주당은 야권 반발을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요. 네. 죄의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개다. 특히 장동혜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아, 오늘 3가지 소식을 더 볼까요?
0: 네.
1: 예. 지금 파업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황을 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네. 창사 이후의 첫 전면 파업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약 4,000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0: 노조는 현재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영업이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고
1: 네.
0: 반면 회사 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 네.
0: 노조 측은 임금 인상 성과급 뿐만 아니라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도 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노조 측에서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 네.
0: 회사 측은 이런 요구가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과 직결된 사안이라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네, 노사가 어쨌든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앞서서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1: 네.
0: 이후 노동위 조정도 결렬됐고 5월 1일부터 5일간 전면 파업에 들어간 건데 노조가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오늘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률, 경력금 규모, 성과급 배분,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1: 네, 지금까지 MBC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

0: 피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오늘 아침 아주 청정한 공기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도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강원도만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동쪽 지역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햇살이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모두 20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어린이날이 내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는 기온도 점차 더 오르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민희로 강형준님 문자 주셨네요. 저는 출근하는데 딸은 재량 수업이라 쉰다 그래서 아침 일찍 부모님께 데려다주고 출근합니다 하시면서 이무성에 사는 게 뭔지 신청하셨네요. 네, 오늘 학교들 좀 대부분 재량 수업 많이 하더라고요. 내일은 아이와 좀 놀아줄 수 있는 시간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요즘 유원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놀이기구가 깡통 열차입니다. 드럼통처럼 생긴 좌석이 길게 연결돼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견인 차량이 뒤쪽에 객차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레저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안전띠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과속하거나 고개 운전을 하는데요. 급회전을 할 때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서 탑승객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나들이를 떠나실 텐데요.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안전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

0: 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0: 엄마!
3: MBC 라디오
4: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5: 비결이 뭔가요?
4: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5: 티저스가 비결이었군요.
4: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9: 함께해요.
7: 이카운트
6: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1: 와우
10: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1: Yeah.
1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1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3: 인쇄는 와우 프레스.
1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5: 제가 들어드릴게요.
16: 여기 앉으세요.
1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8: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제시받은 14개 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IRB 방송, 타스님 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면 답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제안한 14개 항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췄고 핵사안은 담기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관련한 주장도 언론에 허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를 전격 탈퇴한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1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페크에 따르면 오페크와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페크 플러스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씩을 포함해 7개 나라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총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오페크 측은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0년, 2025년에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물 시장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유가가 이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인해 이란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며 다음 주에 곧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출발한 미 공군 대형 수송기가 중국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충북과 경북, 강원도 등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0: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북 5에서 10mm, 광주, 전남과 경북,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0도, 광주 18도 등 전국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른들은 초보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헬리니, 줄이니, 요리니 이런 말들을 쉽게 씁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나는 서툴러도 끝까지 해보려 했고 혼자서도 해냈다며 작게나마 우뚝 서고 싶어했던 존재였어요. 어린이는 미숙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 우리 어린이라는 이름만큼은 가볍게 빌려 쓰지 않기로 해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부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만나서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좋은 생각 호호님이 공휴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출근길 저만의 느낌일까요? 출근길 매일 이렇게 안 막히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좀 안 막히죠?
5: 연차 내신 분들 많이 계시죠.
6: 네. 그리고 뭐 회사 가시는 것도 있고요. 반면에 그 사람 꽃잎 이슬님께서는 야근 마치고 국밥 먹으면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5: 야근 마치셨다면 어제 근무하셨다는 얘기죠.
6: 그러니까요.
5: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일 그런데 오늘도 또 저녁에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6: 아 루틴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5: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6: 네, 네 임재필님 비 온 뒤 출근길에 입합나무 꽃이 너무 예쁩니다. 비바람을 견딘 꽃이 너무 예쁘네요. 촌철님들과 더마까 제이비도 비바람 잘 이기셔서 인생의 꽃이 활짝 피시길 기원합니다.
5: 네 펴야죠. 네 언젠가 피겠죠. 네.
6: 아, 네 이미 폈을 수도 있죠 제이비.
5: 아, 예.
6: 지금 한창일 수 있습니다.
5: 네, 정신승리.
6: 네. 네. 그리고 JB가 음식에 진심이다 보니까 이런 지혜를 빌리는 분도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홀로움님인데요. 종배형, 5월 8일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위해서 참 가자미를 손보고 그늘에 말리고 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 상할까 걱정입니다. 잔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종배형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5: 지금 약 올리시는 거죠.
6: 아니요. 참 가자미를 어떻게 하면 잘 말릴 수 있느냐는 지혜를 빌리고 싶은 거죠.
5: 하늘을 향해서 비세요. 햇빛 좀 쬐게 해달라고.
6: 아, 뭐 화를 내세요.
5: 네, 제가 못 먹잖아요.
6: 아니 가세요. 어디지? 홀로움님 어딥니까? 효도잔치 어딘가요? 제이비가 뭐 어떻게 가가지고 아 진행하면 되겠다. 효도잔치의 진행을 한번 제이비에게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5: 아 이제 그 돌잔치, 회갑잔치, 효도잔치 이런 데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제가 그런 능력 있으면 인생이 달라졌죠.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6: 네, 안 좋은 상황이면 댓글만 읽어드릴게요. 종배형 제가 효도할게요라고 하트 두 개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5: 뉴스 오디오부터 들어보시죠.
7: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처럼 총출동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개소식.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이 등장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8: 네, 그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7: 항의가 거세지자 조 의원은 삿대질로 응수했고 결국 장 대표 면전에서 강성 지지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참다 못한 박형준 후보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어게인 공천을 두고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적극 비호했지만 윤어게인 공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절윤선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라며 출마 의사 표명조차 자제해야 할 인물들이 공천됐다고 직격했습니다.
5: 네, 이게 그저께 벌어진 일인데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아 들어보시죠.

0: 국민의힘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 전 실장에 대한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정 전 실장 복당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열지 않았고 오늘도 회의는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정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면 탈당하겠다는 등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 전 실장은 주변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정리를 하면요.
2: 얼핏 봐서는 나간 윤석열이 남은 국민의힘을 흔들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잘못된 상황 정리입니다. 왜냐? 화근을 남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남긴 화근이 줄기를 밀어올렸고 국민의힘이 그 줄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재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만 근데 이 정리도 완전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왜요?
2: 조금 전 정리에 따르면 윤 어게인은 주불이 잡히고 남은 잔불 정도로 인식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윤 어게인이 주불이고 절윤 세력은 곡괭이로 곁불치기나 하는 미약한 존재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윤 스틸 또는 윤 올웨이즈. 이렇게 표현해 줄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1: 근데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2: 뭐 배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윤 어게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은 마당에 정진석 한 사람이 공천장을 받고 안 받고가 절윤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착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사람 한 명의 공천 여부가 전체 공천의 성격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게 바로 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정치권 뉴스 이어 전해드리겠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묻고 있다.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해 9월 확정 판결이 난 민주노총 소속 일부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꺼내들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만 90건이라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등의 북한 지령이 있었는데 그 지령대로 검찰이 해체되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좌파단체들의 정권 퇴진운동이 있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지 오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확인을 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 사람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또아리를 틀어서 되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대구 시민 수준을 참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에 자극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꺼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설정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걸 재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 구포시장 등에서 하정우 후보 지원 활동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하정우 후보도 오빠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뭐 아동 성희롱이니 성인지 감수성 부적이니라고 하는 공격이 잇따랐는데 자, 민주당 공보국이 공지를 돌렸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요지의 공지였는데 상처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라는 내용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후보 캠프도 공지를 돌렸는데 송구하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당사자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토달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악수털기, 손털기 이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떤 말이 따로 붙을 수 있느냐? 실수가 잦으면 그건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춘철님들 이제 선거 관련 뉴스에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농협 K님께서는 내란 세력을 그대로 두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박상록님은 북한 얘기, 김정은 대변인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색깔론이라는 물음표, 그리고 만사마님은 선거철이니 북풍이 불어올 시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뭐 멧돼지 돈가스님이나 등등 많은 분들께서는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왜 대표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비판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쿠팡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법인 그리고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최근에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처벌 불원서 작성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처벌 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자, 왜 쿠팡 측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그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지난달 6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쿠팡 측은 피해자인 21명 가운데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게,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가 40명이라고 했는데 쿠팡 측은 법정에서 21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둘째치고, 자, 이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봤냐면, 쿠팡 측에 그분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쿠팡 측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쿠팡이 제시한 합의금이 얼마였을까?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 이게 진짜 맞는 액수인 거죠?
0: 그러니까 미지급 된 퇴직금 주고 여기에 30에서 5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처벌 불원서 사인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러저리 평가할 것 없이 그 피해자 한 명의 멘트를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액수도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1: 네, 장난하냐라는 댓글과 아이들 사탕 주나요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정광훈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난달 26일 예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2: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돼서 내란죄는 뺐단 말이야. 바로 딱 일어나서 나는 대통령 집무실 하러 간다. 딱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배짱이 없어요. 아이 참나 정말.
0: 네,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향해서는 멍청하다고까지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정광호 씨는 이 말을 한 지 나흘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합니다.
1: 이 면회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배짱이 없어요라고 했다는 말을 본인은 몰랐겠죠, 윤 전 대통령은. 뭐 아무튼 짚을 점은.
0: 나중에 공개됐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짚을 점은요?
0: 자, 우선 확인할 사항.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행여나 체포될까 봐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나가긴 어딜 나갑니까? 하지만 이것도 배짱이 없다는 전광훈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짚을 점은 이겁니다. 전광훈 씨가 저렇게 말한 의도를 좀 짚어야 되는 건데,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과

0: 박광훈 씨가 윤 어게인 주장을 접을 리는 만무합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 고객인데 어찌 적겠습니까? 오히려 윤 어게인 강화 의도로 읽으면 되는데 어떤 강화냐? 윤석열을 위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이끌기 위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이끌기 위해서?
0: 다시 말해서 전 씨는 어린 양 윤석열을 이끄는 목자의 위치로 윤 어게인 세력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 네, 아일리님 이름 팔아서 돈 벌이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데이지님 아프다더니 목소리 크게 마음 놓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네요. 라는 의견. 그리고 김싱아님은 보석사유 위반은 아닙니까?
0: 그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보석 처리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김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에 태어난 자녀 이름에 예쁠레를 쓰려고 했습니다. 한자로 예쁠레자. 계집녀변의 올레자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레자가. 근데 이 글자가 임명용 사전에 임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자 표기는 포기하고 한글로만 이름을 신고한 뒤에 이름의 사용을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없다. 그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 이름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족관계 등록 전산 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려면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를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임명용 한자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사용 가능한 임명용 한자는 총 9,389자라고 합니다.
1: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조금 전 전한 사유는 다수 의견이었고요. 반면에 4명의 재판관이 낸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 의견은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에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고 일반 국민의 편의 증진 내지 안정적인 법률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가운데 우리 촌철님들은 어느 의견에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논점을 단순화하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사안의 핵심 논점이라고 봅니다. 한자가 어렵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 영역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자 간섭으로 간주될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요. 혹시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사고, 더 대놓고 말하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사고는 아닌지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한자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사용하는 한자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출발점이 별로 공감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걸 이렇게 저기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국민이 사용하는 한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왜? 국한 혼용 포기되면서 한자 갈수록 아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 근데 왜 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임명용 한자는. 계속 늘었거든요. 그동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0: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1: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0: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1: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0: 경농이 만듭니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2: 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12: 엄청 바쁘시겠네요, 요즘.
13: 예, 아무래도 이제 공천 때문에 그동안 좀 바빴고요. 지금은 이제 공천이 물론 재보궐 선거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12: 네네.
13: 그 이후 이제 선거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분주합니다.
12: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수성하는 입장이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당이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판세를 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13: 그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처럼 네. 그 사실은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6곳, 기초단체장 227곳, 그리고 광역기초원 해가지고 한 3천 명 이상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인데, 거기에 이제 14곳의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12: 그렇죠.
13: 근데 실제로는 그 지방선거가 메인이고,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보조인데, 보궐선거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아마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국에 동시 선거하는 지방선거와 개별적인 사유들로 발생하는 보궐선거는 조금 다른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보궐선거보다는 전국 동시 선거가 진행되는 지방선거가 훨씬 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12: 네.
13: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궐선거를 이제 뭐 등한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선거는 동시 선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개별적 선거입니다.
12: 아, 물론이죠.
13: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각기의 사연과 또 후보 또 이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매 선거 하나하나 기초원 선거구 또 광역원 선거구 단체장 보궐선거 모든 선거에 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 지금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4곳에서 치러지잖아요.
13: 예, 그렇습니다.
12: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원이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13개를 예. 다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13: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 네.
13: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거는 다 각기 개별적 선거입니다.

0: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가지고 있는 또 사연이 또 다릅니다.
1: 네.
0: 지역적 여건도 다르고 또 후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1: 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과 여쭤보도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지역은 평택하고 부산 북갑인데 그곳의 판세는 어떻게 지금 읽고 계십니까?
0: 일단 저희들은 그 우리 당의 이름으로 또 뭐 김영남 후보 그리고 하정우 후보 예, 그 이름으로
1: 예.
0: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1: 예.
0: 최선을 다해서 후보도 뛰고 있고 당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지금 평택을의 김영남 후보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김영남 후보 하마평이 나올 때 그 공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요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할 때 자 김영남 그 후보를 공천을 하면 상황 판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어떤 공방이 벌어질 건지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도 전략 공천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라고는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궁금증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설정을 하셨던 겁니까?
0: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출마 지역을 평택을로 정하면서 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뭐 상의할 수도 없고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1: 네네네.
0: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김영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공천할 때는 저희들이 그 민주당 내부에 판단이 있는 것이지 다른 당하고의 무슨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공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쭉 검토를 했고 그 가능성 결과 김영남 전 의원이 평택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승리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을 공천한 것이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영남 전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1: 김영남 후보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정청래 대표가 단일화는 입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뜻을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0: 건가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 지금 김영남 전 의원을 공천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 당연히 무슨 단일화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김영남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공천한 것이고 또 그렇게 뛰고 있는 후보자가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겠습니까?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의 선거연대 논의는 일체 진행이 된 바가 없고 진행될 여지도 앞으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 예.
0: 그 조국 혁신당과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조율 혹은
1: 예.
0: 조정
1: 예.
0: 그런 것은 없다.
1: 없다.
0: 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역 차원에서 혹은 개별적인 후보 차원에서
1: 뭐 예를 울산 같은 경우
0: 네, 뭐 필요나 수요가 있으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앙당 차원에서 일종의 주고받기식 단일화는 없다.
1: 네. 알겠습니다.
0: 현실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선거 환경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작기사 특검법 추진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제 특검 아니냐. 여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정의당까지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 지형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0: 예,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도 이러저러한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0: 조작 기소와 관련된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게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그 상당히 그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회의 처리 일정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0: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법안이라는 것은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또 처리하는 요 3단계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6월 3일 이전에라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0: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또 감안할 또 부분도 있겠죠.
1: 그래요. 지금 그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수도권을 쟁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슈화하겠다. 그 어떤 파장을 어느 정도라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0: 아마도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 파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조작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따져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뭐 처리 시기를 뭐 나중에 하자는 것인지 그럼 뭐 야당의 생각을 좀 정확히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정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윤 어게인 논란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뭔가 지금 짚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저희들은 이번 선거를 지방 자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키즈들이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실 함량 미달인 그 윤석열 키즈들이 대거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당선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 엉망 진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함께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윤석열 키즈의 퇴출은 고사하고 윤석열을 만들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재등장시키는 그런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1: 영남에서도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어떤?
1: 이 윤 어게인 흐름이.
0: 영남 주민들도 윤석열에 대한 그 판단은 그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충청도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심판이 됐고 결론이 난 이슈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을 강변하거나 뭐 하는 그 움직임은 그 영남 주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가 윤 어게인이기 때문에 이런 공천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싶지만 대안 부재고 인물 부재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선거구에서 인물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총장님 보시기에.
0: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그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보면 그 광역단체장 전부 다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민심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광역단체장을 퇴출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공천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에서 일을 잘했느냐? 못했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대통령 처음에는 막 대통령 이름만 팔고 실제로는 한 게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능력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 그대로 공천을 했는가? 이해할 수 없죠.
1: 그래요.
0: 이해할 수 없고 그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0: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1: 예.
0: 국민의 심판,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불거진 일인데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했고 또 하정우 후보도 옆에 있다 오빠라는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이제 두 분 모두 일단 이제 사과 입장은 내놨습니다만 하여간 이제 이런 벌어진 상태인데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0: 예, 물론 이제 그 선거 시기에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1: 네.
0: 아주 그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당사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그 발언을 지켜보고 이거 저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면
1: 네.
0: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은 또 그대로 또 시민들이 또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받아들일 거다.
0: 예,
1: 큰 문제 안 될 거다.
0: 큰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 예.
0: 그 비판에 대해서
1: 예, 예.
0: 작든 크든 그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 예, 그런 그 태도를 시민들께 이제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서울이 핵심 대상이 될 것 같은 이른바 부동산 의제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특히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어요. 오세훈과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같은 아주 맹공을 펼치던데 이게 그러니까 선거 특히 서울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0: 예, 그러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도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1: 예.
0: 그 이제 주식 같은 전체적인 자산과 관련된 이제 국민들의 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협업이 잘 돼야 부동산도 안정이 될 것이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큰 이제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그리고 그 실수요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에 대한 일종의 그 국민들의 그 포트폴리오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한강 벨트의 정서가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자평하세요?
0: 근데 사람들이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할 때는
1: 예.
0: 여러 가지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
1: 네.
0: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소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투표를 이제 결정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요청을 어느 쪽에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0: 정부에 요청을 하고 국민들도
1: 시민들에게도
0: 함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숙고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그 전북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다 깔끔하게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0: 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1: 예.
0: 특별히 김관영 전 지사의 경우에
1: 예.
0: 이분이 그 어떤 청년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 뭐 대립이든 뭐든 어쨌든 이제 돈을 나눠주는 현장이 확인됐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저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징계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
1: 이원태 후보의 경우에
0: 그 부분은 후보가 본인의 그 이러저런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된 후보 관련성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찰을 강도 높게 했습니다만
1: 감찰을 좀 대충 했던 거 아니냐는 주장은
0: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 아닙니까?
0: 감찰은
1: 예.
0: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 10명 넘게 다 조사를 했고요. 예.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지 뭐 대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관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아니 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도 당시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무소속 출마 운운하는 것은
1: 네.
0: 그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 전북

0: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온라인에 자주 올라오는 글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이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네요.
1: 착한 어린이 되는 모드.
4: 네. 네. 오늘 아이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제가 눈뜨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땡땡마트에 오픈런을 했습니다. 라는 글도 있고요. 또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아, 마트 갔다가 통로를 잘못 들어가서 어린이날 장난감 선물 코너를 아이가 봐버렸네요. 세상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1: 저 이 마음 알죠. 네.
4: 둘 다 어제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난감 오픈런 풍속도를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아, 이제 오픈런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4: 네, 이게 역사가 무려 26년 정도 됐는데요. 2000년대 초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탑블레이드 열풍이 있었습니다.
1: 알죠.
4: 네, 줄 당기면 팽이가 발사되는 장난감인데.
1: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네.
4: 그렇죠. 딱 네. 90년대생들이 지금 좋아했던 아이템들입니다. 완구기업 손오공 제품인데요. 이게 매출이 국내외 1조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1: 어, 이 정도였어요?
4: 네. 그러니까 2004년 한 조사에서 5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 700만 명이 나는 한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일본 제품들이 국내 완구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탑블레이드가 등장을 했고 2009년에 또봇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변신하는 자동차죠. 네네네. 이게 이제 흐름을 확 꺾어놓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한일 완구 전쟁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치열했던 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오픈런 풍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뭐하고 뭐가 붙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까?
4: 이때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가 등장했는데 네. 국내 만화로 방영되자마자 완구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 구조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DX 티라노킹 이게 인기가 있던 캐릭터였는데요. 정가가 7만 원대였는데 인터넷에서 3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직후에 이제 요괴 워치가 가세를 했는데 메달을 사서 시계에 넣으면 요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1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품귀 현상을 빚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본 완구를 상대로 반격을 가한 게 토종 브랜드 인 헬로 카봇과 터닝 맥카드였습니다. 당시 영하 10도에 새벽 7시부터 마트 앞에 롱패딩을 입고 나와서 수백 명이 길게 행렬을 만드는 그런 풍경이 펼쳐졌는데 변호표를 나눠줘도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뭐 물량 200개를 준비를 해도 20분 만에 소진이 돼서 학부모들이 좀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터닝 맥카드가 어린이날 선물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2018년경부터는 레고나 디즈니가 이제 다시 가세를 하면 최근 완구 시장은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1: 부모들은 등골 휘는 거고요.
4: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게 티니핑인데요. 티니핑은 파산핑, 등골핑이라는 별명까지 얻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이게 2020년경부터 등장을 했는데 특히 인기 캐릭터인 오로라핑이 이제 신제품 시리즈가 등장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마음을 좀 졸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이 되면 이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프대 뭐 벌써 출발을 해서 오로라핑은 못 데려온대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좀 다급하게 맘카페 이제 접속을 해서 혹시 오늘 오로라핑 풀리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라고 이제 글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장난감인데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시장에서 20만 원대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난감 풍속도를 좀 취재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오픈런 현장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딱 4흘만 열리는 공간인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전시장이 있거든요. 100평 정도가 되는 전시장인데 장난감이 5만 점에서 10만 점 정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전국에서 많게는 4천 명까지가 몰린다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조금 색다른 대화가 오간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트루의 박준성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어린이날은 그 아이들한테 장난감 선물 주는 날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장난감을 선물한다기보다는 장난감 순환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장난감 못 쓰는 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는 다시 재활용할 거야. 그리고 장난감이 필요한 아이들이 다시 가질

0: 있어라는 어떤 순환의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여기 장난감 싸니까 장난감 많이 사가자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장난감 천국이죠.
1: 그러니까 장난감 재활용입니까, 그러면?
2: 네, 큰 흐름에서 재활용인데요. 버려진 장난감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고민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199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부받은 장난감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다시 재기부를 한다거나, 일부는 분해를 해서 어떤 재료를 만든다거나, 나머지는 고치고 다듬어서 시민들이 사갈 수 있게 바자회를 여는 식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매년 1천 톤 가까이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아이들은 또 본인들이 쓰던 장난감을 기부를 하고 고쳐진 장난감을 사가면서 그 흐름을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평균 240만 톤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어린이날을 앞두고도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좀 처분이 필요한 장난감들이 고민이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기부하는 그런 선택지라도 있다라는 걸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 줄 서서 사는 오픈런도 있지만 이렇게 나눔을 위한 오픈런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자주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1: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2: 네.
1: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8: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조홍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1: 금제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하늘 공기 기온 1년에 몇 번 없는 오늘 완벽한 날씨입니다. 하늘은 서쪽부터 맑아서 낮에는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강원도만 오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부산 20도로 일교차 크겠고요. 강한 바람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조홍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범야권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 한번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석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 연석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홍천 후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오랜만입니다.
1: 네, 오랜만에 보셨네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모인다고 하던데
4: 네.
1: 누구누구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4: 저쪽 저 서울 경기 인천 세 명 처음에 나온다 하다가 양자 후보가 뭐 빠진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저도 예.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설명을 못 들었고.
4: 아니, 없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법률 기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고 있는데
1: 후보님을 향해서
4: 아니 추미애하고 저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저하고 둘이를 싸잡아서 법률 기술자다. 자기는 경제 전문가. 이번 선거는 경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빠지겠다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1: 요건 관련해서 좀 이따 따로 여쭤볼 게 있을 것 같고 양양자 후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네. 오세훈 후보 쪽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좀 나누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4: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저 기자회견을 아침 10시에 하면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일방적으로 시간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예약을 하고 여기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1: 일방 통보였구만요.
4: 그럼요. 네. 그리고 수도권으로 한정한

0: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다 모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통근 가능한 거리에서 계시는 분들 다 보자. 산동하시는 분들. 저는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 왜 하냐는 말씀은 안 할 거라고 전 뭐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각자 선거 일정에 따라 가지고 바쁘게 돌아다니시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일정 조율이 힘들죠.
0: 그런데 당일날 아침 10시에 갑자기 던져가지고 3시에 보자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예. 하시다가 결국은 3시쯤 돼가지고 제안해 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 일정이 있다. 내일 보자. 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1: 그래서 일정 조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러면 그 오세훈 후보하고 직접 통화는 되셨던
0: 거예요? 그 취지를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 네.
1: 또 다른 얘기는 없었고?
0: 뭐.
1: 그래요?
0: 아니, 어쨌든 뭐 정말 이건 아니다. 막자. 근데 우리가 오늘 도저히 안 된다. 양해 좀 해주라. 내일 보자.
1: 그래서 내 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된 거고.
0: 네.
1: 자, 그러면 한번 이 저작기소 특검법이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시는 걸까요?
0: 그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서글프긴 한데 어쨌거나 이 법은 대개 특검이라 그러면은 권력자 혹은 권력 집단의 비위를 수사하는데 그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쪽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칼끝이 무뎌지니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한시적으로 설정해서 하는 게 이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조금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특검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비위가 아니고 사건 조작을 대상으로 한 최초 특검인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건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해소를 하거나 또 다 끝나면 재심을 하거나
1: 네.
0: 혹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은 그걸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거 없이 그냥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에 보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특검 임명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사건
1: 네.
0: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다 갖고 올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또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자라나면은 공소 유지 저 변호사도 임명을 할 수 있고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소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놨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제가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좀 지겹지만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의 법어입니다. 이거는 자연법입니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다 수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을 인정해가지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다시 갖고 와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형태로 이거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여기는 처음부터 사건 전담 영장 판사
1: 네네네.
0: 임명하는 게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은 되게 뭐 탄력을 받는다, 성공했다, 저기 혐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이제 아마 저 전담 재판부를 또 보강해가지고 플러스 특검법을 또 들어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원래 검사는 피고인 쪽과 대립해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서 정반합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검사 쪽이 피고인 쪽하고 붙어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아예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말만 재판이지 이건 재판이 아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특검법 이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민주당에는 조작기소의 성격이 있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하고
0: 있어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과한 부분이 있지만
1: 검찰의 그 이전의 수사가
0: 예를 들어 뭐 구치감이라든가 뭐 그런 몇몇 부분 근데 그걸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따로 기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의 그렇다면
1: 인권 침해 부분은 뭐 TF에서 하든지
0: 뭐 정의 그렇다면 하면 되는 거고
1: 예.
0: 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술이 조작됐다 뭐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법정에서 현출시켜가지고 법관을 설득시키고 그러면 이거

0: 입증된 증거네. 라고 해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끝까지 가면 재심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어진 그 트랙이 쭉 있잖아요. 그 트랙대로 가면 되는 거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법률적 측면 말고 정치적 측면. 네. 선거를 앞두고 네. 이걸 추진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0: 아, 저는 도대체 방금 저 조승래 예. 총장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 똑같은 얘기했는데 아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지. 그런데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전국 단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이렇게. 그것도 최고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특검법. 이거 한다면은 니네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건데 이건 정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 예.
0: 아유 뭐 그러니까 저도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아마 지금 장동혁 지도부 때문에 야권이 너무 지레짐 열렬하니까 여기 아니다라고 돌아봐도 갈 데가 없을 거다.
1: 그러니까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0: 그런 생각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
1: 예.
0: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1: 그러면 이 지금 그 특검 추진에 대해서 청와대 혹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치, 상권 분립, 이건 뭐 기초부터 밑에부터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조적으로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아예 모든 거 다 삭제해주는 법을 만드는 게 낫지.
1: 네.
0: 이렇게 그걸 하려고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별도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흔드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 국가 법치주의나 상권 분립이 안 좋은 거다.
1: 알겠습니다.
0: 이건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재판 정지법인지 중단법인지를 추진하니까 그때 당시 강원식 실장이 딱 나와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하지 마라 해야 될
1: 더 세게
0: 이유가 100배는 더 되죠.
1: 더 세게 얘기해야죠.
0: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흔드는 거니까.
1: 마지막으로 법률적 측면으로 돌아가서 이런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법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법에 보면은 기존 어떤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을 줘서 공소유지 권한에 이제 공소취소권까지 포함이 된 거죠. 선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 1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습니다.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공소취소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공소취소는 1심이 나오기 전에 한 거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항소취소를 한 거예요. 네. 항소취와.
1: 근데 아무튼 이제 특검법을 만들 때 그 권한을 부여한 거.
0: 그거 할 때도 저는 비판적으로 했습니다만.
1: 아, 그때도?
0: 이건 공소취소가 아니고 항소취화입니다. 두 번째. 박정훈 대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1: 권력자가 아니었다.
0: 오히려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
1: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0: 이건 완전히 반대죠.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의 각을 지금 경기지사 후보잖아요.
0: 네네.
1: 경기지사 후보로서 이 점을 집중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아, 또 이 서글픈 현실인데.
1: 네.
0: 이렇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제1야당에서 당력을 집중해서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그런 견제 세력이 된다고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아마 민당 쪽에서 혹은 청와대 쪽에서 뭐 이건 청와대는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1: 속칭 이제 야권을 만만히 본다.
0: 그렇죠.
1: 예.
0: 아니 뭐 스피커가 지금 완전히 오염됐으니까. 그 말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리더십도 떨어졌고요. 오지 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걸 갖다 저 대항할 수 있는 세력, 견제 세력. 이거 없다.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기초단체는 너무 많고요.
1: 네.
0: 그나마 당장에 소환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정도 해서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과거 민추협.
1: 네네네.
0: 민추협처럼.
1: 옛날이었네. 80년대.
0: 예, 예. 예. 결국 민주화 일어냈잖아요.
1: 예.
0: 이거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1: 예.
0: 지금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라도 꾸려나가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만나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참석하신 단체 저 후보님들 의견을 듣고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1: 그럼 좀 그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를 약간 세속 버전으로 좀 바꾸면

0: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경기지사 후보로서 우리 후보님의 존재감을 키우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가
1: 그건 떡고물이죠.
0: 떡고물.
1: 떡이 아닙니다. 그건.
0: 예. 떡은 아니다.
1: 예.
0: 아, 오케이.
1: 아니, 제가 그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 또 장외에서 한 10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제 궤적을 보시면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너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오늘 만나서 네. 공조 내지 연대를 하는데 네.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이제 그걸 갖다 세부적으로 좀 네. 얘기를 할 건데
0: 구상은 어떤 거예요? 후보님.
1: 뭐 만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불쾌해하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아니,
0: 그러니까 미리 숙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우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뭐 과거처럼 길거리에서 오프라인으로 뭐 서명운동하고 하는 거는 지금 좀 안 맞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100만인 혹은 1000만인
0: 온라인
1: 서명운동 여기 반대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내자. 두 번째는 각 당의 기초단체장
0: 예.
1: 또 지방 의회 후보들 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0: 많죠.
1: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0: 예.
1: 그분들이 이제 골목골목을 누빌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만나는 분들한테
0: 일종의 이제 선전전.
1: 그렇죠. 뭐 그 말씀을 예. 좀 전달을 하게 하는 건 어떨까? 세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게 수도권 차원에서 그냥 끝낼 것인가? 뭐 동의하시는 다른 광역단체장님들도 전화를 좀 주시고 했었는데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까지.
0: 오케이. 아까 그 양양자 후보가 불참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건데 혹시 네. 양양자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려고 하는 게
1: 네.
0: 후보님이 이 제안을 하자 언론은 어떤 분석을 내놓냐면 이거 공조를 매개로 경기지사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 혹시 언론의 이런 분석을 양양자 후보가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1: 뭐 그렇다는 말씀을 귀동냥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의식하고 있다?
1: 예,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0: 예.
1: 근데 뭐 전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어떤 점에서 생뚱?
1: 뭐 이걸 가지고 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합니까? 이거는 마땅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그건 맞는데 이래서 못한다.
0: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1: 당연하죠. 이거 아니 제가 뭐 장황하게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특검법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끝판왕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안과 별개로 네. 경기지사 후보로서 완주하실 생각이 있어요?
1: 아 당연하죠.
0: 그래요?
1: 예.
0: 단일화 제안 이런 거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1: 아니요.
0: 양현자 후보.
1: 아니요, 아니요. 전 뭐 누차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죄송하지만
0: 예.
1: 지금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0: 예.
1: 더 이상 자생력이 없다. 혹은 경기도는 국민의힘의 불모지다.
0: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후보님이 더 세다. 양양자 후보보다.
1: 저는
0: 예.
1: 하기 나름에 따라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0: 많은 국민의힘은 아니다.
1: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무난하게 2등하는 후보입니다.
0: 그래요?
1: 그렇잖아요.
0: 예.
1: 예. 그리고 정말 양양자 후보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참 이건 아닌데 이걸 왜 선거 유불리로 갑니까? 이건 저는 그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이 있어요. 슬픔도 노염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0: 어휴, 예.
1: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지금 이거는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달라.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혁 순천성 가를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지금 그 설명을 종합을 하면 충청권 병원 6곳에 문의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라는 건데 병원의 실태가 이렇습니까?

0: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언론에 비춰진 것은 실제 사례 중에 극히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더 우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 이런 일이?
0: 네네.
1: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0: 지금 우리나라의 고위험 산모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대략 한 60여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24시간 대응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요. 현재 뭐 산과를 지망하는 그런 의사들과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 지망하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앞으로 이제 악화될 가능성을 네, 높게 예상하는.
1: 간단히 의사가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산부인과 말고 소아과 전문의도 필요했던 건가요?
0: 네, 그 미숙아로 예상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1: 네.
0: 출생 직후에 뭐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1: 신생아 중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과 전문의가 이렇게 케어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소아과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1: 예.
0: 신생아를 보는 선생님들이 또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안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 그러면 정말로 산부인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어떤 전문의를 함께 갖춘 병원은 태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그러면 단기간에 뭔가 좀 뭐 개선이 되고 숫자가 확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0: 단기간에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사실 산부인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 한두 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 그럼
0: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1: 예.
0: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1: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보완이라든지 개선책이라는 게 강구되거나 집행이 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마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가장 큰 부분이 현재로서는 법적인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의사들의 입장과 환자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신생아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데 만에 네네. 하나라도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법적 책임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그 관련 법이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0: 아,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1: 네.
0: 이번에 법률안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동료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점에서요?
0: 사실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1: 예.
0: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가령 그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1: 네.
0: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거나
1: 예.
0: 또는 전원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어디까지 예측 가능한 것인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내용 중에 또 지침 또는 통상적인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 이런 것들도 법률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1: 네.
0: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법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센터장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리고 그동안 나온 뉴스를 그 토대로 하면 일반 산부인과도 지금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데
0: 네네.
1: 신생아 응급 환자를 수용을 해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다.
0: 네, 맞습니다.
1: 전국 토탈을 해도 60곳 정도밖에 안 된다.
0: 네네.
1: 근데 신생아 응급 환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해주거나 모아줄 수 있는 제도적 강구가

0: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려면 법적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1: 법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다음에 사실 산부인과가 그러니까 태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워낙 저출생 현상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 논리만 놓고 보면 산부인과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1: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그 시장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수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장에서는?
1: 당연히 수가 조정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분만 수가는 매우 적은 편이고요. 현실적인 그런 수준에 맞게 그런 수가 체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응급 이송 체계 문제잖아요.
1: 아, 네. 이송에 대해서도 예.
0: 이건 좀 어떻게 손볼 여지가 없나요?
1: 근데 이제 그 이송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분만, 고위험 분만이 가능한 병원 자체가 적고,
0: 네.
1: 대중에서도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 음흠.
1: 일단 이런 배후 진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야만,
0: 예.
1: 그다음에 이송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어차피 받아줄 병원이 많지 않은데 이송 체계를 아무리 손봐도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1: 네, 쉽지 않습니다.
0: 아이고, 답이 안 보이네요.
1: 좀, 네, 많이 어렵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재혁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빡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빡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빡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캐빡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0: 성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4월의 반도체 수출액이 한 달 전인 3월에 비해서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걱정도 함께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이 무역 합의를 안 지켰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죠. 워렌 버핏이 요즘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 열풍에 경고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내놓았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최정희 기자가 갖고 오신 소식,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과 경제성장률 이런 얘기 좀 해보죠. 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뒤늦게 올리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습니다 하는 얘기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 9월 1.9%에서 0.8%포인트나 올린 것입니다.
1: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상치로만 보면.
3: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는 2.0%에서 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국내 민간기관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 2.7.
3: 네.
1: 작년 9월에는 1.9 정도로 봤는데 지금 2.7로 바꾼 거는 요 6개월 사이에 뭔가 크게 변한 게 있고요라는 뜻이겠네요.
3: 네, 그 밑바탕에는 반도체. 예. 실적이 있는데요. 반도체로 잘 나가는 대만에서도 1분기 성장률이 14%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대만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4%가 나왔다고요?
3: 네,
1: 전년 대비?
3: 네.
1: 이대로 가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한 14, 15 나온다는 얘기네요. 대만이.
3: 네, 네, 그렇습니다.
1: 와.
3: 엄청나죠.
1: 반도체가 뭐 작년부터도 수출이 잘 됐었는데
3: 네.
1: 단가도 높아지고 하면서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3: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뭐 개별 기업들이 실적을 넘어서 성장률까지 떠받쳐 주니까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높은 것 같은데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2,3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 예.
3: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대외 환경을 보면 녹록지가 않거든요.

0: 수출입 은행에서도 중동 전쟁 협상이 지연되고 또 원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제 BIT 품목들은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수출입 은행이 4월 초에 수출기업 505곳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10곳 중에 한 3곳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되고 또 매출이 감소하고 계약 파기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1: 재료도 다 안 되고 할 테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2분기 수출이 30%나 증가한 것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부분 반도체 때문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부터 4월까지 집계한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보면 컴퓨터와 반도체로 각각 1년 전보다 220%, 150%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 예.
0: 자동차, 철강, 뭐 가전제품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 그냥 반도체가 혼자 독주하고 있는 거군요. 그 덕분에
0: 네,
1: 숫자는
0: 그렇습니다.
1: 잘 나오는데
0: 네.
1: 굳이 걱정거리 찾자면 저 반도체가 어느 날 넘어지면 우리나라는 큰일이겠다. 제 혼자 뛰고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거겠고.
0: 네.
1: 결국은 GDP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번 돈에다가 그 돈 벌려고 쓴 돈을 좀 빼면 이제 남는 게 GDP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출이 잘 되면 그게 다 그냥 GDP 숫자로 차곡차곡 쌓이는 걸 테니까.
0: 네.
1: 반도체는 얼마나 오래 좋대요?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또 전망이 최신 전망이지 이것도 그냥 좋다고만 알고 있으면 그 정도는 매번 바뀌던데.
0: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품목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 텐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만들기로 한 6세대 HBM, HBM4를 전량 다 팔았다고 하고요. 올해 HBM 매출이 작년보다 3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HBM에 대한 생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범용 D램 시장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범용 D램은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뭐 모빌리티 등으로 수요처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고객 수요에 대응을 못하니까 내년 거가 미리 접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또 이제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뭐 아까 경제 성장률 올릴 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 8,6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국내외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6,500선인데 대략 3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33만 8천 원, 뭐 SK하이닉스는 189만 3천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1: 지금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제일 좋은데 지금 분위기는 뭐 그런 건데.
0: 네.
1: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게 항상 이렇게 했냐.
0: 네,
1: 어딘가
0: 맞습니다.
1: 우리가 돈 벌고 있으면 누군가는 돈 쓰고 있을 거고.
0: 네. 네.
1: 돈 쓰는 친구가 아 이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0: 네.
1: 시작하면
0: 네.
1: 지갑 닫기 시작하고 그 여파가 네. 슬슬 오게 될 텐데 그게 언제쯤일 거냐 이제라는 게 다들 이제 설왕설래더군요.
0: 네, 맞습니다. 보통 반도체 업황 사이클 2년마다 있어 왔고 또 앞선 사이클에서 워낙 업황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AI 효과로 작년부터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을 맞았는데
1: 예.
0: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는 상황이니까 이 사이클이 변화가 언제 생길까에 대해서 주판화를 서서히 이제 튕기는 상황인데요. HBM도 반도체가 얼마나 잘 나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사주는 또 엔비디아 등 고객 단의 AI 투자 수요를 봐야 될 텐데요.
1: 예.
0: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후반에 AI 관련 설비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AI 관련 투자액이 올해 6,670억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할 것을 추정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들 업체의 현금 흐름의 90%를 넘을 것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심화되고 또 근데 돈은 또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0: 이런 의문들이 투자를 연기하거나 줄일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 그게 당장 언제냐는 아무도 모른다.
0: 네, 그렇죠. 네.
1: 갑자기 마음 변해서 다음 주부터 라고 할 수도 있고.
0: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마침 반도체 수출액이 이게 이제 매달 이제 집계가 되는데 4월 달 수출액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3월 달 수출액보다 약간 줄었어요.
0: 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4월에 반도체 수출이 31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1: 예.
0: 이 수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뭐 173% 증가한 건데 4월만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인데
1: 1년 전하고 비교하면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0: 3월보다는 한 9억 달러 줄어든 것인데
1: 예.
0: 사실 숫자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AI 투자 정점 우려 등이 계속 제기돼 왔던 터라서 3월이 혹시 최대치가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위로해 주는 멘트는 없습니까?
0: 굳이 위로를 해보자면 이제 분기 효과로 분기 말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게 보이게 해서 분기 말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3월 말에
0: 예, 통상 3월보다는 4월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이에 비해서는 좀 덜 줄어든 거 아니냐 이게 좀 위로라면 위로입니다.
1: 그렇더라도 이게 아주 잘 나간다고 하니까
0: 네.
1: 쭉쭉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약간은 좀 지쳐하는 것 같, 숨차는 것 같은데요 라는
0: 네,
1: 신호도
0: 네.
1: 읽혀서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조미향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하고 한판 붙으려는 모양입니다.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SNS에 이번 주부터 EU에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과 EU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EU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 있었는데요. 이걸 다시 10%포인트 올려서 25%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이유는 이제 EU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무역 합의 당시 EU는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 그 7,5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사고 미국에 6천억 원 정도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1: 그렇죠.
2: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또 일괄 인하하기로 했고요.
1: 예.
2: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자동차와 트럭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무역 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에서 유럽의 이제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보복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거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이스라엘 항공기가 유럽 내에서 군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직접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고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무역 합의 위반이 이유지만 실제로는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유럽을 향해서 관세를 지렛대로 압박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사실 그 뭐 자동차 관세 유럽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1: 독일 차들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할 텐데.
2: 그렇습니다.
1: 그래도.
2: 이제 뭐 폭스바겐, BMW, 뭐 벤츠 같은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조치는 EU의 자동차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미국에서 차를 팔 때 관세가 뭐 15%에서 25%로 오르면 그만큼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여야 하잖아요.
1: 가격 올릴 수 있었으면 벌써 올렸겠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전가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떠안으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1: 가격은 올릴 수 있었으면 이미 올렸을 가격이니까
2: 네.
1: 떠안아야 되니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걱정이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독일 차하고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차는 미국에서
2: 네.
1: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반사 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1: 우리는 관세 얼마 내고 넘어가죠, 미국으로?
2: 우리는 1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EU산 자동차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같은 수입차라도 유럽차가 더 비싸지니까
1: 예.
2: 이제 뭐 현대 기아차나 도요타 같은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고급차 시장에서는 브랜드 충성도 가 높아서 가격이 조금 올라도 소비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만 대중차나 중형차 시장에서는 관세 차이가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미국 딜러 입장에서도 유럽차보다 한국차나 일본차가 뭐 더 싸다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팔 유인이 생기고요.
1: 예.
2: 하지만 이제 한국 업체들이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트럼프

0: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외교 안보 협상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지금 사실은 유럽이 6천억 달러 니네 투자하기로 하고 안 했어. 관세 올린다라고 하는 게 네. 우리도 투자하기로 한 거 아직은 다 안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 기분 안 좋으면 똑같은 거 걸려도 뭐 유럽하고 상황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라서.
0: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요청에 또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언제든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약속한 거 내놔라 하면서 또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이제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봐야 한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그냥 미국에 수출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안 되겠죠?
0: 안 되죠. 안 되겠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1: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했다가 한 잠시 5초쯤 생각했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그러면서 다시 고민을 하는 거겠죠. 자 워렌 버핏이 요즘 시장을 카지노에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는 장기 투자자, 착실한 투자자도 있지만 거의 저 도박 중독자들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분들도 있어서
0: 네.
1: 뭐 교회랑 카지노랑 붙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워린 버핏은 작년 말에 버크셔 해서의 CEO 자리에 물러났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데 최근 열린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 기간 중에 미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1: 예.
0: 거기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져 있는 시기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요새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카지노가 붙어 있는 구조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교회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오래 투자하는 장기 투자 시장을 뜻하고 카지노는 하루하루 가격 움직임에 돈을 거는 단기 투기 시장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1: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1: 투자자들 중에서
0: 네.
1: 참 대단한 비유다.
0: 네. 버핏은 이제 여전히 장기 투자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카지노
1: 예.
0: 그러니까 단기 투기 시장은 갈수록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버핏이 특히 문제 삼은 건 제로데이 옵션입니다.
1: 그게 뭐예요?
0: 제로데이 옵션은 산날 바로 만기가 끝나는 초단기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몇 시간 안에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얼마일지. 뭐 1%보다 넘게 오를지 안 넘게 오를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기하는 시장인
0: 그렇죠.
1: 거예요. 매일매일.
0: 매일매일.
1: 오늘 주가 가지고 오늘 내기하기.
0: 네. 미국에서 이제 제로데이 옵션은 보통 전문 트레이더나 헤지펀드가 장중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하는데 옵션 거래를 승인받은 개인 투자자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서 비슷한 상품이 있기는 한데
1: 예.
0: 미국처럼 매일 만기가 돌아오면서 당일 주가 변동에 베팅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하나, 관세 발언 하나에 증시가 이제 출렁이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당일 변동성에 돈을 거는 거래가 이제 늘고 있고요. 기업이 돈을 잘 벌지 앞으로 성장할지 따지는 투자가 아니라 뭐 당일 주가 맞추기 게임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버핏은 이런 거래를 두고 투자도 투기도 아니다. 그냥 도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고요.
1: 근데 그게 꼭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는 아닌 게 그럼 이거 다 내일부터 금지. 이게 뭐
0: 예.
1: 이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돼? 안 돼. 이게 뭐 복권이지 뭐야. 이거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아, 내가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못한 때 여기에 이제 내기를 살짝 반대쪽으로 걸어놓고 해지를 하고
0: 네.
1: 뭐 나의 투자 포지션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열어두는 거고
0: 그렇죠.
1: 이런 도박꾼들이 매일 왔다 갔다 설쳐줘야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의 투자 유동성도 늘어나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건데 버핏 눈에는 마음에는 안 드는
0: 너무 지나치다
1: 이해가 돼요.
0: 네 그렇습니다.
1: 두 분 스타일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버핏은 예측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요새 이제 뭐 예측 시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나 전쟁, 금리 결정 같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맞히는데 돈을 거는 이런 예측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1: 예?
0: 폴리마켓이 대표적인 예측 시장 그 플랫폼인데 뭐 겉으로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내부 정보나 기밀 정보가 흘러 들어가면서 투자 시장이 아니라 정보의 도박장이 되고 있다.
1: 폴리마켓.
0: 네.
1: 이건 주식시장은 아니고 그냥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내기하는 거죠?
0: 네.
1: 우리가 축구 경기 내기하듯이.
0: 맞습니다. 코인으로 이제 내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관련 그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예측 시장에서 40만 달러를 벌었다.

0: 라는 의혹을 받는 군인이 기소되기도 했거든요.
1: 너 내일 출동해? 라고 하면 어? 나 내기하러 네. 가야지 그럼. 내일 그렇죠. 출동은 베네수엘라 가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0: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정 사건의 시점을 알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래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이런 현상의 양과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어떤 장이 돼야 하는데 빠른 돈벌이 게임처럼 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언제 쳐들어가는지 이걸 가지고 내기하는 시장이 왜 있어야 돼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농민 입장에서는 나 이거 이번 달에 취소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미국이 쳐들어오고 하면 이거 난리 날 텐데 그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추수를 빨리 해서 이거 농작물을 반을 갈아엎더라도 추수를 당겨야 되는 거냐 하면 아니면 제대로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리스크를 갖고 그냥 다음 달에 하자 다음 달에 하면 추수하면 제대로 될 테니까
0: 네.
1: 다만 이번 달에 미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럴 때 여기에다 내기를 걸어서 쳐들어오면 내가 먹는 그런 베팅을 걸어두면 이 농부는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0: 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또 재미있는
1: 그러니까 존재하라고 맞습니다. 있는 시장이긴 한데 네. 그 시장을 똑같이 이제 베네수엘라 출동 명령 받은 군인이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0: 네 양면이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1: 그렇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조미연 기자 최정희 기자였고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양희준 씨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에 액면가라는 게 있던데 액면가가 5,000원인 회사 주식과 액면가가 500원인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액면가가 큰 회사가 주가가 더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액면가가 낮다고 해서 회사가 더 나쁜 회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액면가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액면가는 회사가 처음에 종잣돈을 모아서 아주 처음에 회사문을 열 때 그때 종잣돈 낸 주주들한테는 주식을 나눠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한 주당 얼마라고 써서 줬냐. 그러니까 그때 5만 원을 낸 주주한테는 5천 원짜리로 10주를 줬냐 500원짜리로 100주를 줬냐 그걸 표시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이 세뱃돈을 줄 때 천 원짜리로 10장을 줬냐 만 원짜리로 한 장을 줬냐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회사가 처음 문을 열 때 첫 종잣돈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시작했는지 10억 원으로 시작했는지 그거는 조금 궁금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1억 원이면 그 1억 원을 10만 개로 쪼개서 한 주에 1,000원이라고 써서 주주들한테 나눠줬었는지 그걸 20만 개로 쪼개서 한 주에 500원이라고 써서 주주들한테 나눠줬었는지 그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액면가라는 제도 자체를 없앤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많고 액면가가 5,000원인지 500원인지는 주식 투자할 때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는 숫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식인데 주가가 10만 원이야? 뭐 그렇게 비싸? 액면가 5,000원이라면 또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액면가가 5,000원인 거랑 500원인 거는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이게 비싼 주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20년 전 또는 40년 전에 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발행한 주식이 그때 그게 한 주에 얼마였었는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보겠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는지가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사람 연봉이나 몸무게하고는 거의 아무 관계도 없듯이 주식도 액면가가 얼마라는 건 지금 그 회사 주식의 주가나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액면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굳이 번거롭게 뭐 이미 존재하고 사람들이 쓰는 걸 굳이 없애야 될 이유도 없어서 그냥 제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양희준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돌발 변수가 생기면 겁부터 난다는 어느 작가가 재즈의 고향인 미국 뉴올리언스 여행을 갔다가 이런 장면을 봤답니다. 길거리 공연단이 신나게 연주를 하는데 큰 트럭이 나타나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죠. 연주가 절정인데 다 망쳤구나 싶었는데 오! 공연단은 빙긋 웃으며 그 자동차 경적을 박자삼아 이동을 하면서 연주를 했고 그게 더 재밌어서 흥이 오르더라. 언제나 방법은 있고 임기응변이 더 멋질 때도 있다. 이 마음으로 또 한 주 출발할까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3: 엄마!
4: MBC 라디오.
5: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6: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7: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6: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7: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8: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9: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8: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프레스.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만약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이 제안한 14개 항의 협상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 정보기구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9개 항의 종전 조건에 대한 역제안으로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전쟁 피해 배상,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 철군,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이란 시간 기준 오후 3시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시리크에서 서쪽으로 11해리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벌크선 한 척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기구 측은 모든 승무원은 안전하며 환경 영향은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지점 등 정황을 고려하면 이란 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